0: 예,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 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어린이 날입니다. 뭐 이곳은 뭐 항상 1년 365일 어린이 날이라고 합니다만. 자, 한국은 어린이 날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오늘 첫 곡 보내드렸는데요. 예, 오늘도 날씨가 너무나 좋은 그런 날씨죠. 뭐 기온은 뭐 어제처럼 그렇게 아주 무더운 날씨는 아닌데요. 자, 그래도 여전히 기온은 60도 후반대, 한 67, 8도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오늘 아침에는 조금 해안에서 들어오는 기류 영향으로 다소 조금 흐렸습니다. 조금 구름이 많이 꼈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쾌청한 그런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역에 따라서 기온은 네, 70도 중반대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밤에는,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는 좀 심해서요. 최저 기온은 50도 초반대로 떨어지겠습니다. 예, 이번 주말까지 계속해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번에 계속 이어진다고 하죠. 네, 야외 활동하기도 너무나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네, 너무 더워서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2시간 동안 함께 뉴스와 음악으로 함께 하시죠.
1: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5: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4: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5: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더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501716입니다.
1: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예, 지금 시각 5시 22분입니다. 네, 박학기의 비타민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어린이 동요 버전으로 아름다운 세상 전해드렸습니다.

0: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1: 현재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얼도도 사우센터 정체 심하네요. 64번이고요. 5번 도로는 40분입니다. 예, 벨비에서 지금 시애틀 32분, 520번 도로는 47분으로 좀 많이 막히고요. 에브라 시애틀까지 49분입니다. 페도리에서 시애틀입니다. 현재 43분, 페도리 타코마는 17분 걸리고 있습니다. 리누드에서 시애틀까지 20분, 올림피아 타쿠마 33분 걸리고 있고요. 시애틀 시애틀 36분입니다. 시애틀 벨뷰 현재 17분 520번 도로는 40분 걸리고 있습니다. 시애틀 에버렛 정체 심합니다. 63분. 시애틀에서 리누드까지는 48분. 시애틀에서 시애틀 네 17분. 사우센터 얼도드까지는 68분입니다. 5번 도로는 무려 84분 걸리고요. 타쿠마 페도리까지 16분입니다.

자,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화창한 따뜻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낮 기온은 70도대까지 올라가겠고요. 예, 아침에는 조금 구름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반적으로 다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바람은 남서쪽으로 시속 4마일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습도는 69%. 자, 오늘 밤 기온은 50도, 한 53,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여전히 밤에도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예, 실시간 날씨입니다. 현재 페도리에는 67도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애틀입니다. 시애틀도 지금 맑은 날씨 속에 68도. 타코마 현재 기온 67도입니다. 네, 자, 뉴욕 가보겠습니다. 뉴욕은 오늘 많이 더웠습니다. 80도가 넘었네요. 현재 기온 72도고요. 시카고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카고는 좀 선선한 분위기입니다. 흐린 가운데 기온은 50도입니다. 최저 기온은 48도. LA 날씨 보겠습니다. 현재 LA 날씨 조금 흐린 분위기인데요. 네, 지금은 63도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 67도. 이곳보다 더 선선한 분위기입니다. 서울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기온 60도고요. 오늘 한낮 기온 7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함께 오시는데요. 5시 25분입니다.

0: 1573-475-2228.
1: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2: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1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3: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4: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3: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4: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3: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4: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3: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4: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5: 모든 사람이 예뻐지는 이미숙 메이크업.
6: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미숙 인사드립니다.
5: 신부 메이크업, 프로필 메이크업, 장수 메이크업, 공연 행사 메이크업 등 각종 메이크업은 물론 반영금 문신 화장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이미숙 메이크업의 오랜 노하우로 여러분의 아침 메이크업 시간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6: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숨은 매력, 저와 함께 찾아보지 않으실래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미숙을 찾아주세요. 전화번호 425-999-5944.
5: 이미숙 메이크업.
7: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3: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 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1: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All you can eat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0: 네,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이었습니다. 5시 지금 시각 38분입니다. 예, 오늘 또 이곳 로컬 뉴스 최현욱 기자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애틀의 웨스트 시애틀 브릿지 진출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직전 웨스트 시애틀 브릿지에서 1번가 사우스로 향하던 진출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시애틀 소방국 구급대원들은 고가도로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남성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시애틀 경찰국 소속 교통충돌조사반 수사관들을 파견해 현장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사관들의 1차 조사 결과 서쪽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진출로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난간 너머로 튕겨나가 아래쪽 1번가 사우스의 인도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추락한 높이가 약 30피트, 9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나 정보가 있는 시민들은 교통충돌조사반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타코마 전역의 운전자들이 도로 곳곳에 파인 포트홀로 인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차량 하부 파손과 반복적인 타이어 펑크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타코마시는 민원이 집중되고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도로 정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타코마에 거주하는 케일리 레이너 씨는 집과 다리 주변은 물론 직장 근처까지 포트홀 문제가 심각하다며 직장 근처에서 타이어 펑크만 여러 번 겪었고 차체가 바닥에 긁히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퓨알럽에 거주하는 케이시 번스 씨 역시 소형차를 모는데 포트홀에 빠지며 차체가 아예 바닥에 부딪힌 적도 있다며 피해를 체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코마 씨는 이번 집중 보수 캠페인을 포트홀 팔루자로 명명하고 시의회 5개 지구 전역에 아스팔트를 메우고 노면을 고르게 다지는 작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공사사업국 맷 팽글러 부국장은 주민들의 민원 접수를 바탕으로 보수할 주요 도로의 우선순위를 정했고 현장 평가를 거쳐 필요한 작업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주 고용주의 4명 중 1명이 사업장의 타주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워싱턴주 기업협회가 지난 월요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4%가 사업장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에 17%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고 2025년 겨울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입니다. 크리스 존슨 기업협회 회장은 카이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주 경제에 발령된 911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인 거주지 이전 추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응답자의 55%가 개인 주거지를 다른 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는 전 분기 대비 4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아이다호주 경계와 가까운 스포켄 카운티의 경우 그 비율이 무려 67%에 달했습니다.

네, 4월과 5월의 네, 장미였습니다. 그대 모습은 장미, 민혜경의 노래 앞서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5시 51분입니다. 예, 게시판 정보인데요. 자, 부동산 정보입니다. 트라이시티 세프의 건물 내에 있는 최고급 시설 담배 가게를 30만 불에 매매합니다. 월매상 8만에서 8만 5천 불이고요. 2000 스퀘어피트 렌트는 4,080불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수영 부동산 전화번호는 206-999-7989번 206-999-798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앞에 위치한 1매상 6,000불 이상인 순두부집을 100만불에 매매합니다. 캐피터힐 최고 장소에 경영시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 있습니다. 2,500 스퀘어피트 6개월 프리렌트 제공합니다. 또 유탑에 있는 1매상 2,800불 햄버거샵 생맥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성 있는 가게 38만불에 매매합니다. 문의는 심상준 부동산 425-772-1876 425-772-1876번으로 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라디오 연극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화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5월 30일까지 라디오 연극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서 1등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역시 2등도 타코마 교토스시으로 200불, 3등은 100불, 가작 2명에게는 각각 50불씩 퓨얼랩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비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얘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253-815-1212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앤김 세무정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오늘은 어제 돌이 다진 텍스 스캠 3개를 말씀드렸고 4번부터 6번까지 3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사기가 중심이었죠. 이번에는 기부금, 크레딧 그리고 과거에 끝난 제도를 악용한 사기들이 줄을 이룹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가짜 자선단체입니다. Fake Charity죠. 재난이나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악용한 가짜 자선단체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들은 실제 존재하는 자선단체 이름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기부금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제로제로 재난긴급구호 기금이라는 이메일을 받고 신용카드로 기부했지만 나중에 영수증이나 공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IRS는 공식 등록된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세금 공제로 인정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허위 연료세 크레딧 청구입니다. Fuel Tax Credit. Fuel Tax Credit은 농업이나 건설, 오프로드 차량 등 특정 사업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운전만 하면 받을 수 있다거나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이 출퇴근용 차량 연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Fuel Tax Credit을 청구하면 이는 명백한 허위 우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IRS는 이 항목을 특별 감시 대상으로 삼아 추가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병가나 가족 휴가 크레딧이죠. 즉 Sick and Family Leave 크레딧을 오용하는 사례입니다. 이 크레딧은 코로나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제도인데 2025년 세금 보고에서는 더 이상 신규로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사기꾼들은 아직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크레딧을 신청하라고 권유 받았다면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해당 크레딧은 법적으로 종료되었으며 허위 청구 시 환급 취소 및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부 전 반드시 자선단체 실체 확인, Fuel Tax Credit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되고 종료된 크레딧을 다시 살려준다는 말은 사기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425-223-5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계 세무의 빠르고 바른 길 김앤김 CPA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 김앤김 세무정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4: 이란과의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SNS를 통해 그 배경을 놓고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 또 이란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그리고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유지하되 호르무즈에 갇혀있는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해 합의가 최종 타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중단을 발표한 것으로 이란과의 종전과 또 비핵화 협상이 물밑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 행동 중에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5: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갈등으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작전 중단 발표와 관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대열에서 벗어나 혼자 행동하다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참여를 거듭 압박한 셈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7: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Targeting like that is a reflection of the indiscriminate nature of what Iran is doing.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6: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민간 선원 10명 이상이 해협에서 숨졌다고 전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8: And so they're sitting ducks. They're isolated. They're starving. They're vulnerable. And at least 10 sailors have already died as a result of the civilian sailors.
6: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화 뒤에는 딴말을 하며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현명하게 처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9: What I don't like about Iran is they'll talk to me with such great respect and then they'll go on television and they'll say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They play games.
6: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화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군은 아랍에미리트 공격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UAE가 이란에 어떤 조치라도 하면 괴멸적인 대응을 하겠다면서 공격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사고가 난 우리 선박을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우리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5: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혼란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에 정박했던 선박들은 보다 안전한 해협 안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0: 선박 뒤편 하단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되자 남호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소화 장비를 이용해 4시간 동안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원 24명 모두 다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하선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선박이 두바이항으로 인양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승무원 의사가 최우선인 만큼 하선을 원할 경우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은 나무호를 비롯해 모두 26척. 외국 선박 승선 인원까지 포함하면 우리 선원 160명이 두 달 넘게 해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협 통과를 기다렸다가 회항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피로가 쌓인 데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사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11: 새로운 국면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선원들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힘든데 특히 더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죠.
10: 노조 측은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선원 안전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이틀째 긴급회의를 열고 해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호 인근에 정박한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선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해제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모여 있었던 우리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해협 안쪽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5: 미국이 갇혀있는 민간 선박을 빼내겠다며 이른바 해방작전을 시도하자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규제는 사전 통행 허가제가 핵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모든 선박은 미리 이란 측 공식 이메일을 통해 통행 규정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고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공해처럼 인식되어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란이 공식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면 단호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군대가 해상 질서와 안보를 교란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13: But both for shipping companies and for insurance companies, you know, they still have to wait and see how this plays out. You know, Iran has made it very clear that they do still intend to carry out attacks against shipping if those ships aren't coordinating their travels, you know, with the Iranian authorities directly.
12: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은 해협을 영구히 지날 수 없다는 내용과 통행료 징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한 이란의 완강한 입장에 유엔은 대이란 제재 결의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이란이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서방 외교관들은 전했습니다.
14: Obviously, we want to see this international waterway open safely and a restoration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that is so critical to the world.
12: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서 이라크는 육로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합의냐, 전면 충돌이냐,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해방작전 중단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인 어제 해협은 비교적 고요했습니다.
5: 무력 충돌이 빚어졌던 작전 첫날과는 달리 별다른 충돌이 없었는데요.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발 먼저 중국을 찾아 외교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5: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오만 무산담주 부카 지역이 현지 시간 4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이 손상되고 차량 4대가 파손된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 2명이 다쳤는데 공격의 주체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방작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오만 만에 인접한 이란 남부 디르 항구의 선착장에서 상선 4척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불이 4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만 전하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공습을 일제히 비판한 가운데 이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란군 관계자가 국영방송에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사전 계획은 없었다. 미국이 모험을 벌인 결과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구역을 넓히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16: یعنی این که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 را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15: 미 중부 사령부는 항공모함 부시함을 포함해 미군 전략 자산들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날 군사적 움직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회담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17: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문제를 포함해 이란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만남이라 중국의 중재 역할도 기대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18: 네, YTN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2분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0: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잇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보험은 개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 보험, 사업체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 보험.
1: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김앤김 회계법인.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 삼형제 회계사들이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벨뷰 시애틀 타코마에서 여러분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 감사는 확실하게, 궁금증은 시원하게. 김앤김 회계법인.

0: 가족 외식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뉴욕 삼원각 우레옥에서 수십 년 주방장으로 일했던 중식 명장이 이제 타코마 홍보석을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만든 탱글탱글한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코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1: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안녕하세요.
3: 귀알럽의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알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4: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0: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여섯 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2: 김경숙입니다.
0: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3: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네, 예민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6시 25분입니다. 네, 또 오늘 있었던 네, 로컬 뉴스죠. 네, 지역 뉴스 또 최인욱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주 교통부가 킹스턴 페리 선착장 인근의 극심한 대기 차량 통행로 확보와 공회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자동화 교통관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지난 주말 첫선을 보인 이 시스템은 5월 한 달간 운전자들의 적응을 위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시스템 가동 시간은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비수기에는 주말 동일한 시간대만 운영됩니다. 해당 시스템이 가동되면 운전자들은 요금소에서 서쪽으로 1마일 이상 떨어진 바버 컷오프 로드에서 전멸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차량은 대기줄에 합류해 그린보드 로드 인근 무인 키오스크에서 티켓을 발권 받고 기다려야 합니다. 앞차가 이동하더라도 설치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대기 구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신호가 떨어져야만 요금소로 진입해 요금을 내고 승선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 정식 도입 후에는 티켓 없이 요금소에 도착할 경우 곧바로 대기줄 맨 끝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이 규정은 약 2,700명에 달하는 킹스턴 지역 주민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 동네 거주하더라도 외곽으로 나가 줄을 서서 티켓을 뽑아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워싱턴주 페리 건설부분 커트 워크맨 대변인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예상되지만 도심 교통 흐름 개선, 공회전 감소, 상권 접근성 향상 등 지역사회 전체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가 이를 상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범 운영 첫 주말에는 발권기내 티켓 용지가 동나 직원이 직접 종이 티켓을 배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의료 목적 우선 통행증 소지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탑승자는 새 시스템에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게 됩니다. 워싱턴주 전역의 수백 개 공립학교가 2024-2025학년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교육 기회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워싱턴주 교육위원회와 공교육감청은 지난 4일 주 전역 150개 학군의 379개 공립학교가 워싱턴 학교 표창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학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올해 워싱턴주 전체 학교의 16%가 이 같은 영예를 안았습니다. 크리스 레이크달 주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헌신한 모든 학생, 가족, 교육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주 전역의 학교들이 혁신적이고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켄트에서 한 아동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켄트 및 어번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경 총상을 입은 아동이 어번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총격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오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의 나이나 상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 세부적인 정보는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코모뉴스 취재진은 경찰이 두 명의 남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중 최소 한 명은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건 관련자들 모두 현재 적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이 올 여름부터 단거리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기내 서비스에 큰 변화를 줍니다. 오는 5월 19일부터 델타항공은 비행거리 350마일 미만 노선에서 메인 캐빈 및 델타 컴포트 플러스 탑승객에 제공하던 무료 간식 및 음료 서비스를 전면 중단합니다. 피플닷컴 보도에 따르면 1등석 승객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기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번 서비스 축소는 애틀란타에서 샬럿 또는 내슈빌로 향하는 인기 노선 등을 포함해 매일 약 450편의 단거리 항공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기내 서비스 정책에 따라 비행거리가 350마일 이상인 노선에서는 표준 간식 및 음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지만 그보다 짧은 단거리 비행에서는 어떠한 기내 식음료도 제공되지 않게 됩니다.

여길만 친구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 노래를 깜빡깜빡 하는데요. 네, 여길만 친구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연안부두 전해드렸습니다. 6시 38분인데요. 네, 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0: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0: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 866-566-9191 866-566-9191
2: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3: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4: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우블링
5: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더럴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 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 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27-0700
6: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비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비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7: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5: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7: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5: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7: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5: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7: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5: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네, 가오의 시작이었죠. 앞서 들으신 곡은 유정석의 질풍가도였습니다. 게시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 정보인데요. 유탑 앞에 위치한 일매상 6,000불 이상 순두부집 100만불에 매매합니다. 캐피탈1 최고 장소에 경양시 오픈가든과 스페이스 있습니다. 2,500스퀘어피트 6개월 프리렌트 제공하고요. 또 유탑에 있는 일매상 2,800불 햄버거샵에 생맥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성 있는 가게 38만불에 매매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심상진 부동산 425-772-1876 425-772-1876번입니다.

예, 트라이시티 SFA 건물 내에 있는 최고급 시설 담배 가게 30만 불에 매매합니다. 월매상 8만에서 8만 5천 불이고요. 2천 스퀘어피트 렌트 4,080불입니다. 자세한 문의 김수영 부동산. 전화번호는 206-999-7989번, 206-999-7989번입니다.

네, 피얼랩의 새로 오픈한 먹자 바베큐에서 5월 10일 어머니날 하루 올 뉴 캔 잇으로 39불 99전에 모신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족과 함께 이 먹자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먹자 바베큐는 214 39가 에비뉴 피얼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53-904-8302, 904-8302번입니다. 예, 온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입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솔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즐기는 바베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에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십시오. 오로라에 위치한 네, 온미 예약 전화 206-556-3457번, 206-556-3457번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윤종신 팥빙수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이어서 8시 아 죄송합니다 7시부터는 K-POP 커넥션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 함께 알찬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많은 분이 잘못 쓰는 표현 중에 동사 버리다와 벌리다가 있습니다. 버리다와 벌리다는 엄연히 뜻이 다른 말인데도 버리다를 써야 할 곳에도 벌리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을 벌려놨으면 끝을 내야지요 라는 예문에서처럼 일을 벌리다, 일을 벌려놓다 같이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동사 버리다에는 잔치를 벌이다, 사업을 벌이다처럼 일을 계획해 시작하거나 펼쳐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가게를 버리다 같이 가게를 차리다라는 뜻도 있고 친구와 논쟁을 벌이다처럼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라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처지의 일을 이르는 관용구로 버려놓은 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버려놓은 구판이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벌리다는 타동사로 쓰일 때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다처럼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송이를 벌리고 알밤을 꺼냈다. 틈을 벌리다 같이 둘 사이에 공간을 넓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외에 껍질 따위를 열어젖혀 속의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도 있고 우물어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E-mail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 뉴스레터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3: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2: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3: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How are you?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이누드 김관종 내과 최첨단 환자진료 전산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관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건정 내과 전화 425-672-8682 425-672-8682
2: 간병은 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가족처럼 돌봐드리니까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3: 전 직장에서 일할 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 생명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람으로 일하는데 보험이나 휴가나 베네핏이 너무 좋습니다.
4: 좋은 세상 좋은 삶 대한부인회 2535-5352 535-4202 직접 오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0: 저희 아버님은요, 손자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손자 하굣길에 데리러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꼭 요구르트를 미리 챙겨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직접 H마트에 가시네요.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박승화의 가요 수석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배따라기, 아빠와 크레파스, 장도향 씨, 이선희 씨, 김지은 씨, 이주현 씨, 배상진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역시 이 노래도 신청하셨네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극 중에 깔린 곡이죠. 선우정아 상상.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막 고래가 막 춤추는 모습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김명옥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예민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는 909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이경순 씨가요. 가사말이 시 같아요. 네, 시 같고 또 동요 같기도 하고 가요이기도 하고 그랬던 노래네요. 장용석 씨,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야구 보다가요, 너무 짜증나서 가요 속으로 들으며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지면 4연패인데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아, 이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응원하는 팀이 이렇게 4연패, 3연패 더 길게도 뭐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럴 때 굉장히 속상하죠. 보다가 산책하러 휙 나오신 장용석 씨의 마음 제가 안다니까요. 기운 내십시오. 송순애 씨, 남편하고 바다향기 수목원에 왔습니다. 푸른 숲을 온몸에 휘감고 파란 하늘 머리에 이고. 아, 야, 이 하늘을 머리에 이고 숲을 온몸에 휘감고. 5월의 실록이 온통 제 것인 양 행복합니다. 송순애 씨,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이 대부도 쪽, 이 서해바다 그쪽에 있는 바다향기 수목원. 네, 좋습니다. 지금 그대로 그 모습으로 즐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1415-9024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유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0: 귀알럽의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1: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4: 꽃은 예술이다. 꽃을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축하꽃, 행사꽃, 장례꽃을 전문으로 하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5년 경력의 꽃 디자이너 윤희를 찾아주세요. 전화 360-581-3486.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60-581-3486. 윤희를 찾아주세요. 꽃은 예술이다.
5: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6: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5월 6회닛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7: 타코마 우블링.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죠. 둘 다섯 밤배 박윤서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4636번. 시골집 가다가 고속도로 탔는데 주차장이에요. 아기 공룡 둘리에서 둘리 친구들이 긴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나르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도 날아서 집에 가고 싶어요. 아, 그럼 빗자루 타면 좀 위험해 보이니까 그냥 4636님 타고 가시는 이 자동차가 붕 날라서 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둘리 친구들 막 생각나네. 신정우 씨, 1일도 4일도 출근하고요. 오늘 하루 쉬어요. 이불 빨래하고 한숨 돌리며 듣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또 하루 쉬는 날인데 이불 빨래 이런 정비를 하셨군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푹 쉬십시오. 윤정민 씨, 오늘 같은 날엔 이런 노래 듣고 싶어요. 오빠 생각 가능한가요? 어렸을 때 동생이랑 시골길 가며 자주 불렀던 노래거든요. 오빠 생각? 야, 가능 안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들려드리죠.

CBS 음악 FM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유리상자 박승화 씨와 추억 여행하고 계십니다.

빅뱅이 부른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3365. 그리고 조정희 씨가 신청하셨네요. 오늘 저녁, 야, 노을 진짜 붉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날씨도 좋고. 오늘 일몰 시간, 한 7시 26분 정도로 나오네요. 야, 이따가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방송할 때쯤 기가 막히겠는데요. 노을 말이죠, 노을. 그 전에 들었던 노래 최혜영 물같은 사랑 9522번 그리고 조용필 씨가 부른 오빠 생각 함께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문자를 보냈네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붉은 노을 나갈 때 봤더니 생방 듣고 생방인가 해서 전화를 했다고. 이게 뭐 왜 네. 그냥 웃겼습니다.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7737번으로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 정답 장난감을 맞추다 보니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변진섭 씨의 당신의 장난감 당신의 인형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조금 숨겨진 노래인데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야, 저도 이 노래 그 제목을 떠올려 봤었는데 제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37님 청해 주신 노래 당신의 장난감 당신의 인형입니다.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2: 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김희명 목사의 말씀입니다.
3: 노아의 노년의 추함을 상징하는 포도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4절 5절에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이죠.
4: 여기 르무엘은
3: 어쩌면 솔로몬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왕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이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주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거듭 세 번 말씀합니다. 주권자들에게,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송사를 굽게 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많은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이 저주의 선언이 여섯 번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저주의 선언 여섯 번 중에서 두 번이 포도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먼저 나오는 저주의 선언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땅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능력이 되는 대로 있는 대로 다 긁어모아서 마치 자기가 다 소유한 것처럼 혼자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고요. 두 번째 나오는 저주가 바로 포도주와 관련된 저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게 두 번째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저주의 모습,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가 노아인 것입니다. 노아의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늘어져 있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그 모습은 노아의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 노아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왜 화 있을진저, 왜 저주가 되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또 밤늦도록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구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두 번째 그 포도주와 관련된 저주의 내용인데요. 예,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한 자들. 예, 이들은 화 있을진저.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이사야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까이 하고 또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데 매우 대담한 자들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아가서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는 공의를 빼앗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파괴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것은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에 빠져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의와 선을 잘 분별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그의 사명을 그가 중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노년의 삶을 살았다는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담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노아의 아들들의 분열이죠. 축복받은 아들과 저주받은 아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포도주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말하지만 성경은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도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우리가 잃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이제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김유명 목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문의와 신앙 상담은 253-368-6250 시애틀 중앙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5: The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l.
6: Radio Hangul.com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오래 세차를 하지 않은 차를 보면요, 흰 차에는 검은 때가 묻어 있고 검은 차에는 흰 때가 묻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 이러저러한 때가 묻어 있습니다. 자기 색깔에 따라 잘 숨겨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티 없이 맑고 밝기만 하죠. 뭐 자칫 먼지가 묻어 있다면 어른들 책임일 겁니다. 어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고 드러난 먼지는 제때 털어줘야 합니다. 그럼 곧바로 아이들은 한층 더 밝아지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예민의 아에이오우, 어린이날에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첫 곡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말,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의 나쁜 습관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면 뭐 거의 100%에 가깝게 원인이 어른, 그 중에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많죠.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이 바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자연스럽게 아이들 또한 밝고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어른들은 거울 효과로 더욱더 그렇게 되겠죠. 오늘 어린이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가장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의 결과를, 해결점을 찾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노래는 나의 인생 전해드리겠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창희님, 노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 운동하면서 즐기다 가려고요. 파이팅!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신창희님 오랜만입니다. 운동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요즘 좀 피곤해서 운동을 게을리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창희님 사연 고맙고요. 정현모님께서는 부모님과 이모들까지 조카 며느리 좀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원래 장가갈 생각이 없었는데 친동생처럼 지내는 사촌동생이 장가가는 걸 보니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정현모님 생각이 바뀌셨다니,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른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현모님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이어갑니다. 안예은의 문어의 꿈, 그리고 아이유입니다. 네모의 꿈.

90년대 초반 데뷔하자마자 대히트를 친 댄스 가수를 대라면 단연 서태지와 아이들이 먼저 떠오르겠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음악성이면 음악성,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심지어 비주얼까지 말쑥했던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 소개할 팀도 그런데요. 4인조 남성 그룹 노이즈입니다. 1992년에 데뷔한 노이즈는 홍종구, 천성일, 한상일, 그리고 김학규, 후에 홍종우까지 활동한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홍종구와 천성일이 듀엣으로 데뷔하려 했는데 여기에 잘나가던 춤꾼 한상일과 김학규를 영입해 4인조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가요계의 신선한 소동을 일으키자 소음을 환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아 노이즈라는 팀명을 사용했는데 팀 이름이 소음이 뭐냐 하는 핀잔도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완벽하게 뒤집힙니다. 천성일이 작업한 세련된 하우스 음악, 데뷔곡인 너에게 원한 건부터 소음을 환호성으로 바꾸고요. 곧바로 인기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멤버인 천성일이 대부분의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한 자체 제작형 그룹이었다는 게 인기 요인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했죠. 그만큼 스마트한 팀이라는 이미지를 챙길 수 있었는데 이들은 데뷔 전부터 신승훈, 김건모 기획사의 댄스 그룹이라는 소문이 퍼져 부담도 상당했지만 뭐 데뷔하면서 곧바로 그런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노이즈의 음악은 단순히 춤추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에 당시 젊은이들의 연애관과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댄스곡 이상의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 노래는 그렇게 따라 부르기 쉬운 곡은 아니에요. 너에게 원한 건 같은 노래는 녹음 당시 메인보컬인 홍종구도 고음역대를 소화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하죠. 녹음할 때 힘겹게 내뱉는 듯 불렀는데 오히려 간절함을 아주 잘 표현했다는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노이즈의 노래 두 곡 듣고 이야기 더 이어가죠. 데뷔곡인 너에게 원한 건, 그리고 내가 널 닮아갈 때.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럴 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0: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All you can eat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1: 우블링.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90년대를 장식한 댄스 그룹 노이즈를 만나고 있습니다. 노이즈 앨범은 이상하게 퐁당퐁당 히트를 했습니다. 2집과 4집은 생각보다 주목을 덜 받은 반면 1집과 3집, 그러니까 홀수 앨범은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죠. 그 중에서 3집 타이틀곡 상상 속의 너의 인기는 대단했는데, 2집까지는 천성일이 주도해서 앨범을 제작했다면 3집부터는 제작자 김창완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천성일은 미디엄 템포 위주의 곡을 주로 만들었는데 대중들은 더 빠른 비트를 원한다는 걸 알아챈 김창완이 테크노 댄스 곡을 제공한 거였죠. 그래서 나온 상상 속의 너는 결과적으로 1995년 여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 노래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노이즈는 멤버들 간의 역할 분담이 철저했던 그룹이기도 합니다. 홍종구는 세련된 보컬로 중심을 잡고 천성일은 곡과 서브보컬을 담당했죠. 그리고 한상일과 김학규, 3집부터 합류한 홍종원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맡았습니다. 특히 한상일은 당시 유행하던 댄스 트렌드를 익히면서 노이즈만의 세련된 안무를 완성시켰죠. 그러다 군입대 등 멤버들의 잦은 교체와 탈퇴는 조화를 잘 이뤄가던 이들의 무대에 차질을 줬고, 결국 6집 홍종구 천성일 듀엣 앨범 이후에 노이즈의 활동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수 생활을 더하고 싶던 한상일이 다른 멤버를 영입해서 노이즈 7집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것뿐이었죠. 그런데 요즘 다시 노이즈 멤버들의 활동이 눈에 띕니다. 노이즈와 REF가 뭉쳐서 NR이란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했죠. 노이즈의 메인 보컬 홍종구와 랩과 안무를 맡은 한상일, 그리고 REF의 메인 보컬 이성욱이 한 팀을 이뤄서 체념, 왜 그래 같은 곡을 발표했는데, 추억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른들의 힙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크네요. 그럼 노이즈의 노래 두 곡 더 듣죠. 상상 속에 너 듣고요. 요즘 NR이 다시 부르기도 했던 곡이죠. 체념.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댄스 그룹 노이즈 만나봤고요. 그들의 노래 너에게 원한 건 내가 널 닮아갈 때 상상 속에 너 그리고 체념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들도 참 좋아하는 곡이죠.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0: 음악은 가장 정직한 마음의 통역사죠. 그 통역사와 함께하는 신세미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5월이 참 여러모로 바쁜 달이잖아요.
1: 네. 네,
0: 기념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우리 신세미 평론가에게도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까요?
1: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가족도 챙겨야 되고 예. 그런 일들이 있지만 특히 5월에는 예. 이제 또 심사가 많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이제 아티스트들 지원하는 음악 사업들의 심사가 예. 이제 5월이 끝이어서 이때 저도 마무리해야 될 심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0: 바쁘시겠네요.
1: 예. 하지만 음악을 듣는 일이어서 예. 예. 사실 뭐 재밌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 오늘 우리가 들어볼 원타이틀 거군요.
1: 네, 오늘은 스탠딩 에그의 미니 앨범 36.5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스탠딩 에그요?
1: 네, 스탠딩 에그가 이제 3인조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멤버들에 대한 정보는 좀 비밀에 붙여져 있는 팀이에요.
0: 그래요?
1: 네, 그냥 에그 1호, 2호, 3호 이렇게 익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결성 이전에는 작곡가로 활동했다는 그런 정보가 알려져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좀 어쿠스틱 음악을 직접 해보고 싶어 이렇게 팀을 결성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시작점, 그 출발점은 어쿠스틱 음악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점점 다양한 음악들을 시도했던 팀이에요. 이 오늘 수록곡을 골라본 미니 앨범도 이 정규 3집 이후에 발표했던 앨범인데 이 스탠딩 에그의 3집부터 조금씩 느껴지던 그 모던 록 장르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이 미니 앨범에서도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그래 너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서는 또 이제 미국 대중음악에 어떻게 보면 시초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뭐 컨트리나 흑인 음악에서 좀 영향을 받은 듯한 그런 음악을 또 들려주고 있고요.
0: 색깔이 다양하네요.
1: 네, 그래서 이 수록된 다섯 곡 각각에서 이제 좀 서로 다른 장르를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오늘 이제 함께 들어볼 수록곡인 고백이라는 곡은 조금 더 스탠딩 에그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아기자기한 감성, 어떻게 보면 좀 속마음을 크게 확대한 듯한 그런 내면의 가사가 좀 또렷하게 느껴지는 네. 곡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탠딩 에그의 좀 이런 소박하고 내밀한 이야기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수록곡 고백이라는 곡이 조금 더 취향 저격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대한민국 인기가요. 애청자 여러분들께는 그리 익숙치 않은 그룹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소개받은 스탠딩 에그의 고백. 함께 들으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스탠딩 에그의 노래 고백,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장희숙님께서 한여름 같은 뜨거움에 벌써 여름을 체험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덥네요. 봄을 좀 더 마음에 담아봅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장희숙님.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뭐 선선했는데 낮 기온은 뭐 26, 7도까지 갔었죠. 서울이. 낮 기온 보면은 여름 더위가 대단하겠다 싶어서 벌써부터 겁도 나고요. 그래도 여름 걱정은 그때 가서 하고 봄을 좀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장희숙님. 어린이날에 전해드린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제 끝고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윈디시티의 엘리뇨 프로디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관종 내과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2: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주신 곳이죠.
1: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2: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1: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2: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1: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2: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른이 되면서 가장 먼저 잃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른다라고 말하는 능력이랍니다. 아이들은 모르면 부끄러움 없이 그냥 바로 묻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 이걸 조심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이처럼 되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모르면 모른다, 좋으면 좋다, 슬프면 슬프다. 꾸미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기. 어린이날 되새겨보는 오늘의 다짐이었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5월 5일 화요일 밤 꿈과 막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일기예보의 아이처럼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어린이날 곳곳에서 해맑을 때 웃는 아이들 보면서 아이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잠시 돌아봤습니다. 그 중에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기쁘다, 슬프다. 이 나의 마음과 감정에 솔직하다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솔직함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모습이란 생각이 드는 날. 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이승환의 덩크슛, 피노키오 다시 만난 너에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니까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꾸 숨기게 되는 것 같아요. 꿈음에서는 꾸밈 없이 표현해 볼게요. 5151님, 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뭔가를 적어서 보내주시고 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딸아이 비 맞추느라 영혼이 탈탈탈 털렸지만 오늘 사준 인형을 끌어안고 자는 딸을 보니 그래도 이게 행복인가 싶습니다. 이제 남편이랑 조용히 맥주 한잔 즐기며 어른의 날로 마무리합니다. 하셨어요. 7724님. 비슷한 사연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언니 1일부터 오늘까지 아이를 위해 불태웠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학교를 가네요. 진짜 오늘은 야식 한 그릇 해도 되겠죠? 아, 진짜 고생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3123번으로 보내셨어요. 어제까지 이제 쉬고 이제 쭉 이렇게 미니 방학처럼 쉬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애쓰셨어요. 야식 사진을 보내셨는데 와 뭐죠? 낙지탕탕이 육회 계란 노른자 맛있게 드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2037번으로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공인 어린이날이었는데 일하러 나갔다가 6시 끝나 집으로 왔습니다. 밤의 이정표 꿈음 들으며 하루 쉬어볼까 합니다.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싶어요.

달력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입하가 나란히 있는 것. 여름이 시작되는 날과 아이들을 위한 날이 같은 날이라니 우연치고는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하는 절기 중에서도 가장 어린이와도 같은 절기다. 성장했으나 아직 더 무르익어야 할 것 같고 여름의 시작답게 명랑하면서도 싱그럽다. 뜨겁기 전에 따뜻함, 익기 전에 푸릇함. 그 어정쩡한 자리가 오히려 더 생기 넘치게 다가오는 시간. 그런가 하면 입하와 어린이 이 둘에게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허용된다는 공통점도 있다. 아직 다 뜨겁지 않아도 되고 아직 서툰 부분이 있어도 되고 잠시 유해의 시간을 가져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너그럽고 여유로운 자리. 생각해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늘 아직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다. 아직 피지 않은 꽃, 아직 자라지 않은 아이처럼 그 미완의 자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더 기대하게 만든다. 밤의 끝자락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오늘도 그래서 충분히 아름답다고 한 번쯤 말해주는 건 어떨까?

0: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스텔라장이었습니다. 아름다워.
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2: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1: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How are you?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우리에게는 다양한 면이 있죠. 하루 종일 T로 살고 하루 종일 F로 살고 이런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F로 살다가도 막 냉철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밤에는 감성에 촉촉히 젖어들 때도 있고요. 오늘 하루도 꿈음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로하맘님, 2박 3일 경주 여행 잘 다녀왔어요. 어릴 때 수학여행으로 갔던 곳을 아이 데리고 가니 뭔가 기분도 이상하고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아이와 함께 역사 공부도 다시 하고 힘들었지만 재미나게 잘 놀다 왔어요. 경주 좋죠. 저도 우리 꿈은 가족들이 많이 다녀오시고 추천해 주셔서 한번 다녀왔는데 확실히 학생 때 갔던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 5267번으로 청해주셨어요. 5월은 장미의 계절이기도 하나 그리운 시간 듣던 곡이기도 해서 문득 떠오르는 밤 장미의 미소. 오늘은 우크렐레 피크닉의 버전으로 보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남편과 외식하고 갑자기 노래방에 가고 싶어져서 노래 부르다 왔어요. 엄청 특별하진 않아도 쉴 수 있는 하루에 감사한 오늘입니다. 나의 기쁨님. 별거 다닐 외출이고 활동인 것 같아도 사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활동이거든요. 이런 소소한 기쁨이 참 기적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선물로 우리 아들들에게 19년 전 영상을 보내줬어요. 마냥 즐겁게 엄마 아빠 앞에서 귀엽게 춤추던 그 모습을 다시 보니 너무 사랑스럽네요. 26, 22살 잘 자라줘서 고맙고 사랑해. 용석이님. 그러셨구나. 반응이 어떻던가요? 답은 주던가요? 귀엽네요. 뭐 이렇게 보냈을까요? 멋지게 잘 키우셨네요.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앱 설치하고 처음으로 문자 남겨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남편과 함께 듣고 있는 청취자예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군대 간 큰아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늦은 시간 알바하는 작은 딸도 보고 싶고요. 좋은 음악 감사히 잘 듣습니다. 이렇게 문자 남기는 거 맞나요? 4168님 잘 도착했고요. 잘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한 번씩 안부 남겨주세요. 네, 군대 간 큰아드님은 당장은 못 볼 수 있겠지만 늦은 시간 알바하는 따님은 귀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 모두 애쓰셨습니다. 그대 나에게 봄날의 밤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 파이프라인님이 청해 주셨어요. 알렉스 봄날의 바람 같아요.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유튜브로 보는 라디오 한국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ualat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2: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아침에 한 아이가 어린이집 버스를 향해 막 뛰어갑니다. 차에 올라타선 엄마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향해 저렇게 신나게 뛰어갔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뭘 해도 가슴 뛰고 내일이 기다려지던 시절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죠. 오늘 하루쯤은 체면이나 나이는 잠시 내려놓고요. 내 마음속 꼬마에게 슬쩍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동방신기가 부른 풍선이었습니다. 7079번으로요. 펄짝펄짝 뛰면서 엄마한테 손 흔들었을 때가 있었을 건데 언제였는지 기억은 저 멀리멀리 멀리 있네요. 멀리멀리 멀리 저도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살짝 떠올려보면 가슴이 쨍하고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권구 씨,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것이 파란 도화지 느낌이 드네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요. 오늘 같은 날 아이들 정말 행복해야죠. 그리고 항상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죠.

추가열 행복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함께 해줘.

그 맛이 그립습니다. 요즘에도 오일장 같은데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바풀떼기 요거 모르고 옛날 과자들 파는 그 자동차 구경했었는데요. 뻥 하고 그 소리 나는 거기서 나온 그 바풀떼기 과자들 계속 먹었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혜영씨 12시 10분 캠핑장에서 철수해 오면서 쭉 CBS 라디오 듣다가 집에 도착해서 가요 속으로 들으며 짐 풀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시 나가고 싶네요. 이야, 또 가고 싶은 이런 날씨, 나가고 싶게 하는 날씨. 멋진 캠핑하고 오신 거죠? 이혜영 씨의 글이었습니다. 하정숙 씨가 꼭 안아주세요라는 노래죠. 강허달님의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이 노래 가사도 오늘 날씨와 굉장히 잘 어울릴 듯합니다.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글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아유.

0: 37년 경력에 은퇴하지 않는 김수영 부동산. 한 가족이 3대를 이어오는 전설의 부동산. 한 고객이 13번에 거듭되는 거래를 완성한 맞춤 단골 위주의 김수영 부동산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고는 물론 커머셜 비즈니스, 투자 이민 EB5, 소액 투자 E2가 전문입니다. 델비와 그 이웃 동네, 워싱턴주 어느 곳에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부동산. 3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 206-999-7989 바로 전화 주십시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0: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1: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 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 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2: 타코마 우블링.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이어드렸습니다. 이현숙 씨. 그리고 이문세 씨 노래는 7887번으로도 정해주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특집 승식이 화순이 귀. 어린이날에도 승식이 화순이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식이가요, 오늘도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3: 아, 깜짝이야. 화순씨, 어린이날이에요.
4: 네, 옛날에 어린이날 참 좋았었는데, 용인 자연농원에도 놀러가고요.
3: 용인 자연농원, 허허허. 사자도 보고, 아유, 호랑이도 보고, 대전이네 타고 막 그랬었죠.
4: 맞아요, 많이 설렜죠. 저는요 요즘도 이걸 보면 설레더라고요.
3: 아니, 아직도요? 아, 이걸 보면 설레요? 뭐죠? 아, 무지개 이런 거. 아, 주식, 반도체주가 요즘 인기라던데. 자,
2: 그러자 화순이 역시 문자로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요즘도 이걸 보면 마음이 설렌다는데 이게 뭘까요? 주식은 아닌 것 같은데. 자,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간장게장 4개, 그리고 저희가 마련되어 있는 선물 30개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죠. 가사의 첫 줄 또는 노래 제목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화순이가 요즘도 설레는 거,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순이가 아직도 설렌다는 거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서유석 씨의 아름다운 사람 이 첫 줄에 답이 나와요. 노래 시작할 때. 그리고 박강성 씨의 뭐뭐뭐 병정이었습니다. 박강성 씨 노래가 나가기도 전에 다음 노래 박강성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문제가 샜나? 이게 유출된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김광재 씨가 아직도 설레는 게 늦고? 예, 땡! 늦고 아닙니다. 뭐 오늘 어린이날이고 어린이와 관계가 깊어요. 어린이들이 이거 참 좋아하죠. 아주 어린 녀석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선물 세트도 많고요. 어른들도 이거 수집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조립하는 거라든지 피규어 이런 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형, 자동차, 총, 로봇. 아우, 에이. 그런 거 가지고 놀았던 때가 막 생각이 나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그러고 나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들어온 신청곡이거든요. 임혜숙 씨, 조혜연 씨, 강경실 씨, 송순애 씨, 최정임 씨, 전정희 씨, 숨 좀 쉬고요. 이석강 씨, 13617079, 강주영 씨, 김창수 씨,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 부른 어린이 이름도 같이 소개해드릴까 해요. 최문정 어린이. 그리고 혜은이 씨가 함께 부른 노래죠. 이때 최문정 어린이도 지금은 뭐 어른이겠네요. 파란 나라입니다.

자,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의 정답 장난감이었습니다.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굳이 토이라고 적은 분도 계셔요. 외국에서 보낸 걸로 알고.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서유석 씨의 아름다운 사람 장난감을 갖고서, 박강성 씨의 장난감 병장이었습니다. 간장게장 받으실 분이에요. 6896 뒷번호 쓰십니다. 장난감은 준비되었는데 손주가 아직 없어요. 어서 오너라 손주들아. 예, 빨리 손주들이 6896님 곁에 이렇게 나타나길 기원하겠습니다. 3728번. 50대 중반인 전 미니어처 조립을 좋아해서 어쩌다 판매장에 가면 가족들이 제 눈빛이 달라지고 엄청 온순해진대요. 어른들도요, 이런 거 전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영아 씨, 귀여운 장난감 보면 저도 설렙니다. 어린이날 과자 박스 받으면 세상을 다 얻는 기분이었는데 지금도 종종 과자 박스 사 먹어요. 종합 선물 세트! 이 많은 상자 그런 게 막 생각납니다. 1691번, 어린 시절 장난감 총을 그렇게 갖고 싶어서 엄마 따라 심리 장날에 졸졸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샀던 그 총 기억나시죠? 참 재밌었어요. 자, 이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리고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장난감 하니까 막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네요. 피규어. 저도 작업실에 그 이소룡 피규어 작은 게 있는데, 아유, 그거 볼 때마다 그렇게 재밌어요. 로커스트의 노래 하늘색 꿈. 1980년 TBC 젊은이의 가요제 대상곡. 오랜만에 띄워드립니다.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2: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0: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보험은 개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 보험, 사업체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미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 보험.
1: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3: 2150번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가 영랑호 둘레길이군요. 승화형님, 따스한 봄날 아내와 속초 영랑호 둘레길을 산책하고 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사진도 잘 나오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보다 잘 찍은 사진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아내와 함께 걷는 이 길,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행복하십시오. 어떤 날의 노래입니다. 출발, 홍영미 씨가 신청하셨네요. 주남철 씨도 역시 어떤 날의 노래를 청해 주셨고요.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안국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2: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3: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문어,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이누드 김관종 내과 최첨단 환자진료 전산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관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건정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8282
2: 간병은 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가족처럼 돌봐드리니까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3: 전 직장에서 일할 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 생명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람으로 일하는데 보험이나 휴가나 베네핏이 너무 좋습니다.
4: 좋은 세상 좋은 삶 대한부인회 2535-535-5352-5352 직접 오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0: 저희 아버님은요, 손자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손자 하굣길에 데리러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꼭 요구르트를 미리 챙겨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직접 H마트에 가시네요.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배따라기, 아빠와 크레파스, 장도향 씨, 이선희 씨, 김지은 씨, 이주현 씨, 배상진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역시 이 노래도 신청하셨네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극 중에 깔린 곡이죠. 선우정아 상상.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막 고래가 막 춤추는 모습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김명옥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예민 산골

응원하는 팀이 이렇게 4연패, 3연패 더 길게도 뭐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럴 때 굉장히 속상하죠. 보다가 산책하러 휙 나오신 장용석 씨의 마음 제가 안다니까요. 기운 내십시오. 송순애 씨, 남편하고 바다향기 수목원에 왔습니다. 푸른 숲을 온몸에 휘감고 퍼런 하늘 머리에 이고. 아, 야, 이 하늘을 머리에 이고 숲을 온몸에 휘감고. 5월의 실록이 온통 제 것인 양 행복합니다. 송순애 씨,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이 대부도 쪽, 이 서해바다 그쪽에 있는 바다향기 수목원. 네, 좋습니다. 지금 그대로 그 모습으로 즐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1415-9024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유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0: 갤럽에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1: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꽃은 예술이다. 꽃을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꽃이 꽃은 예술이다. 축하꽃, 행사꽃, 장례꽃을 전문으로 하는 꽃이 꽃은 예술이다. 35년 경력의 꽃디자이너 윤희를 찾아주세요. 전화 360-581-3486.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꽃이 꽃은 예술이다. 360-581-3486. 윤희를 찾아주세요. 꽃은 예술이다.
4: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5월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6: 타코마 우블링.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죠. 둘 다섯 밤배, 박윤서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4636번. 시골집 가다가 고속도로 탔는데 주차장이에요. 아기 공룡 둘리에서 둘리 친구들이 긴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나르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도 날아서 집에 가고 싶어요. 아, 그럼 빗자루 타면 좀 위험해 보이니까 그냥 4636님 타고 가시는 이 자동차가 붕 날라서 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둘리 친구들 막 생각나네. 신정우 씨, 1일도 4일도 출근하고요. 오늘 하루 쉬어요. 이불 빨래하고 한숨 돌리며 듣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또 하루 쉬는 날인데 이불 빨래 이런 정비를 하셨군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푹 쉬십시오. 윤정민 씨, 오늘 같은 날엔 이런 노래 듣고 싶어요. 오빠 생각 가능한가요? 어렸을 때 동생이랑 시골길 가며 자주 불렀던 노래거든요. 오빠 생각? 야, 가능 안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들려드리죠.

CBS 음악 FM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유리상자 박승화 씨와 추억 여행 하고 계십니다.

빅뱅이 부른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3365. 그리고 조정희 씨가 신청하셨네요. 오늘 저녁, 야, 노을 진짜 붉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날씨도 좋고. 오늘 일몰 시간, 한 7시 26분 정도로 나오네요. 야, 이따가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방송할 때쯤 기가 막히겠는데요. 노을 말이죠, 노을. 그 전에 들었던 노래 최혜영 물같은 사랑 9522번 그리고 조용필씨가 부른 오빠 생각 함께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문자를 보냈네요. 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붉은 노을 나갈 때 봤더니 생방 듣고 생방인가 해서 전화를 했다고. 이게 뭐 왜 네 그냥 웃겼습니다.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7737번으로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 정답 장난감을 맞추다 보니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변진섭 씨의 당신의 장난감 당신의 인형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조금 숨겨진 노래인데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이야, 저도 이 노래 그 제목을 떠올려 봤었는데 제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37님 청해주신 노래 당신의 장난감 당신의 인형입니다.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주명이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2: 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김희명 목사의 말씀입니다.
3: 노아의 노년의 추함을 상징하는 포도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4절 5절에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이죠. 여기 르무엘은 어쩌면 솔로몬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왕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주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은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거듭 세 번 말씀합니다. 주권자들에게,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송사를 굽게 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많은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이 저주의 선언이 여섯 번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저주의 선언 여섯 번 중에서 두 번이 포도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먼저 나오는 저주의 선언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땅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능력이 되는 대로 있는 대로 다 긁어모아서 마치 자기가 다 소유한 것처럼 혼자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고요. 두 번째 나오는 저주가 바로 포도주와 관련된 저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게 두 번째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저주의 모습,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가 노아인 것입니다. 노아의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늘어져 있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그 모습은 노아의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 노아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왜 화 있을진저, 왜 저주가 되냐면 그 다음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또 밤늦도록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구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두 번째 그 포도주와 관련된 저주의 내용인데요. 예,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한 자들, 이들은
4: 화 있을진저.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이사야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3: 자,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까이 하고 또 포도주에
4: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데 매우 대담한 자들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아가서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는 공의를 빼앗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파괴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것은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에 빠져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의와 선을 잘 분별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그의 사명을 그가 중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노년의 삶을 살았다는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담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노아의 아들들의 분열이죠. 축복받은 아들과 저주받은 아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포도주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말하지만 성경은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도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우리가 잃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이제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김유명 목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문의와 신앙 상담은 253-368-6250 시애틀 중앙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5: The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한국.
6: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으로 들으시는 라디오 한국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1450 KSUH Pyeolal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8: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9: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10: This is Radio Hangul.
11: News and information. Radio Hangul, 12 o'clock news.
12: 12시 뉴스의 광장.

0: 해상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은 진화 이후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 우리 해운업체 HMM이 운영하는 중소형 화물선 남우호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각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 정박 중에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기관실과 선체 일부가 손상되면서 운항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처 항구로 예인해 정확한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수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두바이 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가 현지에 급파될 예정입니다. 예인선을 섭외해 선박을 옮기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2: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또는 기뢰 애가 떠다니는 기뢰에 부딪힐 가능성, 혹시 내부에서 기관 고장 같은 것은 없었을까, 뭐 이런 것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끌어내려던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공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시 즉각적인 선원 구조를 위한 주재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작전에 나선 미군을 공격하면 보복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 원인을 이란 공격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런 상황으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며 휴전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4: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3: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공격받을 때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상황을 고조시킨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5: Now would be a good time for international partners to step up and put pressure on Iran.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3: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란의 해협 개방 설득 등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피트 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 활동에 한국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한국의 기여를 촉구했습니다. 페게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미 국방부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공격을 받은 한국 선박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게세스 장관은 한국 선박에 대한 공격은 이란의 무차별적 행동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일본과 호주, 유럽이 호르무즈 선박 보호에 나서길 바라는 것처럼 한국도 그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길 바라지만 기다리기만 하진 않을 거라며 그들에게 넘길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촉구와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정부는 국제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황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파월 연준 의장을 SNS로 조롱하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리를 내려 경기를 띄우겠다는 계산인데 정작 현실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며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재앙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풀고 경기를 띄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결과 이란과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30년 만에 최대폭인 50% 급등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2.4%와 비교해 불과 석 달 만에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금리 인하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가 용인되면 중간 선거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 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임기가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6: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이 지속하면 나라 돈을 풀어 고유가를 견디기 어려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부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에 걸쳐 미국 이란 분쟁 사태가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미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된 미국 대기업들이 이란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조사한 미국의 4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3.6으로 3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하며 전망치보다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받은 미국 서비스업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0: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며 우리 어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지급될 걸로 보이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1: 국내 최대 멸치 산지인 부산 기장군 대변항입니다. 조업으로 바쁠 시기지만 부두에는 어선들이 줄지어 묶여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업에 쓰는 면세유 가격이 폭등한 탓입니다. 멸치대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조업해야 하는데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고 멸치까지 잡히지 않으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2: 옛날에 기름값 올릴 때는 막 찾아 헤맵니다. 오늘 찾아 뭐 이 아이라 뭐 간파포 저 뭐 남해까지 내려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가갖고 만약에 못 잡으면 그 뭐 기름비만 해도 뭐 가만히 앉아가 노령이 났는데.
1: 이란 전쟁 전 드럼당 17만 원대였던 면세유는 어느새 27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조업을 나가지 않아도 선원들의 인건비는 지급해야 하니 기름값이 내리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다시마 양식 어민도 수확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수확한 다시마를 말리는 건조기용 기름값은 어선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달부터 유가연동 보조금이 어민들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사용한 면세료 인상분의 일부를 어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고유가 피해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상리입니다.
0: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대두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일제 오르며 먹거리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당 1207.5센트로 연초 대비 17% 넘게 올랐고 밀도 24% 상승했습니다. 동물 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옥수수는 연초 대비 8%, 대두박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옥수수는 사료의 50에서 60%, 대두박은 20% 안팎을 차지합니다.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축산물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 가격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 긴장감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LNG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LNG로부터 추출하는 추출물을 가지고 만드니까 각종 비료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3: 중동 지역은 요소와 암모니아 등 핵심 비료 원료의 주요 생산입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운송 비료 원료의 약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봉쇄 장기화 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료 생산분과 추가 물량을 감안할 때 7월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가격 상승 압력까지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 비료 가격이 오르면 결국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이게 다시 곡물 가격과 축산물 가격으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여기에 중국이 비료 원료인 황산 수출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농산물은 물론 축산물까지 이른바 밥상 물가 전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6: 석유업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하루 약 20만 배럴의 원유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정유시설이 수입한 외국산 원유의 약 30%는 페르시아반 지역에서 조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개솔린 가격이 추가로 급등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들이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원유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석유업계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주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로비 그룹인 캘리포니아 독립석유협회의 락 지어만 CEO는 주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수입에 의존한 결과라며 허가 지연과 시추 규제, 도시지역 생산 금지 등이 중동과 아마존 지역의 원유 의존도를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지사가 업계와 긴급회의를 열어 정유시설과 송유관, 유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서부석유협회는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도록 만든 정책은 무모하다며 연료 공급이 흔들리면 결국 소비자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유사 쉐브론 역시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정유시설 폐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쉐브론은 주정부와 의회의 장기간에 걸친 비우호적 정책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졌다며 지난 8개월 동안 정유 능력의 18%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가솔린의 약 25%, 항공유의 약 20%를 해외 정유시설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더 높은 구조라는 설명이

0: 이란 전쟁으로 가솔린 가격이 44% 상승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가솔린, 식료품, 항공비용 상승은 사실상 전쟁 세금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지입니다.
1: 네, 에리 소식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서명한 1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안에 따라 이번 주부터 가구당 최대 500달러의 환급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유수영 기자로부터 알아봅니다.
2: 조지아주가 주민들에게 최대 500달러의 세금 환급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환급은 주정부의 재정 흑자를 기반으로 마련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올해 초 관련 법안에 서명하며 환급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예산 잉여금이 이번 조치에 재원이 됐으며 주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조지아 거주자로 해당 기간 동안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주민입니다. 또한 신고 상태와 소득 수준, 납부 세액 등에 따라 실제 환급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별도 신고자는 최대 250달러, 세대주는 375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5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세액이 적거나 미납 세금, 벌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일부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대부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일부는 우편수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별 수령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주정부는 향후에도 재정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추가적인 세금 환급이나 지원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수영입니다.
1: 네, 다음은 텍사스 소식입니다. 텍사스 주민들의 가계 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하며 재정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달라스 뉴스로부터 함께 들어보십니다.
3: 텍사스 주민들의 부채 부담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는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미국에서 10번째로 부채 부담이 큰 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석은 각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과 연체율을 종합해 평가했는데 텍사스의 경우 1인당 평균 부채는 약 6만 달러, 소득은 약 4만 달러 수준으로 부채가 소득의 1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텍사스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가 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와 보험료 부담이 높은 구조라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관련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가구에서는 세금과 보험료가 원금과 이자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와 서부 지역 전반적으로 부채 부담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텍사스 역시 생활비 상승과 금리 부담이 겹치며 가계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구조와 생활비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정 압박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네, 다음은 이곳 소식입니다. 네, 코스코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의 명물인 1불 50달러 핫도그 콤보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던 가격 인상은 없습니다. 기저처럼 1분 50달러의 코어로 파운드 핫도그와 무한 리필이 가능한 25온스 탄산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새로운 옵션이 하나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제 코스코 회원들은 탄산 음료 대신 16.9온스 용량의 커클랜드 시그니처 생수 페트병으로 음료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는 1980년도 핫도그 콤보가 처음 도입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탄산 음료를 즐겨 마시지 않거나 이동 시 뚜껑을 닫아 보관할 수 있는 병 음료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 될 점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각 시와 지자체가 민간연구소의 계약에 음주운전 독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됐으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현재 워싱턴주 순찰대 독성연구소에 수천 건의 검사가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적재 현상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건의 기소가 지연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스턴 카운티 보스턴 하버 인근 해상에서 뺑소니 보트 충돌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릭 샌더스 서스틴 카운티 세리프 극장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9시 30분경 사람이 물에 빠져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대형 보트 한 척이 소형 선박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물로 튕겨나갔고요. 대형 보트는 멈추지 않고 물에 빠진 피행자 위로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피해자는 현재 영구적인 흉터나 신체적 훼손이 남을 수 있는 심각한 상태이며 정확한 신원과 현재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서 타지역 소식과 이적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시각 12시 22분 37초입니다.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2: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주신 곳이죠.
1: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2: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1: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2: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1: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2: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3: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4: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5: 타코마 우블링.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6: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5: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6: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라디오 한국. 사업국에서는 여러분의 CD를 제작해드립니다. 가곡, 신앙송, 대중가요를 최고의 반주곡으로 추억의 앨범을 만들어드립니다. 특히 가곡은 25인조의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대중가요도 노래방 반주가 아닌 가수들의 반주곡으로 차원 높은 CD를 제작해드립니다. 하루라도 목소리가 젊었을 때 추억의 앨범을 만드세요. 제작된 CD는 라디오 한국 방송을 통해서 방송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0: 라디오 한국 게시판 생활 정보와 공지 사항입니다.
1: 네, 부동산 정보입니다. 유톱 앞에 위치한 1매상 6,000불 이상인 순두부집을 100만불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네, 캐피털힐 최고 장소에 경량식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2,500스퀘어피트 6개월 프리렌트고요. 스퀘어피트당 2불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심상준 부동산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톱에 있는 1매상 2,800불인 햄버거샵에 생맥주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성 있는 가게를 네, 38만불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 심상준 부동산 425-772-187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부동산 소식입니다. 트라이시티 CFA 건물 내에 있는 최고급 시설 담배 가게를 30만 불에 매매합니다. 월 매상 8만에서 8만 5천이고요. 네, 2천 스퀘어피트 렌트는 4,080불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수영 부동산의 전화 206-999-7989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퓨얼랍의 새로 오픈한 목자 바바큐에서는 5월 10일 어머니날 하루를 올 유캔이스로 39불 99전에 모신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족과 함께 어버이날 목자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바바큐는 214 39th Avenue 퓨얼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예약 전화 253-904-8302로 하시면 됩니다. 네, 온미식당 여름 특설 메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냉면, 열무 도토리 국수, 도토리 콩국수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물전골, 동태찌개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여러분을 모신다고 합니다.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약 전화 206-556-3457 오로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위상으로서 네 뉴스 모두 마칩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간 12시 30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의 데이트 네, 이제 본격적인 데이트로 함께 해봅니다. 오늘은 5월 5일,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어린이날입니다. 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에 정한 기념일, 매년 5월 5일 바로 오늘이죠. 1922년 방정환이 이끄는 천덕여 서울지부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설포하고 이듬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것이 효시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중단됐다가 해방 후인 1946년 기념일이 다시 거행되면서 5월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정한 이유는요, 어린이 애호 사상을 함양하고 어린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본국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하는군요. 네, 일제강점기 초기 어린이날의 취지에는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뜻이 들어있으나 현재는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네, 어린이날 이런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함께 들어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고 합니다. 네,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 아,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주셔야겠죠? 네, 어린이날은 1922년 방정환의 지도 아래 천도교 서울지부 소년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이듬해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5월 1일을 기념일로 했다가요, 1928년부터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2년 제정 이후 1925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저는 전국의 소년 소녀들이 30만 명이나 참가할 정도로 큰 규모가 성장했다고 하는군요. 이런

네, 우리 어린이날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하시는 좋은 시간 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한국에서는 각 지역별 시 군청 주최로 매년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 중인데요. 이곳에서는 뭐 특별한 것이 한인 사회는 없지 않은가 싶네. 네, 그 스페니시 계통에서는 싱코데마요라고 있죠. 네, 어린이를 위한 하루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아빠와 함께 크레파스 들어봅니다.

네, 아빠와 크레파스 들었는데요. 어린이날 들으니까 이 노래가 더욱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제가 LA에 있을 때 광고 제작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와 아빠를 주제로 해서요. 예, 아빠의 큰 팔뚝에 어린아이의 작은 팔뚝을 포개고 아빠와 함께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대단히 제가 칭찬을 받았던 그 기억이 이 노래를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지금도 눈으로 가만히 생각 해보면 얼마나 정겨운 모습입니까? 네, 아빠의 말씀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래, 아가.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무 대고 말고. 넌 지금 막

다른 이 날을 맞이해서 이 노래 들으니까 많은 생각이 떠오르시죠? 네, 아빠도 옛날에는 여러분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답니다. 네, 아빠의 말씀 함께 들어봤는데요. 네, 아빠의 청춘 함께 들어보시죠.

청춘 오기택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네 어린이 노래와 함께 아빠와 함께 주제로 한 노래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끝으로 어린 노래 함께 더 들어보면서 어린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0: 네, 어린이에게 오늘 하루 즐거움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47분 52초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우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모든 사람이 예뻐지는 이미숙 메이크업.
3: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미숙 인사드립니다.
2: 신부 메이크업, 프로필 메이크업, 장수 메이크업, 공연 행사 메이크업 등 각종 메이크업은 물론 반영구 문신 화장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미숙 메이크업의 오랜 노하우로 여러분의 아침 메이크업 시간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3: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숨은 매력, 저와 함께 찾아보지 않으실래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미숙을 찾아주세요. 전화번호 425-999-5944.
2: 이미숙 메이크업!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4: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시애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5: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5: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면어,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보험은 개인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보험.
1: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여섯 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3: 김경숙입니다.
1: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네, 오해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요즘요, 전쟁 바람에 가스값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요, 어딜 다녀오느라고 잠시 타코마에 다녀왔는데, 믿거나 말거나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 지금 타코마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드신 줄 아십니까? 30불이라고 합니다. 야,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 캘리포니아 석유업계가 케빈 뉴섬 민주당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비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자, 1부 이제 끝마칠 시간입니다. 사랑아, 손비나의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데이트합니다. 네.

0: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단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네, 한때 시애틀에서도 오랜 몇 년 동안 살다가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심신의 노래 욕심쟁이 들으셨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4분 지나고 있군요. 네, 여기서 잠시 네 2부에도 전하는 말씀 안 들을 수 없겠죠? 함께 들어봅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평균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읽는데 5초 정도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짧은 순간일 수도 있지만 운전할 때 그 5초는 차량 15대가 늘어선 만큼의 이동거리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5초 동안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다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그렇게 하면 운전 중 어떤 상황에도 바로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도로를 주시하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3: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2: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너,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터 즐기실 수 있습니다.
3: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이누드 김관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관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린드 김관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8282
2: 안녕하세요. 구두심입니다. 늘 가족을 먼저, 늘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우리 부모님.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새로워진 시애틀 메디컬 그룹.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3: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5월 6회니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4: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5: 우블링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6: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5: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6: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5: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6: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5: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6: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2: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네,
5: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2: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요즘 뭐 식당 광고가 저희 방송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애청자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뭐 우블링, 조선갈비, 온미, 해남갈비. 네, 점심시간이 되니까 네 노수 쪽에 계신 분은 그쪽 식당 많이 또 이용해 주시고요. 또 사우스 쪽에 계신 분 먹자 먹자도 많이 해주시고요. 페드로일 쪽에 계신 분들은 조선갈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요. 네, 조선갈비에서는 특별 우블링과 함께 네, 퀴즈를 맞히신 분께는 25불 내지 50불 상당의 네, 쿠폰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내일 전해드리죠. 언제 이런 퀴즈 시간이 있나? 네, 여러분 라디오 한국 네, 오해되듯 시간 귀 바짝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네, 곡목을 좀 주시면 제가 편할 텐데요. 예, 요즘 배우 노래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배우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배우 노래 틀어주세요 하는데 글쎄요 그 많은 곡 중에서 무슨 곡을 틀을까 하니까 이 곡 한번 준비해갔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해요.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배우는 정령 안개 속으로 우리 곁을 떠났으니까 말입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드리는 곡입니다. 박일진이 불러줍니다. 트위스트 박. 함께 들어보시죠.

신화로 유명했던 혼혈아 가수, 네, 트위스트 박, 네, 함께 박일진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네, 요즘은 저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자, 저녁을 먹자 하면은요, 적어도 몇십 달러는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도 100불짜리 한 장 이상은 넣어야, 아우, 저녁 같은 데는 100불짜리 둘이 먹으면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단돈 5불로 친구와 함께 멋진 핫도그와 드링크를 먹을 수 있다면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한혜진 씨. 네 여러분 코스코 하시지 않습니까? 코스코가 40년 동안 변치 않고 네 자사의 핫도그 콤보 1불, 1불 50달러에 팔지 않습니까? 핫도그와 네 무한리필이 가능한 탄산 음료. 야 이거 대단합니다. 네, 제가 이 소식을 전하니까요. 아우 갑자기 우리 직원들 돈이 10불 들고 좀 파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불, 네, 1불 50달러. 네, 이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가 한 근 20년 전에 족구 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그 선수들이 많았을 때 저희들이 이제 선수들을 위해서 점심을 대접하는데 뭘 고민할까 하다가 바로 이 핫떡과 드링크와 그리고 또 싼 그 피자 코스코 피자 한 판에 10불 조금 넘지 않습니까? 이걸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좋아했다는 것. 그래서 행사할 때 저는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제가 공연할 때에 핫떡하고 드링크를 주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아 오늘 이 얘기하니까 핫떡과 예, 맛있는 콕 한 잔 먹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함께하고 계신 시간 1시 21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 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2: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다들 너무너무 신나하시네요. 건강한 우리 가족의 비결, H마트의 비밀이 있죠.
3: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4: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5: 고객 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여섯 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6: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7: 김경숙입니다.
5: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8: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9: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8: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9: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10: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11: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
12: 꽃은 예술이다. 꽃을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축하꽃, 행사꽃, 장례꽃을 전문으로 하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5년 경력의 꽃 디자이너 윤희를 찾아주세요. 전화 360-581-3486.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60-581-3486. 윤희를 찾아주세요. 꽃은 예술이다.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네, 서른도의 노래 삼바의 여인 함께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애청자 노래 코너죠. 네, 애청자 김정수님이 불러주시는 네, 잊을 수 없는 여인 함께 들어보십니다.

김정숙님의 그이 노래, 애청자의 노래, 잊을 수 없는 여인 들었는데, 카타스님 CD가 좀 상태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다음 기회에 네, 이것도 좋은 노래 취입하셔서 네, 함께 여러분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시각 1시 43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네, 목화자매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또 오후의 데이트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인 걸 아시죠? 아이들에게 기쁨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년 내내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날이 바로 네,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유, 어린이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줄 거 없나 이렇게 어린이들은 은근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뭐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어린아이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오늘 하루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곡으로 다시 어린이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면서 어린이의 기쁨을 더한층 줄까 해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축하해요. 그리고 좋은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0: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워싱턴.
1: This is 1450 KSUH Puyallu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안녕하세요. DJ 최록입니다. 2시와 3시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와 신속 정확한 뉴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전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천사라면.

미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하다가 그런데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그들은 선박의 대열이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그들의 선박은 어제 박살났다. 하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에 노출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한 셈입니다. 한국 정부는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란의 공격에 따른 사건으로 규정하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경색 해소 기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계 최고 권위사인 풀리처상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난맥상을 파헤친 보도들에 대거 돌아갔습니다. 풀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제110회 풀리처상 공공서비스 부분 수상자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개편 실태를 심층 보도한 워싱턴포스트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력 감축 등 관련 영향을 치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공공서비스 부분은 퓰리처상 중에서도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상입니다. 탐사보도 부분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의 가상화폐 사업 등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집중 보도한 뉴욕타임즈 취재팀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 내에서 천장 누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승객들을 그대로 방치한 항공사 측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휴스턴을 떠나 시카고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39세 승객 켈빈 글로버 씨는 이륙 전부터 머리에서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물방울을 맞아 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면서 물방울은 점차 굵은 물줄기로 변했고 이 현상은 비행 내내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글로버 씨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옷과 속옷은 물론 휴대전화 등 소지품이 모두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액체는 기내 에어컨 가동 중 발생한 결로 현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논란의 핵심이 된 것은 승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이었습니다. 글로버 씨는 호출 버튼을 눌러도 한동안 응답이 없었고 이후 다가온 승무원이 휴지 몇 장을 건네는 게 조치의 전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내 빈 좌석이 있었음에도 자리 이동을 제한받지 못했고 승무원들이 천장 틈에 냅킨을 끼워 넣는 임시 방편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버 씨가 소셜미디어에 공개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에는 모자와 옷 위에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끔찍한 상황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그는 비행 내내 젖은 채로 완전히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느낌이었다며 강한 분노를 터뜨렸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 역시 항공사로서 있을 수 없는 대응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캐럴턴의 한 한인타운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벌어져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한모 씨로 범행 후 도주하다가 현장에서 6km 떨어진 식료품 매장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로베르토 알렌도로 캐럴턴 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은 무작위 증오 범죄는 아니었고 피해자들은 용의자를 알고 있었다며 이들은 사업적인 관계로 엮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캐럴턴은 댈러스에서 32km 떨어진 인구 13만 명의 도시로 이 가운데 한국인은 4천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이 운영하는 헤지펀드 마스 FX가 파산하면서 6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펀드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투자금 상당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최가 운영하는 마스 FX는 연평균 19% 수익률과 연간 손실 0%란 성과를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2020년 설립 이후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자금을 유치했으며 가족 자산과 연금, 사모 투자 전문가들의 자금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최는 투자금이 통화와 금 등으로 대상으로 한 롱쇼트 전략에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밀이란 이유로 실제 거래 구조와 파트너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 징후는 2024년 말 투자자의 환매 요청이 거부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2: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4: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 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2: 우블링.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1명 상금 300불, 2등 1명 상금 200불, 3등 1명 상금 100불,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씩을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주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수인 넘버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애틀의 웨스트 시애틀 브릿지 진출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직전 웨스트 시애틀 브릿지에서 1번가 사우스로 향하던 진출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시애틀 소방국 구급대원들은 고가도로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남성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시애틀 경찰국 소속 교통충돌조사반 수사관들을 파견해 현장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사관들의 1차 조사 결과 서쪽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진출로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난간 너머로 튕겨나가 아래쪽 1번가 사우스의 인도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추락한 높이가 약 30피트, 9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나 정보가 있는 시민들은 교통충돌조사반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타쿠마 전역의 운전자들이 도로 곳곳에 파인 포트홀로 인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차량 하부 파손과 반복적인 타이어 펑크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타쿠마시는 민원이 집중되고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도로 정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타쿠마에 거주하는 케일리 레이너 씨는 집과 다리 주변은 물론 직장 근처까지 포트홀 문제가 심각하다며 직장 근처에서 타이어 펑크만 여러 번 겪었고 차체가 바닥에 긁히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퓨알럽에 거주하는 케이시 번스 씨 역시 소형차를 모는데 포트홀에 빠지며 차체가 아예 바닥에 부딪힌 적도 있다며 피해를 체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쿠마 씨는 이번 집중 보수 캠페인을 포트홀 팔루자로 명명하고 시의회 5개 지구 전역에 아스팔트를 메우고 노면을 고르게 다지는 작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공사사업국 맷 팽글러 부국장은 주민들의 민원 접수를 바탕으로 보수할 주요 도로의 우선순위를 정했고 현장 평가를 거쳐 필요한 작업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주 고용주의 4명 중 1명이 사업장의 타주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워싱턴주 기업협회가 지난 월요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4%가 사업장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에 17%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고 2025년 겨울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입니다. 크리스 존슨 기업협회 회장은 카이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주 경제에 발령된 911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인 거주지 이전 추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응답자의 55%가 개인 주거지를 다른 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는 전 분기 대비 4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아이다호주 경계와 가까운 스포켄 카운티의 경우 그 비율이 무려 67%에 달했습니다.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뉴스 보겠습니다. 시애틀 타쿠마 국제공항에서 스페인까지 직항편이 사상 처음으로 운항됩니다. 델타항공이 이번 주 시애틀 바르셀로나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서인데요. 델타항공의 새 직항 서비스는 5월 7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며 주 3회 운항됩니다. 델타항공은 이와 함께 로마 직항편도 5월 6일 내일부터 주 4회 운영합니다. 두 노선 모두 차세대 기종인 에어버스 A330-900 네오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이 시애틀 뉴스입니다. 시애틀과 벨뷰 등 워싱턴 주에서도 매장이 있는 인기 버거 브랜드 쉑쉑이 5월
내셔널 버거의 달을 맞아서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답니다. 이번 행사에서 5월 한 달 동안 매주 다른 메뉴의 싱글 버거를 10달러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모든 버거는 100% 앵거스 비프를 사용해 주문 즉시 조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별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를 조이시애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0: 8개 주 공중파 방송 네트워크 미라연 뉴스.
1: 미라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석유업계가 개빈 뉴섬 민주당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들의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2: 석유업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하루 약 20만 배럴의 원유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정유시설이 수입한 외국산 원유의 약 30%는 페르시아반 지역에서 조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가솔린 가격이 추가로 급등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들이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원유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석유업계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주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로비 그룹인 캘리포니아 독립석유협회의 락 지어만 CEO는 주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수입에 의존한 결과라며 허가 지연과 시추 규제, 도시지역 생산 금지 등이 중동과 아마존 지역의 원유 의존도를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지사가 업계와 긴급회의를 열어 정유시설과 송유관, 유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서부 석유협회는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도록 만든 정책은 무모하다며 연료 공급이 흔들리면 결국 소비자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유사 쉐브론 역시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정유시설 폐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쉐브론은 주정부와 의회의 장기간에 걸친 비우호적 정책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졌다며 지난 8개월 동안 정유 능력의 18%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가솔린의 약 25%, 항공유의 약 20%를 해외 정유시설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더 높은 구조라는 설명이 됩니다. US Oil and Gas Association도 캘리포니아는 수십 년간의 정책으로 인해 외국 유조선에 위협할 정도로 의존하게 됐다며 정유업체들이 대체 원유 확보에 나서면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주정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국내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주민주당 측은 현재의 유가 상승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돌렸습니다. 뉴섬 주지사 측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으로 가솔린 가격이 44% 상승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가솔린, 식료품, 항공비용 상승은 사실상 전쟁 세금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지입니다.
1: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서명한 1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안에 따라 이번 주부터 가구당 최대 $500의 환급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유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3: 조지아주가 주민들에게 최대 $500의 세금 환급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환급은 주정부의 재정 흑자를 기반으로 마련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올해 초 관련 법안에 서명하며 환급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예산 잉여금이 이번 조치에 재원이 됐으며 주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조지아 거주자로 해당 기간 동안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주민입니다. 또한 신고 상태와 소득 수준, 납부 세액 등에 따라 실제 환급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별도 신고자는 최대 $250, 세대주는 $375,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5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세액이 적거나 미납 세금, 벌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일부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대부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일부는 우편수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별 수령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주정부는 향후에도 재정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추가적인 세금 환급이나 지원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수영입니다.
1: 텍사스 주민들의 가계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하며 재정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달라스 뉴스입니다.
4: 텍사스 주민들의 부채 부담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는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미국에서 열 번째로 부채 부담이 큰 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석은 각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과 연체율을 종합해 평가했는데 텍사스의 경우 1인당 평균 부채는 약 6만 달러, 소득은 약 4만 달러 수준으로 부채가 소득의 1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텍사스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가 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와 보험료 부담이 높은 구조라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관련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가구에서는 세금과 보험료가 원금과 이자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와 서부 지역 전반적으로 부채 부담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텍사스 역시 생활비 상승과 금리 부담이 겹치며 가계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구조와 생활비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정 압박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37년 경력에 은퇴하지 않는 김수영 부동산. 한 가족이 3대를 이어오는 전설의 부동산. 한 고객이 13번에 거듭되는 거래를 완성한 맞춤 단골 위주의 김수영 부동산입니다. 주택의 사고 팔고는 물론 커머셜 비즈니스, 투자 이민 EB5, 소액 투자 E2가 전문입니다. 델비와 그 이웃 동네, 워싱턴주 어느 곳에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부동산. 3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 206-999-7989 바로 전화 주십시오.
1: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2: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주물럭 로스구이.
1: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 무침도 드셔보세요.
2: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 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3: 가족 외식,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뉴욕 삼원각 우레옥에서 수십 년 주방장으로 일했던 중식 명장이 이제 타코마 홍보석을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만든 탱글탱글한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코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4: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시애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5: 김광일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길바람아이.

0: SBS와 SBS 플러스 채널은 DirecTV와 프론티어 FIOS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SBS 뉴스. 지금부터 빠르고 정확한 SBS 뉴스를 방송해 드립니다. 이 방송은 SBS 인터내셔널이 워싱턴주 한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5월 6일 수요일 모니와이드 시작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발로 불이 났던 우리 화물선은 단독 행동을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란의 공격인지부터 확인돼야 할 상황이지만 한국이 미국의 해방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 프로젝트 첫날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지만 한국 화물선이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화물선의 폭발 화재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걸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트럼프는 어제 트루스 소셜에 이어 ABC 방송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루어졌다며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한국 화물선이 피해를 봤으니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경색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한 걸로 보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지원을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석유 수송을 의존하는 국가들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한국을 또다시 거명했습니다.
5: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just like we hope Japan would step up, just like we hope Australia would step up, just like we hope Europe steps up.
4: 이란이 상선을 겨냥한 공격에 나섰고 미군이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양측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과의 전투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미군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습한 건 자신들이 아니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이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즉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6: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작전에 나선 가운데 현지 시간 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새로운 해상 규제를 도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통행 규정 등을 전달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신규 규제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란은 줄곧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사전에 자신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7: 예니 인케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و انجام بگیره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6: 해협을 사이에 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대응 중이라며 국가 내 여러 지역서 들리는 소리가 이 대응 활동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최근 며칠간 이란 군대는 UAE를 겨냥한 그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 작전도 수행한 바 없다며 만약 UAE 측이 이를 빌미로 공격한다면 강하게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 등을 포함해 이번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만남이라 중국이 중재에 나설지 기대됩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2: 폭발이 일어난 나무 겉면에 외부 공격으로 인한 구멍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분석에 며칠 더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8: HMM 나무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2시간여 전 이란 혁명수비대는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통제선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겠다며 발표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맞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지난달 초 발표했던 기존 통제구역은 오만 무산담 반도 주변 지역이었는데 새로운 통제선은 이란 캐슘섬 서쪽과 아랍에미리트 우말 쿠아인을 잇고 있어 해역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폭발 사고 당시 나무호를 비롯해 HMM 소속 선박 세척은 이란의 새로운 통제선 인근 해상에 있었습니다. HMM은 사고 선박이 이란의 통제선 밖에 정박 중이었으며 정부로부터 위험 지역을 벗어나라는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란이 통제를 강화하면서 통제선 근처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호 주변에서 물이 크게 튀는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해상보안업체 벤가드도 수중 드론이나 부유기뢰에 의한 폭발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나무호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구멍 등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선박 자체 결함으로 인한 내부 폭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9: 내부에 이렇게 물이 새지 않은 걸로 봐서는 깨졌다거나 금이 갔다거나는 육안으로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다.
8: 나무호의 정확한 폭발 원인 조사는 두바이 항으로 배가 옮겨진 뒤 국내 선박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해양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3: 미국 남부 텍사스의 한 한인 밀집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60대 한국계 남성이 사업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총을 쏜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한인 밀집 지역인 댈러스 인근 소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아침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1시쯤 텍사스주 캐롤턴의 한 한국 식당 앞에서 총격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피해자가 5명인 걸 우선 확인하고 추격전 끝에 도망치던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는 69살 한국계 남성 승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11: Upon arrival, officers located victims of apparent gunshot wounds. There are two confirmed deceased individuals and three in stable condition.
10: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사업 때문에 피해자들을 만난 뒤에 총격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 Victims were meeting with the suspect for a business purpose. This is not a random act of gunfire.
10: 텍사스 댈러스 지역은 최근 한국계 인구가 12만 명 수준까지 늘었고 그중에서도 사건이 벌어진 캐롤턴에는 6천 명 정도가 거주하면서 한인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동기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2: SBS가 실시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하정 후보 38%,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6%, 무소속 한동훈 후보 21%로 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두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12: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음 3명의 후보만 출마해 3자 대결을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38, 국민의힘 박민식 26, 무소속 한동훈 21%로 조사됐습니다. 하 후보는 박 후보와 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박 후보와 한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선 하정우 44, 박민식 19, 한동훈 23%로 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보수층에선 박 후보, 진보층에선 하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도 알아봤습니다. 단일화 찬성 39, 반대 34%로 팽팽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찬성이 64%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단일화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박민식 42, 한동훈 41%로 팽팽했습니다. 민주당 하종우 후보와 보수 단일 후보의 양자 가상 대결 지지도도 알아봤습니다. 하종우 대 박민식의 경우 46대 36%로 격차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고 뽑을 후보가 없다는 17%였습니다. 하종우 대 한동훈이라면 43대 30%로 역시 오차 범위 밖이었고 뽑을 후보가 없다는 25%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북갑 응답자들의 45%는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43%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0: 최강의 광고 효과, 최고의 기업 홍보, 라디오 한국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애청하시는 노래와 뉴스로 4시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SBS 뉴스 들으시면서 한국 소식 확인하셨습니다. 강산의 노래 2부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라구요.

미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화물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한국의 군사작전 동참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공식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기 위해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 한국도 작전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교전 속에서도 휴전은 유효하다고 확인함에 따라 국제 유가가 변동성 심한 장세 속에서 4% 가까이 내렸습니다.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뷰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9.87달러로 전장보다 3.99%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2.27달러로 전장보다 3.90% 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두고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휴전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약 2,000척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자마자 이란과 교전이 발생하고 한 달 가까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휴전도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푸자이라와 오만을 한 달 만에 다시 공격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본격적인 대응은 시작도 안 했다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을 좌우하는 중동에서 확전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미국 증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제시해온 안전한 비감독 자율주행 기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대감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는 실제 규제 승인과 기술적 안정성 검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크 전문 매체 더버지는 테슬라가 최근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비감독 주행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인간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테슬라의 FS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스위치 온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이 발언은 테슬라가 특정 시점 이후 기존 고객 차량에도 비감독 방식의 FSD 기능을 대규모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는 명칭과 달리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와 개입을 요구하는 감독형 시스템입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도로 상황을 감시해야 하며 필요시 즉각 차량 제어를 인계받아야 합니다.

0: 2시부터 4시까지 최욱과 함께하는 뉴스와 음악.
1: 더 클래식이 불렀습니다. 마법의 성.

0: 부산이니까 이제 보수의 이 유권자 분포가 좀 많긴 하다. 그러니까 전재수가 참 대단하긴 대단했다. 이런 지형인데도 당선이 됐었으니까요. 2024년에.
1: 예.
0: 다만 아직까지 하정우의 파괴력이 나오진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오빠 논란은 또 포함이 안 된 조사입니다.
1: 아.
0: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까지 이제 반영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 후보 또 무소속 후보
1: 예?
0: 국민의힘 후보라는 타이틀까지 포함이 됐을 때 조사 결과는 조금 더 좀 지켜볼 추세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정 의원님.
2: 이게 참 묘한 것이
1: 예.
2: 요게 요것도 분기점이야.
1: 아, 분기점.
2: 요것도 분기점인데다가 아하. 이거를 보고 지금 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이길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조심스럽지만
1: 예.
2: 꽤 있을 거예요. 일단 아하. 하정우 수석은 35에서 아직 그 넘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1: 아.
2: 40은 커녕 지금
1: 예.
2: 34.3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3자 대결 구도에서.
2: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의 지지도나 전재수의 지지도는 그보다는 높으리라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예.
2: 그런데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 했다 하더라도 인지도가 전국적인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났다라는 거 정도는 전화 받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꽤 알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쓰고요.
1: 예.
2: 그런데 지금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0%대에서 또 넘어가질 못해요.
1: 예, 예, 예.
2: 그러면은 한동훈이 40%만 넘길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한동훈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2: 중요한 거는 한동훈하고 하정우는 2자 대결이 됐든 3자 대결이 됐든 붙어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근데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경우는 물론 이때가 공천 받기 전이지만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엔 이렇지 않았잖아요.
1: 예, 예.
2: 근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1: 아하.
2: 그럼 이제 더 벌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또 박민식의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을 해야 돼요.
1: 내재적 접근.
2: 지금 본인은 절대 침입자와는 단일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공천했잖아요. 공천 받았잖아요.
1: 예.
2: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장동혁 체제는 계속해서 존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1: 아하.
2: 그렇다면 당의 미래라든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뭐 겉으로는 당의 미래, 국가의 미래 그러지만 자신의 미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1: 예.
2: 자신의 미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남들에게 아, 저 사람 굉장히 세속적이다라는 평가를 듣지 않으면서 그래도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선공우사를 했구나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유익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1: 예.
2: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역시 중요한 주체는 한동훈이래야 돼요.
1: 아하.
2: 그러니까는 그 자기 스스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소속 후보로서 지금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1: 예.
2: 그런 상황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우리 손잡고 나가자 해서 설득이 먹혀 들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한동훈의 역량이에요.
1: 아하.
2: 지금 그런 분기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1: 한동훈이 손을 내밀어서 박민식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 장 변호사님 이제 불편한 얼굴로
3: 불편하진 않습니다.
1: 예, 고민 중이시다.
3: 제가 봤을 때 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결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본명을 삭제한 거예요.
1: 예.
3: 국민의힘 박민식이라고 묻지 않았던
1: 예. 예.
3: 무소속 한동훈이라고 묻지 않았던 게 여파가 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1: 예, 예.
3: 들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보수 재건의 구심점 역할을 부산 북갑에서 하겠다는 게 한동훈식 정치의 어떤 지향점인데
1: 예.
3: 부산 북 국갑이 그런 수단으로 이 기능하는 곳으로 머물이 선택을 유권자들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1: 예.
3: 여기에 구도는
1: 예.
3: 지역 연고가 없는 한동훈과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하정우로 보이고 또 과학자 대 검사, 검사 대 과학자라고 했을 때 누가 비교 우위에 있을 것인가의 어떤 부분도 판단이 들어갈 거고
1: 예.
3: 오늘로 29일이 남았는데
1: 예.
3: 지금 하정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 신인이에요.
1: 예.
3: 그리고 뭐 선털기니 오반이 여러 논란이 있는데
1: 예.
3: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장단이 있죠. 그러니까 단점이 있죠.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했고. 근데 지명도를 어쨌든 얻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1: 예.
3: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가 예. 이길 것이다.
1: 갑자기요?

0: 그 오빠 논란이 있었는데 정청래 당대표랑 같이 이제 있으면서 있었던 해프닝이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전재수 그 시장 후보와 하정우 수석 두 분이 같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1: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하정우는 예. 전재수를 넘어야 돼요. 아. 그래야 이 부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산이라는 구도는 4대 6으로 일단 보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재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60대, 70대 여성, 남성 유권자를 향해서 북합해서 예. 재수입니다, 누님. 아. 재수입니다, 형님. 아. 이게 통했던 거예요. 아. 하정우는 지금 계속해서 되게 AI 하정우.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재수와 가크나 뛰어넘어야 돼요. 아. 그리고 한동훈은 박민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뛰어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초반에 차라리 정청래 지금 대표가 오빠 논란 또 왜냐하면 지금 또 공소취소 관련해서 지금 단일 영남권에서 오히려 이 샤이 보수를 자격하고 있거든요. 예, 예. 투표소로 안 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아하. 자극해서 나오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송영길 전 대표가 잠시 뒤에 뭐 이야기를 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하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훈수를 두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칫 이렇게 되면 전재수 후보의 선거까지 영향을 줍니다. 지금 아하. 해운대구로 수영구로 기장군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하. 기장군에서 멸치 척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습니다. 재수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2: 재수 좀 친해.
1: 부산 북갑의 이 하정우 후배 때문에 예. 기장군을 못 가. 아하. 이렇게 되면 영향을 받거든요.
3: 아니 북갑에 재수 없어요. 경감이 재수 없어요.
0: 우리 정우님은 재수네.
3: 아니 라임이 좋지 않나?
0: 아 좋았어요.
3: 재수 없다.
0: 재수 없다.
1: 감정 놀랐네요. 예, 예. 감정 놀랐네요.
3: 예.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0: 아,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1: 예, 다 했습니다.
0: 예. 예, 우리 배수장님이 확 가라앉혔는데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종합특검이 출국 금지 조치도 했다고 하는데 아 뭐랄까 이게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한 전 대표 나와주시죠.
4: 예,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라서요. 예. 시장에 어린이들 정말 많습니다. 얘들아 아저씨 누군지 아니? 얘들아 오빠라 그러면 큰일 나. 자, 아저씨 만난 김에 악수 한번 해볼까? 그래. 우리 종찬이 오빠도 악수 한번 볼까? 그래. 아, 좋습니다. 아, 제가 반드시 이겨서 좋은 정치, 좋은 부끄러, 부끄부끄, 한동훈이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네. 효출을 해서 그 중학생들, 뭐 아이들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니까, 네. 그게 약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3: 아니, 효과가 크지. 보셨어요?
0: 네.
3: 그 정청래 하정우 커플이 오빠라고 해. 그래갖고 그 어린 저 초등학교 예, 여학생을 완전히 기겁을 하게. 나는 내 딸 같았으면은 저 정청래하고 하정우 그냥 안 놔도 한방씩 날리지.
0: 어이구 세상에.
3: 그런데 예. 한동훈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0: 네.
3: 난 누군지 알아? 나 동네 아저씨야.
0: 아하.
3: 여기서 나는 점수 많이 땄다고 봐.
0: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그런 효초에 못해. 나 아저씨 컴퓨터 잘해, AI 잘해. 뭐 이런 거로 가면 안 돼요?
5: 이제 앞으로 하겠죠. 오자도 안 끊어겠죠.
0: 오자
5: 이제 아저씨 아자로 가겠죠.
0: 아,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런 스킨십이 오히려 하정우 대표가 더 예. 잘하는 것 같아.
5: 캠페인 예 괜찮다고.
0: 아, 괜찮다고.
1: 저는 빨리 좀 AI를 가동했으면 좋겠어요.
3: 아니 근데 그
1: 하정우 AI
3: 얘기하니까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0: 예.
3: 하정우 후보가 예. 무슨 뭐 부산 항만 AI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동훈 후보가 그 순발력은 있더라고요.
0: 아.
3: 그래서 예. 국갑에 항만 있습니까?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0: 그러네. 자 일단 우리 또 굉장히 초조한 분이 한 분도 계셔서 대구로 잠가 보면 김부겸 총리 좀 나와주세요.
6: 예, 김부겸입니다. 예, 부겸이 나왔습니다. 대구도 좀 살자. 어? 김부겸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소. 김부겸 한 번만 기회를 주시.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형님 도와주소. 홍준표입니다. 대구 발전은 김부겸뿐이다. 참새들이 암만 짹짹대도. 김부겸이 이깁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대부겸아 잘해라. 여기까지입니다.
0: 예, 요즘 그 공소취소 특검 때문에 그 이제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초조해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역에 사는 동지들 생각 좀 해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대구시장 여론 잠깐 볼까요?
1: 네, 대구 MBC가 에이스 리서치를 해서 5월 2일, 3일 대구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김부겸 45.9, 추경호 42.4. 정당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0: 예.
1: 국민의힘 39.5. 오. 더불어민주당 31.1.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대구 뒤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예. 정당 지지율이 대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보수 뒤심. 대구 민심은 선거 3일 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른바 부겸 한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동료들 생각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이게 부겸 한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될 때는 대구 수성갑 2016년 60%였거든요. 예, 예. 안 될 때는 40%였어요. 그러니까 51%로 가려면 부겸 한방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선거 전략상 이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0: 네, 장윤미 대변인 부겸 한방.
5: 네, 있습니다.
0: 아, 있어요?
5: 네, 저희는 언제 가동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이 있고 아. 말씀드린 게 있고 신공항 예. 완성과 관련해서도 아. 이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 확보하기로 네. 이 집권 여당과 이야기된 부분이 있고 TK 경북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희가 제가 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0: 아, 뭐가 있어요? 이거.
5: 부겸스럽게 하겠다.
0: 부겸스럽게?
5: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하겠다. 아. 예, 그리고 그걸로 부겸스럽게. 한번 써보시라. 대구 시민분들 믿고 한번 부겸 써보시라 말씀드립니다.
0: 자, 김부겸 전 총리 한번 해보세요.
6: 한 번만 도와주이소. 썰렁해졌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졌는데 장윤미 한 번만 도와주이소. 한 번만 잡아주이소. 장윤미 얼마나 좀 어색하겠습니까? 서로 좀 애들이 파고 나 정말 난입니다.
1: 윤미스럽게
6: 부겸스럽게
0: 부지런하게 네. 겸손. 사실 장윤미 변호사가 그 부지런하고 겸손한 게 장윤미 변호사예요. 부겸스럽게. 예. 살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와 함께 해주신 어린이 배추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7: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2: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근엄,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7: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2: 네, 박종의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자 일단 조작 기소 특검법 지금 정치권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부상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 입장은 추기가 더 필요하다 시기 뭐 이런 것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도혁 대표는 시기만 놓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인 거죠.
3: 네, 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2: 예.
3: 더불어민주당도 처리 시점을 두고 완급 조절에 들어갔는데요. 5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를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 예.
3: 하지만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요. 홍익표 수석도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니 까불면 죽는다고 찍어 누른 것이라고 했고요.
2: 예.
3: 이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한 것은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 예, 오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3: 네, 종로구 보신각에서 회견을 가진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8명은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예.
3: 오늘 기자회견에는 오세훈, 유정복, 양향자, 김진태, 김영환, 양정무, 최민호 후보가 참석을 했고요. 결의문을 대표 낭독한 오세훈 후보는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제를 위한 반헌법적 공소 취소이자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2: 예.
3: 김진태 후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 예, 일단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논란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있고 아까 이제 김부겸 후보도 우려를 나타냈고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 장 변호사님.
4: 말 그대로 완급 조절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2: 예. 예.
4: 아마 국민의힘에선 이게 정치적인 대단한 호재라고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2: 예.
4: 그러니까 이게 김이 확 빠진 거예요. 청와대에서 속도 조절하고 수기하라는 건 이거 그대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밀어붙여란 뜻이 아니잖아요.
2: 예.
4: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고 수기라는 건 국민의힘의 비판 지점도 한번 해보고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2: 예.
4: 그런데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겁니다. 이거 양향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시잖아요.
2: 예.
4: 같이 연대하자 이걸
2: 네.
4: 가지고 반 이 무슨 특검 그 기치 아래 모의자라고 했대 얄팍한 수라고 일갈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2: 예?
4: 이걸 너무 지역 일꾼을 뽑는 기본적인 선거 구도에서
2: 예, 예.
4: 이런 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는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청와대에서 수기하라는 건 그러면 이 특검법의 내용도 좀 포함해서 수기하라는 말씀인가요?
4: 저는 이걸 문맥상 보면 숙의라는 거는
2: 예, 예.
4: 이걸 시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2: 예?
4: 국민 공감대가 있지만 같이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2: 예.
4: 열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군요. 특검의 내용도 포함된 것일 수 있다. 정 의원님은?
5: 근데 그 홍익표 정무수석의 그 워딩을 보면은 시기와 절차가 상당히 강조가 돼 있어요.
2: 예.
5: 그러니까 시기와 절차를 소위 완급 조절하라는 것으로 들리는 데다가
2: 예.
5: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후에 그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정지인가요? 그랬을 때 청와대 당시 대통령실에서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신속했습니다. 그런데
2: 예.
5: 이번에는 국조특위가 열리고 또 그 국조특위의 결과로서 특검을 분명히 만들 만들어가지고선 공소 취소할 것이다라고 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거의 그 법조계도 그렇고 예단을 하고 있었어요.
6: 예, 예.
5: 근데 예측이 벗어나지 않자 지금 선거 30일을 앞두고 분위기 굉장히 나쁩니다. 오죽하면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6: 예.
5: 거의 그냥 그 절규하듯이 지금 본인이 대구에서 그렇게 뛰는데 지금 완전히 그 중앙에서 거의 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본인은 느낄 것 같거든요.
6: 예.
5: 그리고 이게 지역 일꾼을 뽑는 거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맥을 묻혀요? 지역 일꾼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4년 전에 지역 일꾼으로 뽑혀가지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일 잘한 사람 많아요.
6: 예.
5: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왜? 바로 계엄에 따른 내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동안에 뭐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이제는 그 소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누구도 뻔히 아는 방법으로 그런데다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큰데 단순히 시기와 절차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한다고 이렇게 된 거에서 저는 제가 볼 때 양양자 후보가 뭐 어떤 그 실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그 한두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특히 이 선거는 아예 처음부터 민주당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 또 야당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중간에 있는 사람 뭔가 판단을 하고자 하고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6: 예.
5: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는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지금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완급조절하자면서 당장 5월에 할 기세였었어요.
2: 사실 5월 7일 하려고
5: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네. 그 다른 그 여당 인사들이 설마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몰아치려고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선거 끝나면 하겠다는 소리라는 것이 분명히 선거에 반영될 거라고 봐요.
2: 네, 김수진 평론가도.
3: 네, 일단 홍익표 수석의 입장이라든지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는 입장을 종합해서 봤을 때 뭐 조작기소 특검 자체를 무른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6: 예,
3: 보이고
6: 예.
3: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유권자층이 어떤 쪽이냐면 지난 대선 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던 유권자 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6: 예.
3: 피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 유권자들이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니 재판해볼 것도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6: 예.
3: 아니면 재판을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지
6: 예.
3: 여기에 따라 사실 이 층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또 이재명 대통령 높은 지지율을 좀 지탱해왔던 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빠져나가는지 그대로 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좀 유권자 층에서 살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2: 예, 사실은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 국정조사 에서 얘기 나왔던 것은 이제 뭡니까 그 대북 송금 특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지적을 했었던
5: 맞습니다.
2: 건데 이번에 이제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성남 FC라든지 뭐 백현동 문제라든지 이거 다 같이 포함돼서 지금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기소도 중요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많이 건드리고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4: 네. 이게, 아마 예. 이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그랬던 것 같아요.
6: 네.
4: 이를테면 이제 검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뭐 재창이 형이라고 하는 거를 실장님이라고 둔갑한 거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6: 예.
4: 그리고 속기사도 이거 재창이 형이라고 들리는데요. 이거 왜 바뀌었는지 이거 정진상 비서실장
6: 예.
4: 이야기한 거예요.
6: 예.
4: 이런 게 굉장히 축적되고 이것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기할 수 있다. 수사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6: 예.
4: 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계속 수면 아래 있었어요.
6: 예.
4: 그런데 전혀 사실관계 바뀌지 않고 국방부에서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이거 바꿔 이거 이 뭐 월북의 의사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방향 선회를 하라고 쫙쫙 그으면서 얘기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어진 거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국정조사 특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사에 대해서 좀 집중하다가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좀
6: 예.
4: 보여지는데
6: 예.
4: 저는 지금 이 검찰 수사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아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식의 수사는 국민의힘 의원들 어느 누가 받더라도 제가 반대할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있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 범위 그리고 공소 취소의 문제
6: 예.
4: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논의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2: 정의원님도.
5: 지금 조작 기소라 해가지고 국조특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다 조작 기소냐? 아닌 것도 있잖아요. 네. 물론 좀 과장되거나 지금 예를 든다면은 그 소위 녹취록의 그 몇 가지 뭐 실장님 뭐 이거 이거는 근데 재판에서도 몇 번씩이나 언급이 됐던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재판부에서도 이게 대세 지장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대북 송금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특검을 송금을 했다라는 거는 김성태도 말하고 방용철도 말하고 연어파티 그 뭐 마치도 술파티가 이만한 테이블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랬는데 지금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갖고 당시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과연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그럼 밝힐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게 조작기소라고 하는데 이게 무리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아니 이런 정치적 호재가 어디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짜 아주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냥 고깃덩어리 하나를 던져주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스스로. 예. 그게 넘었다. 왜 그랬겠어요? 선을 예. 넘었죠. 예. 이게 바로 대통령이 얼마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예민해하는가 또 민주당이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바를 했는가를 예.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럴 거예요. 유권자 입장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권력자가 소위 그 계엄 선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권자라서 되게 괘씸했는데 얘들은 뭐 날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싹이 보여.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어느 누구든 오바하면 국민들이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왜 정치인들은 꼭 일을 저지른 다음에야 자각하는지 전 그걸 모르겠어요.
2: 참고사님 혹시 반론?
4: 그러니까 일단 재판에 다 무임해야 되는데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뭐 돈이 갔는지 예. 이 여부와 떠나서 경기도와 연결됐다는 건 이른바 회의록이 있어요. 예. 근데 그 회의록이 마카오에서 홍콩에서 뭐 미국에서 똑같은 양식으로 했다는데 미국에선 그 양식으로 프린트아웃이 되지조차 않습니다. 일본에 가서 확인했더니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술들을 빼고 유일한 물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걸 검찰이 그대로 현출했으면 공소 유지가 됐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 기반했을 때 정무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선거 앞두고 변수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갖고 있던 공소 유지권을 특검을 만들면서 전부 트랜스퍼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공소 유지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공소 취소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그 문제가 됐던 박상용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당신 증인 선사하라 했더니 못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그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 안 한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면 나는 증인 선서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다가 이런 말도 했죠. 그렇게 공소 취소를 할 거면 지금 그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가 하든지 아니면 법무장관 당신이 소위 뭐라 그래 그거를 지휘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당신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걸 안 하고 지금 특검에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율사들이 결국은 자기가 그걸 공소 취소하게 되면 직권남용이라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편법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선거 30일 남겨놓고
2: 29일.
5: 그렇죠. 29일 남겨놓고 지금 뭐 수기를 해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 뭐 저는 율사도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전 그러면 공소취소를 당사자들이 하지 왜 이걸 특검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거 특검을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야 대북 송금도 그렇고 성남 FC도 그렇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특검인데 예,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이거 이해 충돌 아니야?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예, 이 얘기는 한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예, 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예, SBS 박정희 아파트 2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오늘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 양양대 후보와 함께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경쟁할 싶은 분이셨습니다. 조홍천 개혁신당 경지사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오랜만입니다.
0: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1: 네네. 아주 오랜만입니다.
0: 왜 이렇게 바쁘게 지내셨어요?
1: 거기 알고 뭐 CBS에서 전화가 안 오니까 내가.
0: 아, 전화했어요, 후보님.
1: 뭐, 예, 했다 칩시다. 지금 내가 약자니까.
0: 약자니까. 예, 아무튼 어제 공식적으로 개혁신당의 경기지사 후보 공천장을 받으셨고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기도 선거 어떻게 우리 후보님 보고 계십니까?
1: 사실 2년 전에 예. 제3정당 후보로 총선을 한번 나가봤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때 뭐 현실의 벽, 뭐 그런 것도 좀 느꼈고.
0: 예.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가. 그럼 뭐 1, 2당 가면 될 거 아니냐인데.
0: 예.
1: 민주당은 옛날보다 더해졌고. 국민의힘 또한 주고 계엄 내란을 겪은 이후에도.
0: 예. 예.
1: 이제는 장동혁의 완전히 그 별도의 리스크가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0: 예. 예.
1: 윤어게인이야. 스틸윤이야, 그냥.
0: 아, 스틸윤?
1: 어.
0: 아, 윤어게 스틸윤?
1: 스틸윤으로 가는 거예요.
0: 예.
1: 저기 어떻게 제가 몸 담고 있겠어요.
0: 아하.
1: 사실 뭐, 김문수 지사나 뭐, 한동훈 그 당시 대표나 예. 다른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우리 당에 계셔야 될 분인데 좀 도와달라. 아.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0: 아, 후보님한테?
1: 예.
0: 예.
1: 그, 방송에 그거 나갔습니다. 아니, 누구 보고 초대를 하려면 방을 좀 치우고 오라 그래라. 지금 뭐, 오물투성이에 거미줄 있고
0: 예.
1: 창문 다 깨졌는데 아니 그거 좀 치우고 오라 그래라.
0: 예.
1: 정말 양심도 없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0: 아, 그러면 거미줄이나 오물 다 치우면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1: 아니 아니 그그 그 이후에 말을 해라.
0: 아, 그 이후에 말을 그거, 하려면
1: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너희가 얘기를 하니.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양당 카르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0: 예, 예.
1: 예. 어쨌든 1 플러스 1을 하면 90에서 95 사이는 가니까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아이 뭐 1번, 2번 안 찍으면 니네 어떡할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 왔잖아요.
0: 예.
1: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중에 고민을 하고 뭐 신밥과 탄밥 사이에 고민을 하는 이건 차악도 아니에요. 이제는 차악도 아니에요.
0: 아, 신밥과 탄밥이다.
1: 어.
0: 예.
1: 뭐 그런 선거를 계속 강요를 당해왔죠.
0: 예.
1: 거기다가 팬덤. 저는 요즘 뭐 훌리건까지 갔다고 봅니다만은. 거기에 편승한 당내 패권 때문에 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0: 예.
1: 무슨 뭐 기계처럼 완전 한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고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극심한, 정말,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정치가 대한민국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깨야 된다. 어떻게 깨냐? 양당 체제를 깨야 된다. 저는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선거는
0: 예.
1: 양당 카르텔 구조의 결정적 균열을 내는 그런 선거다. 그렇게 저는
0: 후보님
1: 보고 있습니다.
0: 출마까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죠?
1: 많았죠.
0: 이준석 대표가 낮술을 같이 드시는
1: 낮술이 아니고
0: 예.
1: 지지난주 일요일 날 네. 오후 5시에 네. 이제 저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0: 커피숍에서?
1: 그때 이제 나는 야 이건 뭐 이 별 재미없다
0: 재미없다
1: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컷 얘기 다 하고 근데 제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다 자기 나름의 논리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0: 예.
1: 아, 솔직히 그 2년 전에 그 좀 힘들어요. 사실은 트라우마도 있고. 예. 근데 그걸 제가 제압을 못했습니다.
0: 아, 설득되셨구나.
1: 아니, 설득된 게 아니고.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0: 예, 아닌 것 같은데.
1: 일단 6시가 됐으니.
0: 예.
1: 가라. 나는 집에 가서 우리 아내와 같이 다시 얘기를 해보고. 전화를 줄게. 오늘 밤 중에. 왜냐하면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0: 주일에.
1: 그날 지나가면은 사실은 좀 곤란했습니다. 너무 얘기가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0: 그렇죠.
1: 고민 중이다.
0: 맞아요.
1: 이게 뭐 열흘 이상 나오면 결정장애 비슷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0: 예.
1: 여기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0: 아, 결정하기 전까지 안 간다?
1: 아, 아니, 왜? 그러니까 저 약속 없어요. 아니,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0: 예.
1: 더군다나 동탄메이라고 찍힌 그 노트북을
0: 카페에서
1: 어, 다 보이게 해놓고 그거 앉아가지고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0: 아,
1: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0: 예, 예.
1: 속으로
0: 아,
1: 참 난감하더라고.
0: 예예. 예. 결국 설득이 되셨네요.
1: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 밥 먹자.
0: 아,
1: 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0: 예.
1: 아이고 젊은 참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0: 네,
1: 내가 대표가. 그렇다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부 다 반박을 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좀 허물어졌죠.
0: 아,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셋이서 식사도 하시면서
1: 아이고
0: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캠프 슬로건이 조홍천의 좋은 캠프네요.
1: 네,
0: 좋은 캠프.
1: 그 뭐 조홍천하고 라임도 좀 맞고
0: 조홍천의 좋은 캠프.
1: 그 제가 처음에 출마 선언하면서
0: 예.
1: 좋은 자 나쁜 후보 이상은 후보 좋은 후보 조홍천
0: 아하.
1: 예, 했기 때문에
0: 예, 예.
1: 뭐 제 이름을 활용해서 어, 계속 그 맥을 가져가는 의미에서 좋은 캠프라고 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지금 정치 상황을 바꾸는 또 하나의 선택으로 좋은 정치하겠다 이런
1: 그렇습니다.
0: 마음으로 이제 유권자를 만났을 텐데
1: 결국은 뭐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상대방의 그 헛발차기
0: 예.
1: 악행만 계속 고자질을 하면
0: 그러니까요.
1: 그 반사적 이익을 받는
0: 예.
1: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하는 나도 마이너스 있지만 쟤들은 더 했어요.
0: 예.
1: 계속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3당이 생겨서 중간에 중원을 완전히 차지하고 그 어떤 당도 과반이 되지 못하면은
0: 예.
1: 강행이라는 걸 못하겠죠.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이 일을 성사시키려면 누군가는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다수의 폭정으로 뭐 얘기 듣는 둥 마는 둥하고 뭐 그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땅땅땅.
0: 예.
1: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일단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고요. 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제 봐요, 제 잘못했어요라고는 이 당의 존속이 좀 힘들 겁니다. 1, 2, 3당이 있는데 2당, 3당보다 우린 이걸 잘합니다.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법에 정해진 그 절차대로 하면서. 그러면 2당은 1, 3당보다 우리가 이게 더 낫습니다.
0: 예.
1: 3당은 1, 2당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0: 예.
1: 어, 영어로 말하면 뷰티 콘테스트로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서로 내가 잘했어. 서로 내가.
0: 잘하기 경쟁.
1: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그 완전히 카르텔러 해가지고 어 제가 나는 못하지만 제가 더 못하는 것만 찾아내면 돼.
0: 이제 우리 후보님 되신다면 제일 먼저 하신 게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고 연석회의도 제안하셨고 어제 공동성명도 발표하셨잖아요.
1: 네네.
0: 예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1: 어, 우선 이거는 뭐 헌법에 적힌 모든 법치의 원리, 상권분립의 원리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겁니다.
0: 예.
1: 이게 흔들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게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법치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0: 예.
1: 또한 뭐 아무리 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고는 하지만은 여당이 계속 그 견제 기능을 좀 막아왔죠.
0: 예.
1: 그렇지만은 법원만큼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감히 그 결정, 그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 욕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왔거든요.
0: 예.
1: 근데 작년 5월 1일 선거법 파기 환송 이후에 파산 공세가 벌어졌습니다.
0: 예.
1: 그죠?
0: 조희대 대법원장.
1: 대법원장을 이름 석자 안 부르고 존칭도 빼고
0: 예.
1: 조희대가 말이야. 그렇게 저작거리에 그냥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뭐 국정조사를 하겠다, 청문회를 하겠다. 뭐 결국은 추미애 후보가 법사위원장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 3법.
0: 예.
1: 그거 그냥 해버렸잖아요.
0: 예.
1: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입법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상권 분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사법3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까지도 다시 끌고 와서 그거를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뒤집어보고 또 법원에서 판결나는 것에 대해가지고 검사가 너무 고지고대로 하면은 빼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넣어가지고 공판을 마사지하고
0: 예.
1: 무죄 구형을 하고 항소 안 하고 상고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재판이란 거는 정반 합이 항상 충돌하면서 거기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거라고 저는
0: 예,
1: 믿습니다.
0: 예.
1: 피고인은 검사는 검사대로 주장을 하고 피고인은 거기서 방어를 하고 가운데서 중립적인 사법부가 보고 이 말은 네가 옳고 이 말은 네가 그러고 증거는 이게 있고 저건 증거로 못 쓰고 이건 항상 해왔거든요.
0: 예.
1: 근데 특별검사가 공소취소를 포함해가지고 공소의 유지 여부,
0: 예.
1: 공판을 관여한다, 담당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피고인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편에 선 검사. 그러면 이게 정반합의 구조가 안 되죠. 검사와 피고인이 한 편입니다.
0: 예.
1: 그럼 이 재판은 그냥 쇼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판사와 재판관이 한 편이어서 이게 그냥 보여주기 재판인데 여기는 검사와 피고인이 한 편이고 사법부는 완전히 멱살 잡혀 있는
0: 예.
1: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0: 예.
1: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는 겁니다.
0: 예. 근데 민주당의 주장은 이제 이게 국정조사를 해보니까 과정에서 수사에 조작 수사가 드러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조작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1: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우선 조작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0: 예, 예.
1: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다고 봅니다.
0: 예.
1: 물론 구치감에 며칠을 갖다 놔뒀다든가 가족 사진을 그 왜 보셨는지 그것도 좀
0: 검사가
1: 예.
0: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1: 그게 뭐 잘했다고는 나 생각 안 해요.
0: 예. 그 남욱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1: 그러니까. 예, 뭐 저 가족 사진을
0: 예.
1: 왜 보여줍니까?
0: 예, 예.
1: 그러니까 그렇게 부적절한 거는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구나라는 정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수사를 해본 입장으로서.
0: 예.
1: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때 슬파티 없었다? 또 누굽니까?
0: 김성태 전 회장.
1: 예. 예.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무슨 호텔이야. 하도 날짜 이제 돼가지고.
0: 예. 거기서 북한... 만났다. 리오남 만났다.
1: 리오남 만났다.
0: 예.
1: 이 리오남인가요?
0: 예.
1: 만났다. 왔다.
0: 예.
1: 내가 안내해가지고 왔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있잖아요.
0: 예. 예.
1: 그 반대 증거도 많은데 그거는 애써 무시하고 검사의 무리한 수사 기법을 가지고 이게 조작이 드러났다고 하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드러났다고 쳐도
0: 예.
1: 그거는 현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에서 막 이걸 얘기해가지고
0: 판사가 정말 잘못된 기소였구나.
1: 판사가 그러면 이쪽 이렇게 주장하는데 니네들 이거 방어해봐. 안 되면은 더 요구를 하고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0: 예.
1: 그래가지고 무죄를 쓰면 되는 거예요.
0: 예.
1: 그 안에서 지금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재명 태그가 달린 사건은 모두 다 들고 와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고 공판에 관여할 수 있고
0: 예.
1: 공소 유지 여부를 갖다 결정할 수 있다?
0: 예.
1: 이건 뭡니까?
0: 예, 후보님 공약 더 들을 시간이 필요했는데 좀 아쉽네요.
1: 분합니다.
0: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듣고 계신 방송은 AM 1450 KSUH 퓨알럭과 AM 1230 KWYZ 에버릿에서 정식 허가되어 페더럴웨이에서 보내드리는 24시간 한국어 방송입니다.
4: 워싱턴주 한인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정다운 소리, 고향의 소리, 하늘을 여는 소리, 라디오 한국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저희 라디오 한국은 빠르고 공정하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한국은 AM 종합편성 채널로 퓨얼랍에서 1450kHz로 그리고 에버렛에서 1230k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국은 페더럴 웨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한국은 1997년 FCC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방송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편성과 광고 책임자는 사장 서정자입니다. 지금부터 라디오 한국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라디오 한국 영원하리라.
1: 15만 한인들의 소리 라디오 한국 AM 1450 AM 1230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대표 작가인 이금희 작가가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아쉽게도 수상이 불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런 소감을 밝혔어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작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큰 보상을 받았다. 네, 작가는 평소 작품 활동에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존재로 이제는 서른을 훌쩍 넘긴 아들과 딸을 꼽아왔는데요. 자식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성장시키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에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가족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전하셨으면 좋겠네요. 한스밴드의 노래입니다. 오락실.

오늘은 소설가 이태준 선생의 물이란 제목의 수필을 소개합니다. 나는 물을 보고 있다. 흙 속에서 스며나와 흙 위로 흐르는 물. 그러나 흙물이 아니요. 맑은 유리그릇에 담긴 듯 진공 같은 물. 그런 물이 풀잎을 스치며 조각돌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푸른 하늘 아래 즐겁게 노래하며 흘러가고 있다. 물은 아름답다. 흐르는 모양, 흐르는 소리도 아름답거니와 생각해보면 물의 맑은 덕은 남의 더러움을 씻어줄지언정 남을 더럽힐 줄 모르는 어진 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을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을 맑게 할 수 있고 물을 가까이 할 때 얼마나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물을 보면 즐겁기도 하다. 물에게는 언제든지 커다란 즐거움이 있다. 여우를 만나 노래할 수 있는 것만이 즐거움은 아니다. 산과 산으로 가로막혀도 덤비는 일 없이 고요한 그대로 고이고 고이다가 마침내 넘쳐 흘러가는 그 말없는 낙관.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독에 퍼나오면 독 속에서, 땅속 좁은 철관에 몰아나오면 또 몰아넣는 그대로 능히 참고 스스로 편안해한다. 물은 성스럽다. 무심히 흐르되 수많은 생명이 그 품에 살고 논과 밭, 과수원이 이 무심한 물로 인해 윤택해진다. 물의 덕을 입지 않은 생물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물, 기쁜 물, 고마운 물. 지혜로운 노자는 일찍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하여 상선 약수라 하였다.

네,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가혹했던 시련기였지요. 우리 가요사를 돌아보면 모진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노랫말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작사가로 조명암, 이부풍, 고려성, 반야월, 유호, 손노원, 한산도, 정두수 선생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가요인물열전에서 만나볼 주인공도 그런 작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굳세어라 금순아, 감격시대의 노랫말을 쓴 작사가 강사랑 선생의 음악 인생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강사랑 선생은 1911년 전라남도 여수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명은 강대은, 광복이 전에는 강혜인이란 필명을 썼고 이후 강사랑이란 이름으로 활동하셨지요. 가정환경이나 학력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항구도시인 여수에서 자라며 느낀 바다, 이별, 망향의 정서가 훗날 선생의 노랫말에 스며들었을 거라고 짐작해봅니다. 청년 시절에는 전남 여수의 사카의 좌란 극장에서 작가로 활동했는데 마침 순회 공연을 왔던 작곡가 박시춘, 이봉룡 선생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됩니다. 훗날 박시춘 선생은 강사랑 형을 여수에서 처음 만나 줄곧 어울려 지냈다고 회고하기도 했지요. 이 만남은 이후 한국 가요사를 뒤흔든 평생의 동반관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강사랑 선생의 작품들 몇 곡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송민도의 서귀포 사랑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정구의 뒤져본 사진첩, 이미자의 동백꽃 순정, 그리고 손인호의 사랑 찾아 700리.

네, 가요인물열전 오늘은 격동의 시대를 위로했던 작사가 강사랑 선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의 노랫말을 쓴 노래들 네 곡 들어보셨지요? 송민도의 서귀포사랑, 김정구의 뒤져본 사진첩, 이미자의 동백꽃 순정,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사랑찾아 700리, 손인호의 노래였습니다. 강사랑 선생의 음악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작곡가 박시춘 선생이었지요.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친화력과 넓은 인맥을 자랑했던 강사랑 선생은 가요계에서도 마당발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박시춘 선생과는 워낙 친해서 매니저 역할까지 자처하며 함께 곡 작업을 했습니다. 두 분이 합을 맞춰 탄생시킨 노래들 감격시대, 서귀포사랑, 아리랑목동, 사랑찾아 700리 등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노래지요. 그리고 강사랑 선생과 각별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가요 황제 남인수 선생이었습니다. 남인수 선생의 본명은 강문수인데 훌륭한 제작자이기도 했던 강사랑 선생은 진주 출신의 무명 청년 강문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오케 레코드사에 추천을 했고 남인수라는 예명을 직접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1936년 가을에는 청진에서 순회 공연 중이던 박시춘 선생에게 연락해 같은 레코드사에 합류시켰고 이렇게 뭉친 세 사람이 탄생시킨 명곡이 바로 감격시대였지요. 강사랑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이 곡은 겉으로는 청춘의 희망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억눌려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조국 해방의 날을 향한 벅찬 희망의 찬가로 들렸을 겁니다.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강사랑 선생은 작사가로서의 명성을 널리 알리게 됐지요. 자, 그럼 그 노래와 함께 선생의 다른 작품들 더 만나보겠습니다. 남인수의 감격시대, 은방울자매의 아리랑목동, 위키리의 노래 인생유전, 그리고 백설이의 코스모스 순정,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남인수의 감격시대, 은방울자매의 아리랑목동, 위키리의 인생유전, 그리고 코스모스 순정, 백설이의 노래였습니다.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작사가 강사랑 선생 이야기입니다. 선생은 시대의 아픔을 포착하는 예리한 시각을 가졌고, 명콤비였던 작곡가 박시춘 선생은 유랑극단 시절부터 다져진 순발력으로 가사에 가장 어울리는 멜로디를 재빠르게 뽑아냈습니다. 강사랑 선생이 가사의 뼈대를 잡으면 그 옆에서 박시춘 선생의 기타를 치며 즉석에서 악보를 완성해 나갔지요. 강사랑 선생의 최고의 걸작은 현인 선생이 부른 굳세어라 금순아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래는 피난민들의 주제가였습니다. 노랫말 속에는 흥남부두, 일사후퇴, 국제시장, 영도다리 등 그 시대를 상징하는 지명과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지요. 배경은 부산이지만 사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은 대구였습니다. 1951년 여름, 대구에서 피란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사랑, 박시춘, 가수 현인, 그리고 오리엔틀 레코드사 사장 이병주, 이렇게 네 사람이 대구 교동시장 안에 있는 허름한 냉면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냉면을 비우고 나서 밤새 쥐어짜도 나오지 않던 악상이 저절로 떠올랐고, 식당을 나오며 걸어가는 길에 작사 작곡이 순식간에 완성됐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이 곡을 완성하자 현인 선생이 오후 내내 노래 연습을 했고요.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 대구 화전동에 있는 다방 안에서 군용 담요로 창문을 막고 방음 작업을 하고는 일사천리로 녹음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동틀 무렵에 우리 가요사의 위대한 걸작이 세상에 나오게 됐지요. 이후에도 작사가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강사랑 선생은 1962년 초대 대구 연예협회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리고 1985년 향년 7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은 작사가 강사랑 선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선생의 작품들 세 곡 더 준비했는데요. 현인의 굳세어라 금순아, 배호의 잃어버린 세월, 그리고 문주란의 꽃피는 심리 폭우.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4년 5월 3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테이프 노점상은 히트곡 족집게. 테이프 노점상들이 가요계 인기 판도를 좌우하는 거리의 디스크 자키로 각광받고 있다. 천여 개 안팎의 가요 테이프를 손수레에 가득 싣고 서울 중심과 곳곳에서 인기곡들을 틀어주는 테이프 노점상들이 히트곡 산실노릇을 하고 있는 것. 이들은 TV나 라디오보다 수개월 내지 반년을 앞서 히트곡을 예측하는 가요통으로 알려져 있다. 노점상들이 길거리에서 틀어대는 가요를 유심히 듣다 보면 앞으로 유행할 노래가 어떤 곡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들의 히트곡 예측 방법은 특별할 게 없다. 하루에 서너 곡씩 쏟아져 나오는 신곡을 틀어놓고 그중 잘 팔리는 노래를 되풀이해 들려준다.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등이 노점상들 사이에 먼저 유행됐던 대표적인 히트곡이다. 노래를 부른 가수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효과 만점에 홍보를 하는 셈이다. 네, 한때 길보드 차트라고 불리기도 했었지요. 당시에 시내 번화가를 걷다 보면은 손수레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최신 히트곡을 틀어주는 노점상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기사 내용처럼 이 노점상들의 귀가 웬만한 방송국 PD나 음악평론가보다 더 정확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요즘은 저작권 문제 등으로 볼 수 없게 됐지만 가끔 그 시절 풍경이 그립기도 합니다. 이무송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는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이무송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의 실록의 계절, 뭐 가정의 달, 멋진 수식어가 참 많지만요. 잔인한 달이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챙겨야 할 기념일들이 많아서 그만큼 몸도 바쁘고 지갑도 얇아지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 써서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게 정말 축복 같은 일이겠지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조혜희의 나이도 어린데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0: 요즘 우리는 안녕하세요. 박효기입니다. 요즘 우리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지요. 박효기 진행하는 요즘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소에 우리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우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오명규 회장님은 많이들 뵈서 알고 계시겠지만 네.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각각 개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36대 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오명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한국에 따른 불사탄난주의
1: 일상을 그리고 이제 누가 지배하느냐를 명확히 하자라는 겁니다. 대기업 집단은 지배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법인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어떤 이제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이제 동일인을 지정해서 실질적 지배자를 기준으로 어떤 규제의 출발점을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집단 대기업을 이제 동일인으로 지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촌인의 친인척과 그들이 보유한 회사까지 모두 공시해야 하고요. 또 계열사 간 뭐 내부 거래라든가 일감 몰아주기 여부도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총수 일가가 편법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사익 편취를 막게 하는 이제 제도적 장치인데요.
0: 네.
1: 이번 이제 쿠팡 사례도 비슷합니다. 김범석 의장을 동인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글로벌 아무리 이제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뭐 대기업 집단과 동일한 규제 틀 안에 두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결국 이제 동일인 제도는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라는 민주시장적 경제 원칙의 실현의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총수의 막강한 영향력이 독단적 경영이나 편법 승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또 기업이 총수 일가만의 전유물이 아닌 주주와 사회의 공적 자산으로의 어떤 기능을 만들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어떤 틀이 마련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기업 규제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된다는 말씀인데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이제 동일인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아니냐 그래서 폐지나 개선을 요구했던데 다른 나라에는 이게 거의 없는 제도인 건 맞다면서요?
1: 지금 이 경영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제 동일인 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와는 좀 다르다라는 점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은 특정 개인을 총수로 지정해 규제하기보다는 뭐 이사회 구조나 지분, 공시를 중심으로 기업을 규제합니다. 즉, 이제 사람이 아니라 회사 중심의 규제가 기본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반면에 한국은 동일인을 지정해서 친인척 범위까지 포괄한 광범위한 이제 공시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뭐 이중 규제다 또는 이제 과도한 사적 범위 확대다라는 이제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 쿠팡처럼 이 해외 상장 구조를 가진 기업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시 동일인 규제를 적용받는다라는 점을 이중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한데요. 한국은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가 강한 만큼 이를 투명하고 투명하게 좀 관리할 만한 견제할 만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쟁점은 동일인 어떤 폐지나 유지가 아니라 글로벌 기준과 국내 현실 사이에서 어디에다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있습니다.
0: 예. 하긴 다른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옥스퍼드 사전에 재벌이라는 말이 등재가 될 정도로 이런 기업 구조가 이제 경영 체계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니까 재벌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대표적인 재벌 그룹 총수들은 다 이 동일인이 됐겠네요.
1: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지금 대표적인 동일인 사례를 좀 찾아보게 되면 이 제도의 개념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이재용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룹 전반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이제 행사하는 총수로 보기 때문이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이죠. 뭐 IT 기업도 예외가 아닌데요.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의장도 마찬가지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처럼 이제 산업과 관계없이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정해집니다.
0: 그동안 이제 쿠팡은 이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오다가 최근 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뉴스가 됐는데 당국이 이렇게 판단을 한 근거는 뭡니까?
1: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5년 만에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한 핵심 근거는 바로 이제 친족 경영 참여에 따른 예외 조건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당초 이제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사익 편취 우려가 없을 경우 법인을 동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시행령 조항을 적용받아 왔는데요. 그러나 공소영위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 김 회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물류와 이제 배송 정책의 회의를 수차례 주재하면서 실질적인 배송 자회사의 실적을 직접 점검하는 등 핵심 사업 부문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수 수준도 결정적이었는데요. 김 부사장이 최근 4년 동안 수령한 보수액이 약 140억 원입니다. 2024년 한 해만 약 30억 원에 달하는 등기 임원급 이상의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정위는 이를 단순한 근로가 아닌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경영 활동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법인 동일인의 전제 조건을 깬 건데요. 이번 결정은 기업의 어떤 국적이나 상장지 그리고 이제 어디든지 간에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친족이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자연인 총수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인데요. 다만 이제 쿠팡 측은 김 부사장이 이제 미 상장사 소속이고 지분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위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0: 그렇군요. 화제를 좀 바꿔보죠. 중동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산유국가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 OPEC에서 5월 1일부로 탈퇴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OPEC 탈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요동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OPEC, 산유국가 OPEC 플러스 탈퇴 선언은 에너지의 어떤 지정학의 판도가 바꾸는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사우디와 함께 OPEC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던 아랍에미레이트가 60년 동안 이어져왔던 동맹을 작별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바로 이제 감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실리를 챙기겠다라는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최근 수년 동안 수십조 원을 투입을 해서 산유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OPEC의 감산 쿼터에 묶여서 생산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기회 비용을 잃은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유가를 높게 유지하려는 사우디의 전략보다 더 많이 팔아서 국부를 쌓고 그 자본으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절박한 과제라는 겁니다. 여기다 사우디와 주도권 다툼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중동의 맹주 자리를 놓고 경제, 외교적으로 사우디와 사사건건 충돌해온 이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석유 정책에 있어서도 독립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는 사실상 OPEC의 공급 통제력이 한계에 좀 다다랐음을 의미하고 향후 국제 유가는 뭐 산유국 간의 어떤 무한 생산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이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즉 UAE, 아랍에미리트의 탈퇴는 결속보다는 OPEC 내 각자 도생이 이제 우선시되는 냉혹한 에너지 전쟁의 서막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의 OPEC 탈퇴가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흐름은 한마디로 이제 이 공급은 늘리지만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오페크의 주요 산유국들은 6월부터 감산을 완화하겠다라고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공급 확대, 즉 유가 안정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공조력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탈퇴 움직임처럼 각국이 자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유지되었던 생산 조절 용역, 컨트롤 시스템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정치적,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되면 생산을 조절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급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 공급 증가로 국제유가가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 질서가 깨지면서 오히려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은 이제 에너지 시장의 어떤 불안정, 안정이 아니라 불확실성 확대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0: 아 정말 혼란스럽네요. 그 유럽연합이 이제 지금 미국 이란 전쟁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우리나라도 관세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던데 말이죠.
1: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를 25%로 인상을 하면서 동맹국을 지금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안보와 통상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비용과 부담을 동맹국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독일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이에 맞서서 유럽연합 역시 보복 관세 카드로 대응할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산 자동차나 농산물, 항공기 등 이제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대한 제소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카드가 다음 타겟이 어디냐? 한국이나 일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맞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국 감축이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는 언제든 테이블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뭐 경제대로 이렇게 대응하던 과거의 어떤 대응 방식은 좀 잊어야 되는데요. 정부는 어쨌든 이제 미국발 안보 통상 연계 압박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하면서 공급망 안정과 동맹의 신뢰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입체적인 국가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예, 걸맞은 노래 한 곡 들어보죠. 혜원이가 부릅니다. 파란 나라.

0: 네, 오늘은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봄 특별 전시, 문화보국 신념으로 지켜낸 우리의 어을이란 전시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네.
0: 문화보국은 문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뜻인데요. 이번 전시는 간송미술관이 지난 2024년 재개관 이후 이 간송 컬렉션의 형성과 구축 과정을 재조명하는 이 3개년 계획의 다섯 번째 기획 전시입니다. 보화각 1938, 위창 5세창, 선우풍월, 보화 비장을 지나 이번 전시는 경성미술구락부와 일제강점기 고미술유통의 현장에서 지켜낸 작품들을 조사 연구해서 한자리에 모은 전시인데요. 전시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현장의 소리 먼저 만나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 간송 전용필 선생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수집을 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 전시의 제목은 문화보국 신념으로 지켜낸 우리의 얼이라는 제목이고요. 간송 컬렉션의 구축과 형성 과정을 재조명하는 3개년 기획 전시의 다섯 번째 전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보화각이 재작년에 고수 고건공사를 마치고 재개관을 하면서 그 전에 네 번의 전시를 거쳤고요. 이번에는 근대 고미술 시장의 유통 구조의 관점에서 간송 컬렉션을 재조명하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18세기부터 개인이 어떤 물품들을 수집 완성하는 풍조가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김홍도의 포유풍류도가 그러한 열기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수 있는데요. 저하고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실게요. 같은 작가의 고사 관화도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후작품입니다. 거의 그림이 유사한데요. 두 그림 중에 어떤 게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이건 개인 취향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3: 둘다 좋은데요.
2: 둘다 좋으세요? 네. 고사 관화도 역시 도석 인물화이고요. 소경산수 인물하고 구조 또한 구성 또한 비슷합니다. 그리고 관지를 보면은 제작된 시기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제작이 되었다고 확인이 돼요. 근데 고사 관화도는 약간 채색화에 가깝고요. 개그 전반은요, 사실은 김명국의 특징, 필력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간송 전용필 선생께서 어떻게 우리의 정말 보물 같은 그런 문화재들을 수집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재쫓아가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경성미술구락부, 여기에서 그러니까 미술품들을 수집했다고 그런 얘기가 살짝 나왔거든요. 이 경성미술구락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0: 네, 우선 경성미술구락부가 설치되어 있던 그 일제강점기 시대가 우리나라의 고미술 시장이 또 이렇게 좀 시작된 그런 시기였었고요. 또 근대적인 상품의 도입 등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조선의 고미술 시장의 수요층이 일본인 수장가와 골동상들에게 집중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한 근대 조선 고미술 유통의 핵심 기관이 경성미술구락부인데요. 이 경성미술구락부는 1922년 9월 일본인 고미술상들에 의해서 경성 남산동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당시 조선 최대의 미술품 매매 기관을 표방하면서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정기 경매회를 열어서 조선 고미술 유통의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요. 당시 경매회 참여 자격이 사실상 일본인 골동상과 수장가들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 낙찰된 작품 대부분은 일본으로 흘러들어갔고요. 끝내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성미술구락부는 우리 문화재를 드러낸 공간이기도 했지만 또 빼앗긴 통로였기 때문에 이 간송 선생에게 있어서 이곳은 이 문화재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인 대리인을 내세워서 193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간송 선생이 경매회에 참여해서 되찾은 작품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1: 당시에 엄혹한 시절의 한 단면을 볼수 있네요. 직접 참여하면 또 눈총을 받을까 봐 일본인 대리인을 내세워서 경매에 참여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번 간송미술관의 문화보국 특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주목한 전시회인가요?
0: 네, 이번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간송미술관의 여러 학예 연구사들이 주목한 자료는 경성미술구락부

0: 정부가 주요 경매마다 발간한 경매 도록들이 있습니다. 출품 유물의 도판과 뭐 해설, 또 수장가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도록들인데요.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 미술품 거래의 공식 기록인 동시에 무엇이 언제 누구의 손으로 넘어갔는지를 담은 유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간송미술관 전시교육팀의 김영욱 팀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1: 이번 전시는 전영필 선생님께서 경성미술구락부라고 하는 일본인 고미술상들이 세운 경매회사에서 지켜냈던 우리나라 문화유산들 간송 컬렉션을 중심으로 이제 전시를 열었는데요. 1년 정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40년대 언론 매체에 있는 모든 기사들과 그 다음에 경성미술구락부에서 발간했던 경매 도록을 모두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223회의 경매 중에서 간송 전영필이 참여했던 32차례의 경매회를 확인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입수했던 유물들을 목록과 일치화시켜서 약 350여 건을 파악을 했고 그 중에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유물들을 46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간송 전영필이 그냥 어떠한 무작위나 단순한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 간송 소장품을 구입했을 거라고 우선은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거를 모두 다 350여 건을 파악해서 목록화 해보니까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 간송 전영필이 겸재 정성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추사 김정희와 추사 학파 관련 서화를 경성미술구락부를 중심으로 많이 사들였던 것 같아요. 거강꾼들을 통해서 골동상들을 통해서 많이 사들였는데 경성미술구락부에서는 추사 김정희 작품을 많이 입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영필이 한국전쟁 때 보화각에 있었던 유물들이 대거 유실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부산에 피난을 갔다가 경성에 올라오고 났을 때 청계천 일대에 그게 흩어진 걸 다 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경성미술구락부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대한고미술협회라고 하는 또 다른 경매회사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전영필의 유물들이 대거 출품이 또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뉘어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네. 야, 이 참 두 번이나 이렇게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얻을 만큼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께서 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작품들, 어떤 작품들이 또 전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0: 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출품작들은요. 크게 조선의 서화, 글과 그림, 또 백자, 또 추사 김정희를 비롯한 이 추사학파와 관련한 글과 그림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 이 간송 선생이 수집한 유물들 중에 유실된 그런 서화들을 이 간송 선생이 대한고미술협회 경매 등을 통해서 다시 되찾게 된 작품들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2: 네.
0: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작품은 이 백자 희준이라고 하는 이 조선시대 국가 제례에 쓰인 이 소 형상의 술 항아리였습니다. 소 모양의 몸체에다가 머리와 다리를 따로 제작해서 접합한 작품인데요.
2: 네.
0: 소의 눈동자와 얼굴, 또 등의 모습, 또 꼬리, 엉덩이의 양감 그런 표현까지 아주 잘 되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제기는 간송 선생이 1936년 9월에 개최된 이 경성미술구락부 경매회에서 낙찰받은 작품인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작품들의 이야기를 전시 해설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전시 해설을 담당한 박명희 전시 해설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3: 전시 해설을 맡은 박명희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K컬처가 부상을 하면서 많은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전시 해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간송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그 일제 강점기에 지켜낸 많은 문화유산들이 우리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고미술이다 보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시를 보셨을 때는 아무래도 이해가 어렵거나 또 말 자체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시 보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매끄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4: 1933년에 이런 가운데 있는 파란색으로 저희가 네모칸을 만들어봤어요. 표시를 해놨는데 남산 소학교 위쪽으로 천진로를 지나서 지금은 명동의 프랜스 호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성미술구락부는 일본인들이 만들었고 일본인들이 주 운영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그래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경매 도움을 주고 어떤 작품들이 경매에 나오는지 알려주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 경매에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이 경매가 열려도 그 내용을 알거나 경매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2: 이런 와중에 일본인 대리인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서 우리 작품들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그 작품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신 전용필 선생님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자, 현재 전시가 진행 중인 거죠? 이 관람객들의 얘기도 궁금하네요.
0: 네, 간송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입을 모아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유물들을 마주할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인데요.
2: 네.
0: 이번 전시 현장에서도 그런 마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관람객들의 이야기 끝으로 만나봤습니다.
5: 너무 사실감 있고요. 그 아까 교육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진짜 말이 금방 튀어나올 것 같은 너무 감동인데요. 네. 도자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6: 설명 프로그램을 듣고 보니까 훨씬 더 잘 보이고요. 다섯 번째 참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너무 좋아요. 봐도 너무 좋고 그림 우리 문화 너무 그 자부심 갖고 살아도 되고 이 전용필 선생님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잘 지키고 그 후손들한테 잘 전달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7: 평소 간송 전용필 선생님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고요. 좀 일제시대 때 외국으로 이렇게 나갈 뻔한 우리 문화재들 전 재산과 전 인생을 걸고 수집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대단히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집 14채의 가격을 주고 그 도자기를 이제 사오신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히 그 문화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스토리 내용 이런 것까지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매우 존경하고 있고 박물관 너무 좋아합니다.
5: 그 오늘 본 그 도자기 같이 거창한 것도 있었지만 그 연적이 오늘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귀엽고 물론 술병 같은 것도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연적이 오늘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간송을 이렇게 왔는데 이 앞마당이 옥상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이 아래가 지하 1, 2, 3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탄스러웠습니다. 네. 교육을 먼저 받고 전시를 보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내용을 조금 더 알면 아는 만큼 작품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고 왔습니다. 간송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문화재들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껴라.
2: 서주희 씨는 간송미술관 자주 가셨을 텐데 이번에는 또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0: 네, 저 또한 찾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늘 변함이 없습니다. 이곳의 전시는 이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곳인데요. 특히 간송 선생이 되찾은 우리의 문화유산은 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체성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간송 선생의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념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여서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온 전시였습니다.
2: 자세한 전시 일정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이 전시는 오는 6월 14일까지 이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30분 동안 전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미리 이 프로그램 듣고 보시면 더 풍성하게 관람하실 수 있겠네요. 서울 간송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보국 신념으로 지켜낸 우리의 얼 특별 전시 현장 다녀왔습니다. 문화캐스터 서주희 박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린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아나운서 김홍성입니다.
8: . 원작 이두원, 극본 김민수, 연출 김현미, 조우경, 전승화.

0: 24.
1: 예배당 뒤편으로 자리를 옮겨 핸드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엄마는 없었다. 대부분은 수영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었다. 엄마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영상 속 사람들을 빠짐없이 추적할 것이다.
2: 동영상인가?
1: 깜짝이야.
2: 동영상 찍고 있었던 것 같은데?
1: 아니요. 잘못 보셨어요.
2: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1: 그런 것 같은데요. 왜 웃으세요?
2: 제 물으면 답을 안 하고 너무 답만 유도하는 것 같아서요.
1: 그런가요?
2: 아 참, 그 어머니는 연락이 됐나요? 내내 궁금했는데.
1: 아직요.
2: 힘드시겠어요?
1: 조우경이 안타깝다는 얼굴로 응시했다. 엄마를 어디로 빼돌린 거예요?

0: 듣기에 따라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네요. 말씀해 보시죠. 어떤 의도로 하신 얘기죠?
1: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0: 전혀 모르겠는데요.
2: 조호경의 눈이 아주 잠깐 예배당 앞쪽 백발 고미선에게 머물렀다. 승합차를 운전했던, 선풍기로 열을 내던 홍옥 씨를 진정시켰던.
0: 말을 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1: 무슨 이야기인가요?
0: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나갈까요?
1: 지금 좀 그렇다면 나중에 따로 만나죠.
0: 아니요. 지금 아니면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1: 시간이 없다? 거짓말이잖아. 시간 없으면 시간 될 때 이야기해 주세요. 됐죠?
2: 순간 조우경의 얼굴에 미미한 짜증이 어렸다. 그리고 그는 필살기라도 쓰듯 상체를 기울여 속삭이듯 말했다.
0: 지금 나가면 안 될까? 난 그러고 싶은데요. 그쪽이랑 같이.
2: 조우경의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웠다. 허인애가 떠올랐다. 그녀라면 필요 이상으로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따라 나섰을까? 못생긴 게 더럽게 냄새만 피우네.

못생긴 게 더럽게 냄새만 피운다고? 에이씨. 그래, 30대에 들어서며 살이 이전처럼 쉽게 빠지지 않는다. 독하고 질긴 비만 유전자는 무수한 체중 감량과 요유를 거치며 더 강해진 것만 같았다. 못생긴 게 더럽게 냄새만 핀다니.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복용하는 식용 억제제를 한 알 더 먹고 실내 사이클에 앉았다.

0: 어렸을 때부터 난 내내 고도 비만이었다.
1: 야, 인마, 운경아. 너 그러다 기절해. 좀 쉬면서 해.
2: 기절 안 해요. 괜찮아요.
1: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2: 대학교 가서 여자랑 말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여자랑 잠도 자고 싶어.
0: 그렇게 40kg을 감량했다. 하지만 여자만 보면 움츠러드는 습관을 고칠 순 없었다.
3: 아니, 아 우경이 쟤는 생긴 것도 저만 하면 괜찮고 뭐 애도 착한 것 같은데 아 뭔가 좀 그 굶주린 느낌이 나. 아 그래서 어딘가 좀 기분이 나빠서 친해지기가 싫어.
0: 자신이 붙은 것은 취업해서 돈을 벌고 꾸미는 법을 익히고서부터였다. 5살 연상이던 직장 사수의 적극적인 구애로 첫 연애도 시작했다.

0: 저, 선배.
1: 왜?
0: 우리 결혼해요.
1: 이제 일이 좀 편한가 봐.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결혼부터 생각하고?
0: 그날 사소한 업무상 실수로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박살이 났다.
2: 임마, 힘내라. 네 여자친구 별명이 신입사원 킬러라잖냐. 그렇다면 네가 먹이사슬 피라미드에 갇힌 최하위 생명체인데 어쩌겠냐.
0: 그럼에도 연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행복한 연애는 아니었지만 연애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포기할 수 없었다. 왜 살을 빼도 안 되는 걸까? 부여하지 못해서? 아니면 잠자리가 별론가? 자신감 없는 태도 때문에? 못생겨서? 하지만 사랑이 그런 걸로 점수 매겨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쯤이었다. 뜻밖의 일이 생긴 건.
3: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진심이야. 참다 말하는 거야.
0: 팀내 동료 하나가 고백했다. 그건 내 사수이자 여자친구의 귀에도 들어갔다.
4: 사실이야? 정말이냐고! 언제부터 어디까지래? 그년이 너한테 어디까지 마음이 폭발지가 많냐고!
0: 그거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환희와 절망, 감정의 상승과 하락, 멀어지려 할 때만 당기는 고무줄처럼 서로를 풀었다 당기길 거듭하는. 이런 게

0: 좋아한다고?
1: 네.
0: 나 여자친구 있는 거 알지?
1: 아, 네.
0: 말고도 다른 여자 세 명 더 만나고 있는 것도 알아?
1: 네.
0: 그래도 상관없어? 상관없으면 연애하고.
1: 상관없어요.
0: 한 가지는 약속해. 나 거짓말 안 해. 정직한 사람이거든. 그 정직함은 관계의 우위, 나의 힘 아래 머문다는 느낌을, 인정받는 느낌을 주었다. 여자친구가 신입사원 킬러가 된 것도 아마 같은 이유였지 않을까.
1: 이게 뭐예요?
0: 목걸이. 열어보면 마음에 들 거야.
1: 우와, 예쁘다. 근데 혹시...
0: 맞아. 네 돈이야. 네가 회사에서 가져온 돈. 훔쳐온 돈.
1: 괜찮을까요?
0: 네 번째 여자는 회사 회계팀 직원이었다. 그녀의 도움을 받아 영업자금으로 나온 회사 돈까지 손을 댔다. 돈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알고 싶었어. 이런 힘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날아갈 수 있을지. 하지만 금세 탈로가 났고 다행히 소액이라 회사는 조용히 사직할 것을 권고했다. 사직 사유는 또 하나 있었다. 문어발식 연애로 인한 기강 해이.

0: 유감이다.
1: 뭐가요?
0: 채 2년도 안 돼 널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1: 바짝 마르고 얼굴이 경팍해진 건 선배인데요? 잘 지내요?
0: 그래. 앞으로 계획은 있고?
1: 칸쿤으로 가려고요.
0: 칸쿤? 멕시코 칸쿤 말하는 거야?
1: 네. 저도 어떤 전환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0: 전신 거울 앞에 섰다. 풍성한 머리털을 쓸어넘기며 몸을 훑었다.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보던 엄지민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1: 아이씨, 흥년이씨.

0: 열댓 명의 수영장 터줏대감들이자 예배당 앞자리에 앉았던 여자들이 회색 승합차에 올랐다. 그들을 쫓을 것이다.
1: 당신 뭐야?
2: 내려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0: 쫓지 못하게 막는 거야.
2: 아, 소용없어요.
1: 안 비키면 밟고 지나갈 거예요?
2: 마음대로 해요. 자전거 옆에 나도 앉아있을 테니까 같이 밟으시든지.
0: 이판 사판 절대 죽을 놈은 아냐. 그러게 비키라고 했잖아, 씨.

0: 9시까지 지나서 외곽 달리고 있어. 한 20분 달렸어.
1: 지금은 뭐 보여?
0: 지금? 논밭. 논밭 말고는 없어. 거기에서 다시 20여 분을 더 달렸다. 고속도로 나대목 인접한 농촌마을로 들어왔어. 구비구비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구비구비 들어왔다.
1: 이제 도착한 거야?
0: 승합차는 농가 앞에 멈춰섰어. 담으로 둘러싸인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
1: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0: 뭐가?
1: 외지고 인적 드문 곳이라며. 그러면 그런 곳으로 차를 뒤따라가는 건 거리를 뒀더라도 대놓고 추적을 알리는 꼴 아니야?
0: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잠깐만, 왜 이렇게 난 멍청한 걸까?
1: 야야, 아니야. 내가 최악을 가정한 거고, 어쩌면 그 사람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어. 차랑 너를 못 봤을 수도 있고.
0: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미 쏘아보며 걸어오는 걸.
1: 뭐?
0: 다시 연락할게, 테이.
1: 야, 위험하다 싶으면.
0: 알았어. 신호 보내면 신고해줘.

0: 여자의 발소리를 제외하곤 고독에 가까울 정도로 조용한 마을이었다. 소각장인가? 2km 내외 거리에 소각장 굴뚝이 보였고 그곳에서 연기가 흘러나왔다. 엄마가 정말 이들과 연관이 있을까? 근데 엄마가 종교에 심취하는 사람이었나? 남자라면 모르지만 엄만 종교는 아닌데. 안녕하세요.
1: 여긴 사유지야.
0: 이 동네 전체가 사유진 아니잖아요.
1: 여긴 사유지야.
0: 엄마를 찾고 있어요. 백발 고미선은 제적당한 사관학교에서 숱하게 만났던 군인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딱딱했고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면이 있었다. 전 엄마를 찾고 있다고요.

지금부터 라디오 한국과 워싱턴주 대한체육회가 보내드리는 국민체조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국민체조와 함께 건강하고 알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ます。

일곱,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가서

0: 여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
1: 이메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 뉴스레터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듣고 계신 방송은 AM 1450 KSUH 퓨알럭과 AM 1230 KWYZ 에버랫에서 정식 허가되어 페더럴 웨이에서 보내드리는 24시간 한국어 방송입니다.

호르무즈 해외에서 폭발 사고가 난 선박 이 남호가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7일 두바이 항으로 예인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호가 단독 행동을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일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사까지 거론하면서 이란을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선박 구조 작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적으로 급선한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0: 뉴스 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1: 라디오 한국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와 인터넷, 셀폰 어플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뉴스 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진행자 이정욱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피자사운드 지역 날씨는 대부분 흐리며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 52도가 되겠고 현재 기온은 54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5시 42분에 떴으며 저녁 해는 시각은 오후 8시 28분입니다.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2: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1: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더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kidding?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사고가 난 선박 남호가 이르면 한국시각 7일 두바이 항으로 예인됩니다. 이 남호가 도착하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폭발인지 사고 원인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진 기자입니다.
2: 남호 폭발 사고 당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 선장들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남우호와 가까운 곳에 정박 중이던 HMM 소속 선박 선장이 먼저 남우호가 피격됐다고 말하자 우리 시간 저녁 8시 40분 남우호 선장이 기관실 자연 폭발이라고 전파합니다. 폭발 소리는 비슷한 위치에 모여있던 HMM 선박뿐 아니라 수십 마일 떨어진 먼 바다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3: 거의 한 10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약간 뭐 폭발음이 들렸고.
2: 사고 소식 6분 뒤에는 선원들이 퇴선하는 것 같다는 긴박한 이야기가 오갔고 16분 뒤에야 선원들이 집합 장소에 모여 대기하고 있다며 화재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남우호 선원들이 4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안 주변 선박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한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4: 동요하거나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동료들 이제 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옆에 끝까지 대기하다가 해협 내부로 이동을 했고
2: 현재까지 남우호 외벽에 구멍이나 부서진 흔적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불을 끄려고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를 작동할 때 외벽 쪽으로 가스가 새어나갔다는 선원의 전언이 있었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선체 외벽에 구멍이나 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 이후 기관실을 폐쇄해둔 상황이라 정확한 조사는 남우호를 두바이항으로 옮긴 이후 가능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두바이항까지는 직선거리 70km 정도로 이동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오전쯤 두바이 항에 남우호가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소에 남우호가 입항하면 현지 한국선급 인력과 한국에서 합류할 해양심판원 조사관 등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남우호가 단독 행동을 하다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5: 정부는 폭발 사고 당시 남우호가 이란이 재설정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제선으로부터 약 10해리 18.5km 바깥 해역에 정박 중이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분쟁 위험 지역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남우호가 피격됐는지 아니면 자체 화재인지 등 여부를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당시 침수나 배가 기운 정황이 없고 피격 여부가 확실치 않아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를 여는 대신 상황을 모니터하며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피격을 기정사실화하는 언급을 한 걸 두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참여를 제안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선 작전 자체가 중단된 만큼 참여 여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작전 중단 소식을 보고받은 뒤 조현 외교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6: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종료한다고?
7: 네, 그렇습니다.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5: 위 실장은 다만 항해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참여하려 한다며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회의에 동참했었듯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 MFC에 대해서도 여러 여건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1: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의 탈출 돕는 작전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임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인표 기자입니다.
8: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베이징에 도착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농축 우라늄 철
9: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프로젝트를 이란과 합의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등의 요청, 미군이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이란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방 프로젝트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으로 무력 사용까지 촉발하며 긴장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시행 이틀 만에 전격 중단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가 최종 타결돼 서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표 몇 시간 전에는 장대한 분노 작전, 즉 지난 2월 28일 시작한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8: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중국은 미국과
9: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프로젝트를 이란과 합의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등의 요청, 미군이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이란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방 프로젝트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으로 무력 사용까지 촉발하며 긴장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시행 이틀 만에 전격 중단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가 최종 타결돼 서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표 몇 시간 전에는 장대한 분노 작전, 즉 지난 2월 28일 시작한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종료됐다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10: The operation Epic Fury is concluded. We achieved the objectives of that operation.
9: 남은 건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석유 돈줄을 계속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11: As you know, the blockade's been amazing. It's like a piece of steel. Nobody's going to challenge the blockade. And I think it's working out very well. We're going to see.
9: 미국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동맹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란의 선박 공격과 기뢰 부서를 중단하고 설치된 기뢰의 위치 공개와 제거에 협력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번엔 결의안 위반 시 군사 행동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표현을 뺐습니다. SBS 김인표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이란 외무장관은 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했고 중국 역시 이란에는 평화적 핵 이용 권리가 있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8: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베이징에 도착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중국은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한다는 이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돼 국제사회는 해협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통행 행복에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강한 요구에 조속히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8: 이란이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이란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힌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데 핵 포기를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건 미국과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협상이 진전됐다며 선박 구조 작전을 중단한 트럼프에 대해서는 계획 실패를 덮으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이란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 The President Xi Jinping have discussed Iran on their phone calls. They've exchanged correspondence.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8: 하지만 중국은 오늘 이란에 양보하라고 압박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난제를 중국이 풀어주기를 바라는 지금 상황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상력을 높여줄 거라는 판단도 중국은 하는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1: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란을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선박 구조 작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적으로 급선언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 속내를 곽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3: 호르무즈 해협 선박 구출 작전을 중단하기 직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끈질긴 저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11: They need, they should wave the white flag of surrender.
13: 그리고 몇 시간 뒤 전격적으로 작전 중단을 선언하며 타코, 즉 트럼프는 언제나 결정적 순간에 물러선다는 속설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중단 명분은 이란의 전향적 제안이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작전 첫날부터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맞서면서 전면전 재발과 미군 희생 우려가 커졌고 이란과의 협상판이 깨지고 출구 없는 수렁에 빠질 거란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을 거세게 몰아붙이던 미국은 이번엔 이란의 휴전 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14: The ceasefire is not over. We expected there would be some churn at the beginning, which happened.
13: 더구나 미군 작전 이틀간 해협을 빠져나온 상선은 단 세 척. 위험 부담에 비해 작전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또 이란 군부가 통제 구역을 넓히며 무력으로 강경 맞대응에 나서면서 이란 내 협상파의 입지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15: If there is any hope of achieving what the president wants to achieve, which is talks, it is by pausing the kinetic activity.
13: 미 정보 당국은 두 달간의 대규모 공습에도 이란 핵무기 제조 역량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력으론 트럼프의 전쟁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이란 외무장관 방

0: 접수됐습니다. 프랑스 기업 소유의 CGM-3 안토니오호가 지대지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필리핀 선원 여러 명이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는데 선사 측은 부상당한 선원들은 모두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봉쇄 이후 세 번째로 한국 유조선이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우회항로인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향했습니다.
1: 아랍에미리트에선 연이틀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는데 이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0: 네, 전날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19발을 격추시킨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는 이틀 연속으로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군사행동을 취한 적 없다며 아랍에미리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 거점인 이란 캐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며 아랍에미리트의 대응 공격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이건 정찰 드론의 방공망이 대응한 거라며 피해는 없었다고 이란은 밝혔습니다. 주변국과 큰 충돌은 막고 최대한 휴전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 동특파원, 미국과 이란 협상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다고요? 내용 전해주시죠.
0: 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 측의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파키스탄 소식통을 통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중단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물질을 나라 밖으로, 특히 미국으로도 이전하는 방안에도 열려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미국과 이란은 MOU를 우선 맺고 향후 30일간 세부 협상을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SBS 동은영입니다.

0: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7시 22분입니다. 잠시 후 지역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1: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2: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1: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2: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1: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3: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린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4: 타코마 우블링 What makes us happy? Being healthy? Protecting the planet? Respecting others? It's these and the rest of the 21 precepts in the Way to Happiness booklet

0: Read them and find out. Go to thewaytohappiness.org today.
1: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2: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3: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4: And you're listening Radio Hangul.
5: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계속해서 지역 소식입니다.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과 시 당국의 지난 한 주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총격 사건부터 과거 영상 논란, 또 주니어 직원의 인터뷰 방해까지 겹치며 시장 전체보다는 온갖 구설수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28일 윌슨 시장이 참석 중이던 예슬러 커뮤니티 센터 인근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고 보안요원들이 시장을 긴급 대피시키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이번 총격이 시장을 겨냥한 표적 범죄라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며칠 후 윌슨 시장은 자신의 상태가 매우 좋다고 안부를 전하며 이번 사건이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일깨워주는 계기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이 감시 체계 강화 등 시장 정책에 대한 견해를 변화시켰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초기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윌슨 시장은 자신의 기존 정책적 입장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며 정책 변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주 전역에 이 운전자들이 또 한 번 치솟는 휘발유 가격에 이 망연자실한 이 아침을 맞게 됐습니다. 글로벌 공급 불안과 계절적인 요인, 또 주정부 차원의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주 평균 가솔린 가격이 하룻밤 사이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전국적으로 휘발유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50% 급등하며 갤런당 평균 $4.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주의 상승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수요일 기준 워싱턴주 일반 무연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4센트 더 오른 $5.75를 기록했습니다. 이사카의 운전자들은 이번 주 거의 매일 최고 기록이 경신되면서 주유소에 갈 때마다 가격 쇼크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가격 상승 원인으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꼽힙니다. 우선 이란 전쟁으로 인해 원유 공급량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은 정유사들이 하절기용 혼합 휘발유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산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주민의 높은 세금과 기후정책 관련 비용도 운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주 운전자들은 휘발유 갤런당 주정부 세금 55센트를 포함해 총 73센트의 주 연방 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워싱턴주 터킬리 한 주택 뒷마당에서 신원 미상의 유해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터킬리 학연 작국 대변인 빅터 마스터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42번가 사우스 14,860번지 인근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관들은 주택 뒷마당에서 사람의 유해를 확인했습니다. 마사스 대변인은 발견된 유해가 땅에 묻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터키나 경찰국 내 강력범죄 수사팀은 현장에 출동해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반 대중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0: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보험은 개인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서비스는 에이스보험.
1: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 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2: SBS와 SBS 플러스 채널은 디렉TV와 프론티어 피어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SBS 뉴스. 지금부터 빠르고 정확한 SBS 뉴스를 방송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SBS 인터내셔널이 워싱턴주 한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올라가나 했는데 6,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두 달여 만에 전쟁 여파마저 뚫고 7,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례없는 실적을 내는 등 대호황을 맞은 반도체 업계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국내 증시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넘은 코스피를 기념하며 축포가 터집니다. 개장과 동시에 7,093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워 한때 7,426까지 뛰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에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 들어 7번째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인 447포인트가 오르며 7,3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넘은 건 지난 2월 6,000포인트 돌파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입니다. 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2,400선에서 등락했지만 1년 사이에 앞자리를 5차례나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약 75%로 전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압도적 1위입니다. 시가총액도 6천조 원을 넘겨 인도, 타이완에 이어 7위를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을 견인한 건 글로벌 AI 수요에 힘입어 압도적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였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14.4% 올라 26만 6천 원으로 올라섰고 SK하이닉스도 10% 이상 뛰며 160만 닉스를 달성했습니다.
6: 빅테크들의 이익이 예상보다도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AI 수익화가 생각보다는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5: 연초만 해도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던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순매수로 전환한 데 이어 이달 들어 6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증시 상승에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4: 지금의 코스피 지수가 출범한 건 1983년입니다. 다만 지수의 기준 시점은 1980년 1월인데요. 이때 상장된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두고 시작해 현재의 주가 수준을 비교해 산출하는 겁니다. 코스피는 4,000까지는 매우 더디게 오르면서 박스피라는 오명까지 얻었지만 이후 7,000까지는 불과 1년 만에 거침없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가장 큰 원동력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와 ETF의 부상, 부동산 투자자금의 유입 등 구조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7: 이런 거 보여주면 돼요. 노후 대비로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해왔던 50대 직장인 신숙자 씨는 최근 투자금을 증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8: 개인연금 저축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도 DC로 전환돼 있어서 그것도 지금 운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주식으로 옮긴.
7: 연초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16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영향으로 외국인이 50조 원 순매도하며 대규모로 이탈했을 때 개인은 매수세를 이어가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한 간접 투자도 코스피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297조 원이었던 ETF 순자산 총액은 올해 140조 원 늘어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택 구매 대기 자금이나 예금이 증시로 대거 유입되는 머니 무브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9: 대부분은 이제 재테크는 저축보다는 다 주식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7: 한 금융사가 고액 자산가들을 분석한 결과에선 처음으로 주식이 부동산을 제치고 올해 최대 유망 자산으로 선정됐습니다.
10: 투자를 하거나 혹은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회수하는데 너무 제약이 많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죠.
7: 증권사에 대기 중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해 말 87조 원에서 124조 원으로 42% 증가했습니다. 5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과 국내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16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도 지수를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4: 네, 경제부 김혜민 기자와 증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 기자, 코스피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인데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참 궁금합니다.
11: 네, 이미 증권사들은 이 눈높이를 줄줄이 높여서 잡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요, 이 코스피 상단이 최고 8,6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했고요. 네. 또 하나증권과 삼성증권은요, 8,400대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실적이 여전히 좋은 걸로 예상이 되는 데다 이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애플이나 엔비디아 등과도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준이라서 이 여전히 상승 여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그런데 반도체에만 너무 쏠린 거 아닙니까?
11: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합하면요. 2,390조 원이나 됩니다. 이 코스피 전체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7,000피를 넘어선 오늘도 이 상승 종목은 200개에 불과한 반면에 하락한 종목은 679개나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만 포인트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반도체 쏠림을 극복하고 이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이 올라가야 한다고 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4: 네,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주식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또 너무 올라서 무섭다, 두렵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11: 네, 사실 코스피가 연일 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워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과열을 경고하는 통계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코스피가 있는데요. 이 30만 넘어도 변동성이 크다고 보는데 오늘 60 넘게 올랐습니다. 예. 또 코스피가 단기간에 급상승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또 빨리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투자 경고 종목도 지난달보다 50%나 증가했습니다.
4: 자, 그럼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11: 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전문가들은요, 딱 한마디로 단타성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고 예. 경고를 합니다. 코스피가 단기간 급등한 만큼 앞으로 조정 가능성 역시 커졌기 때문인데요. 일정 금액을 매달 나눠서 그냥 자동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 적립식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런 상승장에서는요, 신용융자, 즉 돈을 빌려서 하는 이 투자와 레버리지 ETF가 늘기 마련인데요. 네. 이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이 신용융자를 이용한 개인 투자자의 계좌별 평균 수익률을 분석했더니 마이너스 19%에 달했습니다. 결국 남들 따라 패닉 매수하지 말고 장기 분산 투자 원칙을 고수하는 게 이 상승장의 수혜를 가장 안정적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4: 네, 김혜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12: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과 대구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앞서 조사한 시장 후보 지지도와 비교해보니 거대 양당 후보 간의 격차가 소속 정당 지지율 격차보다 적게 나타났는데요. 인물 자체의 경쟁력이 유권자의 마음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7: 서울 유권자 800명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43,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 개혁신당 4%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16%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제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정원호 41, 국민의힘 오세훈 34%로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바뀐 7.6%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와 소속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정 후보는 엇비슷한 반면 오 후보는 차이가 더 큽니다. 대구 유권자 801명에게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30, 국민의힘 46, 조국혁신당 1, 진보당 1, 개혁신당 3%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에선 서울과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16%포인트 높았는데 그제 SBS 여론조사의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김부겸 41, 국민의힘 추경호 36%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두 후보의 본인과 소속 정당 지지율은 엇갈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와 소속 정당의 지지율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는 셈인데 진영 결집 여부나 인물 경쟁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의뢰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4일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응답을 얻었습니다. 응답률은 서울 10.7%, 대구 12.6%였고 표본 오차는 두 지역 모두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12: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엔 유령 업체들이 사업만 따낸 뒤 부실 시공하고 폐업하는 행태와 이를 사실상 방치해온 이른바 산불 카르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여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산불 복구가 끝났지만 땅은 헐벗었고
13: 99% 실패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현장일 것 같아요.
7: 산림 복원하랬더니 마른 나뭇가지들을 쌓아 산불 키우는 불쏘시개를 만들어놨습니다.
14: 산불 현장을 전전하며 사업만 따내고 사라지는 메뚜기 업체들의 부실 복구입니다.
7: 산림법인은 산림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해야 하지만 자격증만 빌려 손쉽게 회사를 만든 뒤 입찰에 참여하는 편법이 만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SBS 보도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구조적 부정 문제가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됐는지 담당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새로
15: 만드는데?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부실했을까?
7: 이른바 산불 카르텔 상황에 대한 파악과 문책,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지시했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올리고 부정이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는 식으로 실질적 대책을 만들라는 겁니다.
15: 행정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잖아요. 아니 회사 새로 만들어가지고 벌떼 입찰하듯이 해가지고 한 다음에 회사 없애버리고 또 가서 딴 문도 만들고 그 언론에서 보도 잘했던데.
7: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전반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비효율의 효율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산림청은 즉각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산림업체를 우선 선정해 집중 점검한 뒤 법 위반이 확인되면 면허 취소, 형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사법 경찰권 확보를 추진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자격증 대여에 대한 민간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훈입니다.
16: 뉴스와이드 여긴 라디오 한국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6분입니다. 잠시 후 세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수인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0: 김앤김 세무정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2025년 덜이 잦은 텍스 스캠 중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환급을 누리는 조금 더 조직적인 사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번 내용은 잘못 신고하면 납세자가 직접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허위 자영업자 세액 공제 청구입니다. 즉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 크레딧 청구죠. 존재하지 않은 자영업자 세액 공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가짜 스케줄 C를 만들어 환급을 늘리려는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자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에서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 크레딧을 청구하면 수천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고했다가 IRS 감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RS는 해당 크레딧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사 근로자 세금 악용입니다. Household Employment Tax죠.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베이비시터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스케줄 H를 제출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도와준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해 세액 공제를 받으려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 근로자 세금은 실제 고용 관계가 존재할 때만 적용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원천 징수 과다 기재 사기입니다. Overstated Withholding이죠. W-2 또는 1099에 기대지도 않은 가짜 원천 징수 금액을 신고서에 입력해 환급액을 부풀리는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천 징수되지 않은 자영업 소득에 마치 세금이 원천 징수된 것처럼 신고하면 즉시 환급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IRS는 실제 원천 징수 기록과 대조해 즉시 적발합니다. 정리해보면 존재하지 않는 세액 공제는 100% 사기입니다. 가사 근로자는 실제 고용 관계가 필수이며 원천 징수 금액은 서류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을 아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425-223-5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계 세무의 빠르고 바른 길 김앤김 CPA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 김앤김 세무정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1분 50초입니다. 네, 오늘 풀사운드 지역 날씨는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53도. 네, 대체로 오늘 하늘 상태에 흐리며 일부 지역은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도 하겠습니다. 비 올 확률은 10%로 낮지만 정오 경에는 가벼운 약간의 비가 2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57에서 60도 분포대로 전형적인 피해 사운드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516번 동쪽 방향으로 현재 밀리터리 로드 부근 발생한 사고로 오른쪽 차선 차단되어 있고요. I-405 남쪽 콜크릭 파크웨이 사우스 이스트로 나가는 램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I-405 북쪽 방향 112가 에비뉴 사우스 이스트 부근 HVC 차선에 사고 여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얼더도 사우센터까지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80분, 5번도로 70분입니다. 벨비스 페더리까지 29분, 벨비스 시애틀 12분, 520번 12분, 에버렛 시애틀 마찬가지인데요. 75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페더리에서 벨비도 많이 막힙니다. 현재 73분. 레인시에서 제벨린 게트는 35분 걸리고 있고요. 리누도 시애틀까지 60분입니다. 올림피아 타코마 마찬가지로 60분 걸리고 있습니다. 시애틀 벨비까지 19분, 520번 12분. 사우센터 월드도 마찬가지로 현재 69분 걸립니다. 5번도로 55분. 타코마에서 페더리까지는 26분. 역시 정체 심합니다.

네, 부동산 정보입니다. 유탑 앞에 위치한 1매상 6,000불 이상인 순두부집을 100만불에 매매합니다. 캐피탈힐 최고 장소에 경영시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 있습니다. 2,500스퀘어피트 6개월 프리렌트 제공합니다. 유탑에 있는 1매상 2,800불 햄버거샵을 생맥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성 있는 가게 38만불에 매매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심상준 부동산 425-772-1876 425-772-1876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라이시티 세프웨이 건물에 있는 최고급 시설 담배 가게를 30만불에 매매합니다. 월매상 8만불에서 8만5천, 2,000스퀘어피트 렌트는 4,080불입니다. 자세한 문의 김수영 부동산 전화 206-999-7989번 206-999-798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비큐클럽의 새로 오픈한 먹자 바비큐에서는 5월 10일 어버이날, 어머니날 하루 올 유캔 이스로 39불 99전에 모신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족과 함께 먹자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먹자 바비큐는 214 39가의 비뉴 피얼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904-8302, 253-904-830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여기는 라디오 한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이어서 8시부터는 박성태 뉴스쇼가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라디오 한국과 함께 새로운 아침,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난을 잘 참고 노력해서 뜻을 이룬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여기서 입지전은 설립에 뜻지 그리고 전할 전자를 써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뜻을 세워 노력하여 목적을 달성한 사람의 전기를 뜻합니다. 보통 입지전이란 명사 자체로 사용하기보다는 입지전적이라는 명사 또는 관형사로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명사로 쓰이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뜻을 세워 노력하여 목적을 달성한 사람의 전기의 성격을 띠는 것을 뜻하고 관형사로 쓰이면 그런 성격을 띠는을 뜻하는 것이죠. 명사로 쓰여서 조실부모한 그가 세계적인 사업가로 성장하게 되기까지의 인생 역정은 가히 입지전적이다 라고 한다든지 관형사로 쓰여서 그의 입지전적 생애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였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들으셨듯이 입지전적에서 마지막 음절을 적으로 발음하지 않고 적으로 발음했습니다. 그것은 적이라는 접미사 앞에 니은 받침을 쓰는 표현인 입지전이 왔기 때문에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 필연적도 적이라고 예사 소리로 발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라디오 한국 닷컴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2: 김현김 세무정보 365일.
3: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4: 박성태의 뉴스 쇼.
5: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일교차는 15도 안팎입니다. 호르무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대응책 마련과 미국의 군함 파견 요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박원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여의도 빅포 토론입니다.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초반 예상과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박빙의 접전도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공천 갈등과 또 조작기소 특검과 같은 이슈들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각 당의 대표 스피커들과 집중적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박성태 뉴스쇼 출발합니다.
6: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5: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호르무즈 해협 사고 관련된 겁니다. 해협 인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요. 우리 정부는 이제 이에 따른 대처 방안,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선박도 당했잖아, 같이 호르무즈 해방작전에 참여합시다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될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5: 예, 일단 이 사고부터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 조사단도 이제 가서 알아볼 건데 선박 네. 외부에서 폭발이 있었고 화재가 났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격일까요? 사고일까요?
7: 현재로서는 사고보다는 피격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것이 판단이고요. 근데 피격도 단순히 이란이 직접적으로 한국 선박을 노렸느냐, 예. 의도적으로 피격을 했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프리덤 프로젝트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은 분명하게 피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랑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 다 나서서 그래서 한국 선박을 노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좀 신중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HMMM 그 전 현대상선 그 관계자 나무호죠. 예. 따르면 일단 내부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유실된 기뢰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것은 우리 정부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밝혀야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확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방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예. 사실 지금 휴전 중인데 계속 이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트럼프는 해방 프로젝트라고 해서
8: 호르무즈해협을 이제 개방시키겠다. 무력으로 개방시키겠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란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막겠다. 움직이면 쏜다. 사실 이 분위기예요. 예. 몇 다른 나라의 화물선도 좀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긴장이 조금 높아진 것 같긴 합니다.
7: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새로운 또 카드를 이번에 해방 프로젝트, 프리덤 프로젝트라고 부르면서 던진 거죠.
8: 예.
7: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오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군사작전에 가까운데 내세운 명분은 인도주의적인 명분입니다.
8: 예.
7: 왜냐하면 그 안에 미국 발표에 따르면 약 1,550척 정도의 그런 선박들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8: 예.
7: 벌써 두 달이 넘어가는 거고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그 선원들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1,500척 정도 되는 그 선박들을 빼내는 것이 이번 그 해방 프로젝트의 기본 목적이다.
8: 예.
7: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말이 그렇지 이것은 사실상 군사작전이고 뭐 미사일 유도함 전함을 비롯해서 미군의 15,000명 정도의 병력이 지금 동원되고 있고요. 헬기도 있고요.
8: 예.
7: 그렇다면 만약에 이 그 해방 프로젝트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시행이 되고 성공을 한다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미국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현재까지 보면 그 나온 선박은 사실은 미국의 호의를 받았다 해더라도 미국이 한척 호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8: 예.
7: 약간 안전 통로를 만들어주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나와라고 얘기를 해갖고 미국 상선 두 척이 지금 나왔다.
8: 예.
7: 그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의 나머지 통제권은 이란이 반발함으로써 더욱더 그 못 나오고 있다. 최소한 그전에든 하루에 한 자리 정도 숫자의 그 함선들이 나오고 선박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못 나오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8: 예. 해방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잠시 뒤에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박이 피격으로 추정되는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약간 해협 내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7: 그렇습니다. 그 당연히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 한국 선박뿐만 아니라 영국 선박 두 개 또 푸자이장 한 쪽에도 공격을 시작을 했고
8: 예.
7: 또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 쪽도 19발의 드론과 미사일에 그런 공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란과 미국이 둘 다 이것이 완전히 휴전협정이 결렬돼서 전면전으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8: 예.
7: 이전보다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서로 간의 무력 충돌이 더욱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한복판에 현재 한국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8: 예, 한국 화물선 26척이 지금 해협 안쪽에 있습니다. 일단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7: 그래서 일단은 그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남모 같은 경우에도 이 해방 프로젝트 저희가 자세한 내막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8: 예.
7: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쪽 그 이른바 이란이 통제하고 있다는 그 구역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정부는 그것을 일단 안쪽으로 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깊숙한 안쪽이죠.
8: 예.
7: 그렇다면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많이들 다시 우리 선박들을 움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좀 안전하죠. 왜냐하면
8: 예.
7: 늘 그 군사적인 충돌이나 사고가 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나중에 탈출하기가 더 어렵다. 왜냐하면 1,500척 정도가 있고 정말 이란과 뭐 미국이 성공적으로 종전을 해서 완전히 항행에 통과가 될 그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우리를 입장에서는 탈출을 해내와야 되지
8: 예.
7: 않습니까? 그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만큼 나오는 길이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8: 시간도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해협 쪽에 지금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생길까 해서 배들이 많이 몰렸는데 일단 피격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란이 여기서 군사적 소요를 일으켰다. 뭐 이렇게 현재는 이해하고 있는 게 낫겠군요.
7: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그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신들이 대응을 하고 이것은 군사작전을 통해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현재로서의 우리가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하겠지만 어떤 이란에 의한 그 어떤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피해를 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 예.
7: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한 거라면,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피격을 당한 거라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란의 특사도 파견하고 얼마 전 이란 외무장관과 우리 외무장관의 통화 이런 내용 보면 관계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7: 우리의 그 가능성, 의도적일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진 않습니다.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 그래도 중립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중립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한국이거든요.
8: 예.
7: 그러니까 이란의 반관영통신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사설을 냈는데 어쨌든 나머지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 편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사도 파견을 됐고 우리가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50만 불 뭐 그렇게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8: 예.
7: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이란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다.
8: 예.
7: 또 이란의 입장에서는 현재 외교적인 고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립을 탈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도 한국과의 그런 어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고 있다.
8: 예.
7: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만을 또 타격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구심이 남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8: 의도적이라고 보기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있는데 이란 대통령이 이란은 국제법 내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무력은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속보인데요. 이란 대통령입니다.
7: 예.
8: 대통령이 이제 최고 실권자는 이란에서 아니더라고요.
7: 예.
8: 어쨌든 우리는 무력은 불허한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7: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이란의 기본적인 이른바 뭐 협상파와 강경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은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 협상, 외교를 중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8: 예.
7: 지금의 이런 군사적인 충돌이 혹시라도 확전되는 것을 원치는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내부 사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은 알려지고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거죠. 그래서 과연 시간은 누구 싸움인가라는 걸 이란과 미국 사이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란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무력 충돌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특히 페제스키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서 미국과의 좀 대화를 해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그런 담화가 나왔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8: 예.
7: 특히 최근에 방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해방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영국 또 그런 데에서 무력을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이것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뭔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8: 예, 사실 최근 하루 이틀 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앞서 이제 해방 프로젝트 관련돼서 또 이란이 이제 선박들, 화물선들을 공격하기도 했고 미국도 이란의 고속정을 침몰시키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와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로도 해석이 충분히 되네요.
7: 그렇습니다. 이게 이란과 미국이 서로 간에 일정 수준 무력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란을 비난을 하면서 또 같이 얘기하는 것이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8: 예.
7: 이란도 공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우리가 좀 더 뭐 앞으로 지켜봐야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란에서의 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8: 이란의 통제체제라고 하면?
7: 왜냐하면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 같은 사람은 어쨌든 무력을 원치 않는다라는 예. 국제법 안에서 움직이고 또 협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선박을 비롯해서 또 영국 선박들이 공격을 받은 것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해군들의 역할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테헤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현장에서 지도자와 현상 지휘관과의 소통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8: 예.
7: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 이란은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7: 예.
8: 그 외에는 이제 무스타바가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앞서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또는 갈리바프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병렬적인 권력을 갖고 있나 아니면 혁명수비대 지휘를 받는 건가요?
7: 현재로서는 모스타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8: 예. 그러니까
7: 최고 지도자가 방금 말씀하신 혁명수비대의 그런 권력들도 있는 거고 또 이 행정부의 대통령의 그런 권력들도 있는 거고 그것을
8: 예.
7: 총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인데
8: 예.
7: 우리가 그간 봐왔습니다만 아직 좀 묘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 심지어는 뭐 한 그 이란에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현재 무스타바를 비롯한 최고 지도자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페제스키안이나 아그라치나 그런 외무부 장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혁명 수비대에는 아주 강경하게 군사적인 옵션을 여전히 열어놓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둘 간에 얼마만큼 조율이 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8: 예.
7: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조율에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있다. 특히 그 이번에 우리 한국 선박이 픽업을 받은 것이 과연 그런 조율이 잘 돼서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우발적인 것인가라는 것들은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 일부에서는 이제 협상파와 강경파, 강경파라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합, 배드캅 전략으로 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둘이 사이 안 좋아. 그냥 서로 각자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7: 완전히 권력 투쟁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모든 국가들이 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그 국가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란이 신정 체제라고 하고 사실은 상당히 권위주의 체제고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결정을 하긴 하지만 심지어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다른 내용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으로 놓고 볼 때 아마도 이란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거고요. 다만 그중에 어떤 의견을 취사 선택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최고 지도자의 역할인데 그것이 그렇게 아주 유연하거나 혹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강경한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안들이 뭐 14개가 됐다, 9개가 됐다, 10개가 됐다 계속 오고 가는데 그중에 가장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그 핵 능력을 제한하는 거. 그것은 아예 협상은 종전 이후에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8: 이란 측에서.
7: 그렇죠. 이란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미국과의 사실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읽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려지는 있는 것이죠.
8: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의 뭐 피격 정황과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압박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해협에 있는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 군도 참여해라 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해방 프로젝트 관련된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이란이 발포를 했다. 이제 한국도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됐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제 나왔는데요. 핵심을 얘기하면 검토입니다. 네. 일단 진상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대비 대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 현재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유보적인 입장을 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7: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말씀드린 헤그세스 장관까지 나서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 사실상 해오고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참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의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 유일하게 동참하는 국가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8: 예.
7: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동참이 아니라 사실상 군사작전에 준하게 되는 것이죠.
8: 전쟁터에 우리 군이 가는 거죠.
7: 그렇죠. 이게 해방 프로젝트라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안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8: 예.
7: 그렇다면 우리가 해군력, 뭐 그 우리의 군함을 파견한다 하면은 그 교전의 한복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의 그런 요구를 완전히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간 봐왔습니다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 예.
7: 나토의 독일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것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원래 계획되긴 했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살려서 단기간 내에 5천 명을 지금 빼겠다 그 이상을
8: 주동미군을
7: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8: 예.
7: 이게 똑같은 게 한국 주한미군이나 우리 관세 문제에 걸려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피격까지 당했다라고 미국이 주장을 하는데 한국 선박이 만약에 한국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또 미국에 의한 보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8: 예.
7: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피격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란이 그랬다 하면은 이것은 우리 자국 선박, 우리 그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8: 예.
7: 여전히 25척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데 그 25척, 예, 한 척을 빼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정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의 방정식이 우리 앞에 지금 던져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는 과연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 선박이 공격을 받았고 또 피해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유된 기뢰에 의한 것이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것이 이란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표적으로 한 것인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작업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게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죠. 그걸
1: 예.
0: 벌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놓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미국에 올인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양자택일이 아니라 중간 정도에서 양쪽을 다할수 있는 방안을 그 고민을 해야 된다. 1차적으로는 일단 그 다국적 군이 구성될 가능성은 여전히 놀려 있지
1: 예.
0: 않습니까? 뭐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일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가정하에 정말 이란의 피격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단 군사적으로 우리가 군함을 보내기보다는 후방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필요한 방어 무기 같은 것들이 좀
1: 예.
0: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또 대처를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상황을 보고 시간을 버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상황을 보고 시간을 버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약 정말 급박하게 트럼프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관세 같은 걸 얘기하면서 압박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일단은 유보적으로 가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 다른 국가와 같이 행보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죠.
1: 예.
0: 우리가 피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있긴 하지만 피격을 받은 것은 영국도 피격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근데 다만 나토 국가처럼 완전히 딱 선을 그어서 자신들은 군사적인 것에 참여하지 않고
1: 예.
0: 더군다나 이제 종전 이후에나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또 트럼프를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이 일단 확실한 상황을 좀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 제가 뭐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4단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대응 전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예.
0: 마지막 4단계가 이제 군사적인 그런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단계를 하나하나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박의 안전, 또 우리 그 안에 있는 한국민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 이제
1: 예.
0: 그런 것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1: 일단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는데 이게 아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더 다시 되겠구나 또는 협상을 위한 마지막 순간이다. 시간이 약 30초 남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뭐 아직은 협상의 장이 열렸다라고 보는 게 낫죠. 왜냐하면 지금같이 교전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양쪽에서 이것이 협상의 그러니까 휴전의 완전 종결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1: 예.
0: 하고 있고요. 여전히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중재를 해서 서로 간의 중재안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화여대 박원근 교수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CBS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3: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특수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1: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1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3: 예, 오늘 스페셜 여의도 사당 대표 스피커들과 전국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페셜 덕분에 오늘 박성태 한 컷은 아이템을 제가 못 찾은 것도 있고 빠지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재선 의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서로 응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같이 모였으니까.
4: 네, 네.
3: 갑자기
4: 네.
3: 아, 축하드립니다. 좋잖아요, 아침에.
5: 아, 좋아요.
4: 예.
5: 좋잖아요. 분위기 좋아요.
3: 네, 분위기 좋죠. 예. 어, 천하람 의원님 오늘 티를.
6: 네.
5: 속옷을
3: 축구. 지금 조기 축구에 갔다
6: 온 내복 아니에요? 스타일이에요. 예. 아, 제가 요새 그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축구 못하게 하는 문제랑 아. 그 운동에 사라지는 문제를 지적을 많이 예. 했는데 그걸 박성태 한 컷에서 다뤄주셨어요.
4: 네.
6: 그래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예. 입고 온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 김재섭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제가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이라는 걸 발의했거든요.
3: 아, 예.
6: 그래서 거기 공동 발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약간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3: 그러면 가실 때 벗어서 주시는 거
6: 사인하고 사인해서 드릴까요?
4: 사인까지
3: 굳이 그렇게 빨아서 주신다면 혹시 모르겠는데요.
5: 목소리 벗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6: 벗고 가지 뭐. 아, 네.
4: 범죄예요, 범죄. 아니,
7: 그 넥타이 범죄요? 색깔이 그래서 서로 지금
6: 아, 신장식 원님 짜고 오는 거 아니냐.
3: 제가 중앙색 넥타이 이 넥타이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네. 사실 너무 개혁신당 색과 같다 그래서 잘 안 매거든요.
6: 아, 그럼 제 유니폼이라 바꾸죠 뭐 넥타이랑 근데, 유니폼.
3: 아니에요.
7: 더해지는 거잖아.
3: 근데 수요일 날 기자들이 저희 한겨레 뭐 시사인 김희재 오는데. 반응들이 너무 진보 쪽 기자들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제가 아, 요땐 이 나이트를 매도 되겠다 했는데
4: 하지만 자켓은 파란색이라는 거
3: 오늘 네.
4: 파란색이 오늘 더 많아요.
3: 바뀐 줄 몰랐어요.
4: 파란색이 더 많아요.
3: 그런데 제가 넥타이를 벗으려고 그랬더니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님이 그냥 벗지 마세요. 좋아요. 라고 했고 김재수 의원님께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라고 해서 그냥 괜찮습니다. 요색을 계속 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개혁신당 선전을 바라는 거죠?
8: 아니, 개혁신당도 열심히 해야죠. 한국 사회에 이런 개혁신당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당사의 기록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6: 예. 아, 감사합니다.
3: 이렇게 두 분이 사이 좋은 건 정말
7: 네. 선거 때 특히 사이가 더 좋습니다.
3: 선거 때.
8: 네, 정치에서 개혁신당이 좀 올라오면 밟아야 돼 또. 아직은 그런
6: 단계가 아니, 저희가 있어. 아직 그 위협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4: 저도 조국 혁신당 응원합니다.
3: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아 그러네. 아, 예. 예.
4: 모종의 이유로
6: 자리 바꿔야 되겠네.
3: 정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28일 4주 남았습니다. 각 당에서 이번까지의 선거운동 어떻게 평가하고 또 우리가 주목하는 쟁점 뭔지 잠깐씩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당인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8: 우리가 선거를 보면 이제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변수도 예. 있고 이제 뭐가 1차 방정식이냐 고차 방정식이냐 하는데 대체적으로 선거를 보면 여러 변수들이 있고 복잡한 것 같은데 구도가 딱 정해져요. 하나 그러니까 1차 방정식에 비슷해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전체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과 이 국정 운영이 잘 되느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3: 예.
8: 그랬을 때 괜찮다, 또 더 잘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일 선거, 단일 전선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6월 3일 날 최종 그렇게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잘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선거로 지금 가고 있다.
3: 이재명 그래서. 정부의 중간 평가인데 예. 공부를 워낙 잘해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8: 걱정이 없다기보다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그 흐름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3: 예. 제1야당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그러니까 우리 박성준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
3: 예.
4: 국민의힘 지지율도 낮고 뭐 어떤 심판적 성격도 강한 게 사실이었으나 과거형입니다. 최근에 그 공소취소 문제가 상당한 어떤 지선의 지형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공소취소라는 사건 자체도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듯한 그러니까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자신의 재판을 하게 되는 그 최고의 권력자가 이제 이런 예. 것들은 중도층 민심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게다가 뭐 물론 최종 공천은 안 됐지만 김용 부원장에 대한 그 공천을 하자라는 의원들 한 70명인가요? 뭐 사인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여당이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다. 이제 예. 이 생각이 아마 지선을 임하는 유권자들의 생각에 깊이 박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건 당연히 서울인데. 이런 어떤 민주당의 오만, 그러니까 골프 칠 때 머리 들면 안 되고 예. 선거 치를 때 머리 들면 안 되는데 이 머리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겹쳐서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에서 서울시장 민주당 정원 후보가 가장 최약체여가지고 아마 서울 지선판은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알겠습니다. 여당의 또 정부의 오만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김재섭 의원이 얘기해 주셨고요.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냐 중간 평가로 가면 그냥 이제 민주당이 그냥 다 이깁니다.
3: 예.
7: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윤호개인, 아직도 윤호개인 제대로 못했네? 약간 2018년 선거 때
3: 예.
7: 야당 심판론이 작동을 했잖아요. 지금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 선거 아닌가? 물밑에서. 겉으로는 위에서는 민주당 정부의 그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그냥 예. 기본적으로 중간에 있는 선거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절윤했느냐 윤허개인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중간 평가 내지는 심판하는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힘 제로를 위해서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민주당이랑 전부 다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9: 예. 예.
7: 그런데 이제 보면 뭐 평택이나 호남을 보면 야, 이 그 동지냐 동업자냐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우리 유권자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9: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동지냐
7: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후보 개개인의 면면을 봤을 때
9: 후보 개개인의
7: 예, 당은 다르지만 이 사람은 이재명의 동지 민주당의 동지인 것 같고 또 민주당 당적을 파란 옷을 입었지만 약간 동업자 아니야? 이재명에 기대서
9: 예.
7: 예, 동업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어제도 제가 호남을 갔다 왔는데 호남이나 뭐 평택이나 이런 데서는 그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크게는 야당 심판 선거가 될 거다.
9: 야당
7: 국민의힘 심판 선거가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9: 예. 예, 야당 심판 선거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 중에 네. 동진지 동업자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
7: 네, 그렇죠.
9: 혹시 성이 김 씨 아닙니까?
7: 뭐 김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좀 있습니다.
6: 네, 왠지 김모 씨의 아들이신 용남 후보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
9: 예.
6: 네.
7: 바로 알아들으시네.
9: 천안함
7: 후보님. 그쪽 당에서 같이 계셨으니까 저도 잘 아시겠네요.
6: 그렇죠. 예. 저도 되게 재미있는 게 지금 평택 을 선거가 있잖아요.
9: 예.
6: 거기 여러 후보들이 있잖아요. 각 당에 대여섯 분 계시는데 친윤이었던 후보가 김용남 후보밖에 없어요. 되게 재밌는 게. 아무튼 이거 막간에 토막 네. 재미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9: 그래서 당 떠나면 힘들어지는군요.
6: 네, 유일한 친윤 경력
8: 후보. 오늘 보니까 선거가 3자 연대인데.
7: 무슨 말씀이세요. 선거에서 실제 연대는 민주당이랑 조국진당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6: 우선 저도 보면 앞에서 말씀해 준 거에 조금 요약하자면
9: 예.
6: 이번 선거 프레임이 민주당의 오만 대 국민의힘의 무능으로 잡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박성준 의원님 얘기에 제가 조금 반박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디커플링 된 것 같다. 조금 분리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9: 맞아요.
6: 오만 대 무능 프레임이 저는 제일 잘 보이는 데가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9: 예.
6: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되게 오만하게 공천한 거예요. 물론 당원들의 경선을 거쳤다고 하지만 상황이 좀 안 좋았으면 민주당이 이런 후보를 냈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후보보다는 민주당 당원들이 좋아할 후보를 공천하는 모습이 저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9: 예.
6: 그다음에 뭐 전재수 후보, 뭐 까르띠에 논란, 김경수 후보 드루킹 뭐 이런 거에다가 더해져서 요즘 공소취소 특검 이슈까지 되면서 쭉 합쳐져가지고 아 민주당이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라는
9: 예.
6: 프레임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의 무능은 이제 항상 깔려 있는 거긴 한데 요즘 역설적으로 장동혁 대표 이런 사람들이 좀 덜 보이면서
9: 예.
6: 상대적으로 지금 격전지에서 조금 민주당이 좀 주춤하는 모양새로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오만한 추미애 후보, 국민의힘이 무능한 양양자 후보를 공천한 경기도에서 개혁신당이 새로운 바람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9: 예, 경기도의 네. 종천 후보가 관전 포인트다.
6: 네, 네
9: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급한에서 받으려고 했더니
8: 이렇게 보니까 영화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니까.
9: 영화
8: 관상에 네. 송강호가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해요. 자기는 파도만 봤다. 이 파도 뒤에 시대의 예. 흐름인 바람, 큰 바람이 어떻게 일고 있는지를 못 봤다.
9: 예.
8: 그래서 선거할 때 그 부분 보면 잔파도만 읽거든요. 그래서 송강호의 관상에 나온 명대사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 흐름이 어떤 건지. 지금 저는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뭐 오만, 모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왜 성공해야 되느냐. 그 내면에는 윤어게인 세력들이 있는 거죠.
7: 네, 맞아요.
8: 그래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인물구도 바람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보면은 부분을 보면 잔파도만 읽게 되는 건데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역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윤어게인 세력들이 지금 다시 한번 활기를 치고 있으니까
9: 예.
8: 국민들을 바라볼 때 납득하겠어요. 그게 더 오만인 것이죠.
9: 바람은 뭐 저륜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요거는 그렇긴데 김재성 의원님 말씀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4: 이게 그 이제 썰물 밀물 순식간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큰 이 해일이 이제 일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 지금 우리 천하 의원이 잘 얘기하셨지만은 이 공천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선거 앞두고 공소 취소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이거는 순식간에 썰물을 밀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민주당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던데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서 수도권의 후보들, 그러니까 인천, 경기 그리고 서울의 후보들이 역대 민주당 후보들 중에 가장 최악체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내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영남은 대구는 김부겸 총리, 전 총리는 좀 다르지만 부울경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 플러스 저 뭐 김상우에 대한 평가는 좀 뭐 다른다고 하지만은 약간
7: 평가해 주세요.
4: 그 보수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보수세가
6: 높지 않은 건 맞아요.
4: 보수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 다들 못마땅한 분들을 지금 공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전반적으로 지선 큰 판에서 보면 이거 약간 이건 무슨 썰물이라고 너무 아무나 공천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바로 밀물로 바뀌는 거죠.
9: 예.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개 오만과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오만을 야당에서 얘기하고 또 범진보 지정에서는 절윤을 얘기하셨는데 먼저 절윤 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본인은 계속 하고 싶어해요. 추경호도 공천받는데 난 왜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7: 아니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지. 내가 주요 인물 당사자로
4: 그런 데서 공감하지 마세요.
7: 재판받는 분한테.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정진석 한 사람으로 포커스를 맞춰놓고 예. 다른 부분들을 사실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진수. 추경호. 어떻게 할 거야? 추경호.
10: 말도 안 되는 거죠.
7: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 예. 호위무사 이용.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럿이 있는데 정진석 한 사람으로 아, 이거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 다음에 요즘 장동혁 대표의 어법은 여의도 판도끼를 돌려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정진석 실장에 대해, 전 실장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이전 여의도 판도끼면 국민이 납득할 공천을 하겠다 그러면은 공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9: 예.
7: 근데 그분이 국민이 납득할이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할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
9: 가늠을 못 하겠다.
7: 100번을 돌려도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국민이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국민만 바라보는구나.
9: 예.
7: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6: 그 일단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 말 자체가 해당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공천이 어쨌든 된 후보를 걸고 넘어지면서 나는 왜 안 되냐. 근데 문제는 추경호 후보는 그 사돈이 공관위원장이 아니잖아요.
9: 예.
6: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진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원장이 본인 사돈 지간이 박덕흠 의원 아닙니까?
9: 예.
6: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뭐 당에서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우리 사돈이 공관위원장 하는 상황에서 나 공천 주세요. 뭐 내가 뭐가 특별히 나빠. 아니, 특별히 나쁘지. 여기는 실제로 계엄이 일어날 때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본인이 예. 뭐 그걸 알았냐 몰랐냐 뭐 형사적으로 처벌받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치광이의 행동을 하는 거를 직근에서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원내대표긴 했지만 뭐 조금 다르지 않 그러니까 용산에서 일했던 거랑은 저는 예. 약간 다른 면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정진석 실장이 지금 타이밍에 등장하는 거는 아주 부적절하다. 그렇게
9: 아주 부적절하다.
4: 사실 곤란하죠 굉장히. 그 정진석 저 전 비서실장 이름이 함아평으로 계속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긴 합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좀 했거든요.
9: 예.
4: 근데 사실 이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게 오세훈 후보랑 정진석 전 실장이랑 가까운 관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거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했을 때 전국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나아가선 또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도 충청에서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하신 분인데도 만약에 정진석 공천하면 나 탈당하고 무소속 나가겠다라 할 정도로 배수진을 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 이름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좀 불편하죠. 민주당이 공격하기 딱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계속 뭐 무슨 윤어게인이니 뭐 이런 전륜 선언이 어떻게 됐느니 이런 식의 공격을 포인트가 딱 너무 좋아지는 거라 가지고
9: 예.
4: 사실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긴 합니다.
8: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정치를 하면 우리도 이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자리를 누리는 후보들이 있어요. 내 자리만 찾고 내 자리만 후보를 누리는 후보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지를 못해요. 물러날 수 없어요, 항상. 그래서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 부의장 했지, 대통령 비서실장 했지. 그러면 대부분 정계 은퇴하는 거예요. 왜 정계 은퇴를 하냐.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이 됐잖아요.
9: 예.
8: 그러면 선비는 내가 모셨던 분이 저렇게 됐으면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후배들의 길을 터주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가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보수 길을 터주자. 이게 기본적인 정치인의 도리 아니에요? 예. 다시 또 고개를 내밀고 그게 진짜 오만인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충청도 정치에 있어서 충청이라는 게 뭐예요? 절기 아니에요?
9: 예.
8: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전혀 정서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9: 대전 출신 박성준 의원. 예.
8: 아니 박덕흠하고 정진석하고 사돈지간이에요. 자기들끼리 짬짬이 하는 겁니까 지금? 정치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김태흠 지사가 예. 말 잘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문을 누가 열어줬어요? 김태흠 충남지사가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김태흠 지사가 장동혁 대표에게 이렇게 예, 직격탄을 날리겠어요. 그 정도면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윤석열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몇 선 의원들을 한 서너 명이 됐든 몇 명이 우리 물러나자. 진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와. 한 명도.
4: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 네? 이번에 송영길 대표랑 이광재 지사가 출마한다는 사실도.
6: 아 근데 그거랑 다르지.
8: 다르죠.
4: 누릴 만큼 누린 분들이 또 이렇게 나온다는.
7: 대안을 한 건 아니잖아.
6: 내 편 안 들어줘. 그거를 안 들어줘. 이거는 박성준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4: 예. 내 편을 안 들어줍니다.
8: 지난번에 천하를
9: 책복 입었잖아요.
8: 같이 저녁을 하는데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4: 제가 그 저녁 자리 못 가가지고
9: 사실 그때 박덕진 누가 했는지.
8: 적으로 맞아요.
6: 맞아요. 이건 맞는 네. 얘기예요.
9: 그렇죠.
6: 부의장도 하셨는데 짧게 보니까.
7: 송영길 뭐 이런 네. 양반이 내란에 가담하진 않았잖아. 내란과 네. 연루되진 네. 않았잖아.
4: 예. 네. 네. 근데 저는 납득하도록 하겠습니다.
7: 두 가지인데 이게 이제 정진석 공천을 하든 안 하든
9: 예.
7: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공천을 안 하면 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장동혁 말씀을 이렇게 판독기를 돌려도 정진석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절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진숙, 이효용,
9: 예.
7: 뭐 추경호 이런 공천을 이렇게 가리는 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 정진석 한 사람으로.
9: 함으로.
7: 예,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진석은 또 이렇게 뭐 박덕흠 공관위원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부적절하다는 것이지
9: 예.
7: 그거 하나로 절연했다라는 식의 상징 효과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9: 안 된다.
8: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 장동혁 예. 대표가 정진석 예. 공천했으면 좋겠어요. 서울 선거에 영향이 커요.
6: 아 그럼요.
7: 공천을 하면 공천을 하는 대로
6: 저희 경선사업자도 도움 될 것 같아요.
9: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게는 여러분들의 단합된 의견으로 사실은 불법 계엄의 책임이 있으면 꼭 뭐 말리냐 안 말리냐 이걸 떠나서 책임이 있으면 정기한 타는 게 맞다라고 세 분이 얘기하셨고 여기에 김재섭 의원이 납득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정리가 됐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 초라하게 뭐 후퇴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정계 은퇴하시라는 분에게 우리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농작물 뭐가 좋은지 이런 거 좀 알아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제일 심하신 것 같은데.
9: 아, 아닙니다. 예,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이죠. 서울. 서울은 최근 민주당 정원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의 공방이 뜨거운데 일단 여론조사를 보고 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하에 지난 1일에서 3일까지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한 조사입니다. 정원 후보가 41%. 오세훈 후보가 34%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일하시는데 좀 나중에 여쭤보고요. 천하람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6: 네. 우선 정원호 후보가 좀 약체라는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로 높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과 싱크로 되는 비율이 원래 높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수도권이고 한국 정치의 핵심 지역이니까. 근데 요즘은 정원호 후보가 조금 주춤한 것 같기는 하고요. 특히 최근에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큰 선거에서 검증의 대상이 돼본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9: 예.
6: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외유성 논란, 뭐 김재섭 의원이 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정원호 후보에게 뭔가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최소한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있었던 뭐 컨설팅 받으라고 한 내용이었나요? 뭐 이렇게 이제 남대문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가서
4: 도로 늘필 필요 없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6: 아 그렇죠. 차 뭐 수요 같은 공급. 얘기도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시장 상인분들께서 장사하기 참 어려워요 하는데 컨설팅 받으세요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보법이거든요. 이 답변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치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컨설팅 받으시라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겹쳐지면서 과연 천만 서울시를 책임질 정도로 정치적으로 훈련된 후보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9: 예, 여기에 대해서는 박성준 의원님이 반박을 하신다.
8: 이거는 이제 제가 또 한번 흐름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원호 후보가 왜 민주당의 후보가 됐느냐, 오세훈의 대항마로서 강력한 후보가 됐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 좀 해봐라. 일 잘하는 후보가 누구냐. 그때 정원호 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거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과거의 정치적 문법인 정쟁보다는 나의 삶에 대변해주고 나의 일을 해주고 실제 일로서 성과와 업적을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서울시민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거예요.
9: 예.
8: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는 과거의 선거는 정치적 전선이 굉장히 크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 천만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큰 선거의 판을 구도를 했다고 하면은
9: 예.
8: 이번 선거는 아주 내 삶을 반영해준 일할 수 있는 사람, 업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누구를 검증하냐면 일 잘할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데 오세훈 후보는 아예 검증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일을 한 게 없거든. 사선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자체에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9: 예.
8: 왜 궁금해? 안 했거든.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봐라. 정원에게 한번 맡겨봐라. 일 잘한다. 이 구도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9: 그러면 오세훈 선대위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섭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4: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 잘한다는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상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요. 이번에 SBS 조사를 보면 이제는 한 자릿수까지 붙어졌거든요.
9: 예.
4: 근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이 이게 막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서 붙었다라고 보기에는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오른 건 아니에요. 유의미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 전이랑 비교해보면. 다만, 그 이제 정원호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검증 때 올려놓으니까 아 일 잘한다는 게 거품이구나. 아까 전에 천하람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일 잘한다는 게 아 컨설팅 받으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9: 예.
4: 내지는 아 뭐 도로 넓힐 필요 없다. 그냥 뭐 차량 공급 줄이면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다는 게 아 이 사람 일 잘한 거 맞아라는 의구심이 이제 천만 서울 시민에게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장 이런 거예요. 저만 해도 도봉구에서 출퇴근하는데 동부간선도로 새벽 5시부터 막혀요. 여기 도봉구, 노원구, 뭐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한테 도로 넓힐 필요 없다 얘기하면 이거 뚜껑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성동구에서 잘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 좁구나. 이 사람한테 맡기기 어렵겠구나. 초보구나. 아마추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정원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게 오세훈 시장과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지금 포인트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토론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민낯이 드러날 거랍니다. 아까 전에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이 뭐 했냐라는 이야기도 어차피 거기서 나올 거예요.
9: 예.
4: 반면에 정원호 후보는 앞으로 계속 폐가 까지면 까질수록 그리고 입을 열면 열수록 계속 표 떨어진 얘기만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저는 이래서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공소취소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서울판은 지금 민주당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그 직감을 아마 스스로도 하실 거라고 봅니다.
9: 예, 신장식 의원님은
6: 어떻게 생각 네. 어려운 상황은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4: 저는 뭐 편 안 들어줘. 왜 자꾸 편 안 들어줘.
9: 두 분이 뭐 사이 안 좋은 일이 최근에 있었나요? 네.
7: 서울시의 국회의원분들이 전부 다 이제 정원호 캠프에 결합을 하신 거잖아요. 네. 박성준 의원님이 결합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 현란한 드리블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야. 기대감이 있고요.
10: 어제부터 이제 제가
4: 어제부터 들어갔어요.
10: 어제부터 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7: 근데 뭐
4: 일을 위기 방증이라니까요. 네.
7: 아니 이거는
4: 지금 이제 스트라이커가 나온 거잖아. 계속 지금 그전까지는 것 같으니까
10: 그전까지 이 조작소에 대해서만 열심히
7: 하셨잖아요.
4: 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도 선수를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선수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네. 위기라니까.
6: 팀 좋네요.
4: 팀이 좋아.
7: 이게 뭐냐면. 그 일을 잘했냐 안 했냐 이 저는 이제 김재섭 의원에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누가 일 잘하냐 예. 이렇게 하면 오세훈 후보가 져요. 제가 오세훈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하려면 소위
6: 저는 이거
9: 설명을 심하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유튜브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7: 공소취소는 조국 대표가 예. 제일 먼저 주장했다니까.
9: 예. 네, 열띤 토론 저희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
1: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3: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0: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6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2: 김경숙입니다.
0: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1: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0: This is 1450 KSUH Puyallup and 1230 KWI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1: 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녹내장은 실명 질환입니다. 하지만 녹내장이 모두 실명하는 건 아닙니다. 실명 질환이긴 한데 실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조기 발견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녹내장의 위험과 진단,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상 안압의 녹내장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와 관리가 진행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수면 습관이 아닌 위험 증상이죠.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다니엘의 Part of Your World 저곳으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녹내장은 실명 질환이죠.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시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시킬 순 없지만 치료를 통해서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건양대학교 병원 안과 김용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예.
0: 녹내장을 얘기할 때 가장 강조가 되는 게 안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 정상 안압에 녹내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 네.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다른 녹내장에 비해 한 3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0: 네.
1: 이런 패턴은 일본하고는 비슷하고요.
0: 네.
1: 서구의 경우에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정상 안압을 유지하는 게 강조가 되는 건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1: 예, 시신경이 안압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0: 네.
1: 녹내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0: 네.
1: 예,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되면 정상 안압 녹내장이고요.
0: 네.
1: 안압이 높아야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되면 일반적인 개방형 녹내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서 적정 안압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의 경우에도 정상 안압임에도 불구하고 안압을 낮춰야 되는 그런 경우이죠.
0: 네. 그러니까 정상 안압이어도 안압 범위 내에서 좀 변동폭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1: 예, 안압 범위 내 변동폭이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0: 네.
1: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압 범위 내 높은 쪽의 안압을 낮추는 그런 방향을 갖게 됩니다.
0: 예. 네. 이 녹내장이 실명 질환인 건 맞지만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늦추는 게 치료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력을 또 회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녹내장의 진행을 늦추는 거고요.
0: 네.
1: 한번 진행한 경우는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강조되는 것이고요.
0: 네.
1: 초기나 중기 녹내장은 녹내장으로 인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또 말기가 되기 전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1: 예, 그렇죠. 녹내장의 말기가 되면은 시력 저하가 나타나고 시야 이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터널 안에서 밖을 보면은 터널이 뚫린 부분만 보이고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의 시야 손상이 말기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를 들면 운전을 하기 힘들게 되고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주변에 시야가 없기 때문에 주변 위험물을 회피하는 기능이 매우 떨어져서 다치기 쉽고요. 그런 상태가 지나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모든 시력이 상실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0: 네. 그럼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어느 정도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는 건가요?
1: 예, 그렇죠. 초기에 진단이 되면은
0: 네.
1: 상당 부분 늦출 수 있고 평생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그럼 녹내장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나요?
1: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죠. 초기, 중기, 말기로요.
0: 네.
1: 근데 저는 녹내장 환자분께 초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기라는 말이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환자분들한테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후기, 말기로 진행되기 전에는 증상도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비교적 초기에 진단되는 분들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는 건가요?
1: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나 중기까지의 경우에도 녹내장과 관련된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진단이 되냐 하면은 다른 일로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 등 이렇게 녹내장하고 관계없는 증세로 안과에 일단 가셔서 검사하다가 녹내장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녹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또 녹내장은 노인들에게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다면 젊은 사람들도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1: 예, 녹내장은 젊은 사람한테도 나타나는 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호발하지만
0: 네.
1: 젊은 분들한테도 꽤 발생하기 때문에요. 젊다고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되겠죠.
0: 네. 예. 그럼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정상 안압인 경우도 많은 건가요?
1: 예, 젊은 분들한테는 정상 안압인 경우도 많고요.
0: 네.
1: 안압이 높은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일관되게 젊은 분들은 녹내장에 대해서 신경 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0: 네. 그럼 안압이 좀 그렇게 순간 높아지면 증상이 나옵니까?
1: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개인의 감성에 따라 다른데요. 네. 안압이 올라가면은 증상을 느끼는 분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증상 가지고 녹내장 여부를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0: 네. 그럼 증상이 있는 경우는 어떤 증상들인 건가요?
1: 녹내장 증상이 있는 경우가 이 안통이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면 안통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네.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두 가지 두 가지 증상이 대부분 있는데요. 네. 그게 흔히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녹내장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녹내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건 뭔가요?
1: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는 고령의 경우 녹내장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 경우도 발생률이 높아지고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또는 말초 혈관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근시도 녹내장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근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고도 근시인 경우에 녹내장 발병 위험이 높은 건가요?
1: 예, 실제로 그렇고요. 네. 또 근시인 경우에 한번 발생하면은 진행하는 속도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보고도 있긴 한데요. 네. 일단 고도 근시인 경우에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분들한테 녹내장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0: 네. 또 가족력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가족력이 유전과 같은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1: 유전병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유전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부모 중 한쪽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자식이 그와 관련된 유전병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그걸 우성유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네.
1: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는데 녹내장은 그런 법칙이 없이 가족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네. 가족이 녹내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 때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규칙으로 어떤 유전자가 이런 일을 만드는가에 대한 것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유전병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 녹내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0: 네. 그럼 가족력이 있다면 좀 정기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1: 예,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1: 특히 그 부모 분 중에 한 분이 녹내장이나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당뇨와 고혈압과는 어떤 연관이 또 있는 건가요?
1: 당뇨가 생기면은 당뇨가 있으면은 당뇨 자체가 일반적인 녹내장의 유병률을 높이기도 하고요.
0: 네.
1: 당뇨가 심해지면은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데
0: 네.
1: 그 신생혈관이 눈 속에 돌아다니는 방수라는 거가 순환하는 걸 그걸 막게 해가지고요.
0: 네.
1: 안압이 높아지는 신생혈관 녹내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0: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검사를 통해서 녹내장 진단이 내려지면 안압을 조절하는 게 치료의 우선인가요?
1: 예,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상안압 녹내장을 포함해서
0: 네.
1: 모든 녹내장의 경우에 안압을 낮추는 게 치료의 우선이죠.
0: 네.
1: 각 환자의 시신경 감수성이 있거든요.
0: 네.
1: 안압이 높은 사람, 높은 경우에 시신경 손상받는 사람도 있고
0: 네.
1: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시신경 손상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안해가지고 치료 원칙을 정하는 게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요?
1: 예,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압이 초기에 처음 발견됐을 때 안압이 높은 타입이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0: 네.
1: 녹내장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다행히 정상안압 녹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0: 네. 약물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안약인 거죠. 그럼 점안제가 안압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약물 치료는 점안제가 대표적이고요.
0: 네.
1: 드물게는 안압이 급하게 올라갔을 때 안압을 낮추는 먹는 약, 그다음에 주사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의 대표는 점안제가 대표적입니다.
0: 예. 그럼 진행을 늦추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점안제를 계속 써야 되는 거네요.
1: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죠. 네. 평생 동안 약을 써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버릇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0: 네. 그런데 그렇게 안약치료가 중요한데요. 이 안약치료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방법이 많이 불편한가요?
1: 예, 그 저만 하는 게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어릴 때부터 먹는 행위를 하는 건 누구나 하는 행위이죠.
0: 네.
1: 그래서 약을 먹는 약으로 먹는 행동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약을 눈에 넣는 거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를 하기 자체가 쉽지 않고요.
0: 네.
1: 또 녹내장이 고령인 분들한테 많이 오는데 고령이 되시면 행동이 굼떠지게 돼서
0: 네.
1: 눈에 안약을 정확하게 조준해가지고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0: 네.
1: 또 그 밖에 녹내장 치료, 병의 치료라는 거는 약을 쓰면은 뭐 어떤 식이든 약을 쓰면은 증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0: 네.
1: 녹내장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질 않습니다.
0: 아,
1: 약을 쓰고도 네. 약을 쓰고 좋아진다 받지 않고 그다음에 불편하기만 하고 그래서 약을 넣지 않고 지내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0: 네.
1: 약을 넣지 않고 지내다 봐도 증상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안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넣지 않고 갑자기 오시기도 하거든요.
0: 네.
1: 이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쌓여서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0: 네. 그러니까 딱히 증상이 없어서 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다거나 아니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예. 그래서 약을 이거 뭐 약 넣어서 뭐해 그러면서 끊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0: 그렇군요.
1: 예.
0: 안약은 여러 개를 쓰는 건가요?
1: 예, 뭐 두세 개 쓰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네. 다섯 개 이상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 그 기전에 따라서 다른 약들을 같이 합쳐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또 복합 녹내장 약제도 쓴다고 하던데 이건 한결 수월해진 거죠?
1: 예, 약을 한 번 넣는 것보다 두세 번 넣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0: 네.
1: 약 하나에 두 가지 또는 심지어는 세 가지 약을 한꺼번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조제를 해가지고 한 번 넣으면은 약 두 개 들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든 약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레이저나 수술의 경우도 안압을 조절하는 치료 목표는 같은가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레이저나 수술도 안압을 조절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0: 네.
1: 일반적으로는 안약 점안을 먼저 시도하게 되고
0: 네.
1: 그래서 그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그 넣는 약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그렇게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나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0: 네. 그러니까 많이 진행이 된 말기에는 수술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지는 않죠. 말기에 오히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기에 수술할 경우에는
0: 네.
1: 수술 자체로 시력이 좌화되거나 심지어는 수술 후에 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경우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죠.
0: 네.
1: 예.
0: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또 시력과 시야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0: 네.
1: 진단받고 안약을 넣는 게 그 당시 지금 상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후에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0: 네.
1: 생각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시력 저하가 일어나는 거고 시야 부분에서는 어떤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건가요?
1: 가운데만 보이고 주변이 안 보이게 되는 거라서요.
0: 네.
1: 그 책이나 이런 거 읽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0: 네.
1: 생활하는 데 문제가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0: 네.
1: 그러면은 버스 자체가 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버스가 보이지 않고 가까이 와서 눈앞에 오면은 갑자기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주변 시야가 생활하는 데 중요한데
0: 네.
1: 주변 시야가 없어지면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0: 그렇겠네요. 사고 위험도 크겠네요.
1: 예, 그렇게 큽니다. 예, 예.
0: 그럼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또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권유를 드리고요.
0: 네.
1: 증상이 없거나 녹내장에 가족력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0: 임신이나 네. 녹내장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일상에서 좀 특히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힘을 주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1: 병이 진단이 된 상태가 아니면
0: 네.
1: 특별하게 뭐 조심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고요. 만약에 진행병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0: 네.
1: 운동 관련해서는 이를테면은 목 위로 힘이 들어가는 운동, 예를 들면 거꾸로 매달리기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거 목 위로 저 힘이 가는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일말 벤치프레스나 이런 거를 조금 하는 것도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0: 네.
1: 않습니다.
0: 네.
1: 잠깐씩 하는 근력 운동은 큰 문제가 없고요.
0: 네.
1: 일반적으로 녹내장 환자들에게 그런 운동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순간 안압을 높이는 운동은 피해야 되는 거네요.
1: 예,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하거나 그런 경우를 피해야 되는 거죠.
0: 네.
1: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력 단련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같은 건 녹내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0: 네. 넥타이를 좀 꽉 매는 것도 좋진 않죠?
1: 예, 넥타이 꽉 매는 건 녹내장 환자한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금관악기라고 뭐 트럼펫이나 이런 거 부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것도 불 때 목에 힘이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녹내장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양대학교 병원 안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이 래빗의 해피 띵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0: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안녕하십니까. 메트로 시애틀 부동산 대표 유근열입니다.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이 사랑에 힘입어 저희 메트로 부동산이 전신인 뉴스타 시애틀 부동산 시절부터 근 20년간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년 전통의 메트로 부동산 부설 메트로 부동산 학교가 9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벨뷰 팩토리아에 위치한 벨뷰 사무실에서 있게 되며 저희 25년간 부동산 및 부동산 학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흐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트로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2: 리누드 오피스 하나의 맛집, 베드로의 오피스 I-5 1위 건물, 대표전화 425-248-4999.
3: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4: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을 자는 중에 갑자기 숨 쉬는 걸 멈추는 일이 반복될 때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됩니다. 자다가 숨을 멈추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숨을 멈추는 일이 반복될 때 우리 건강에는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단순한 수면 습관으로 소홀히 여길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강주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도 수면장애 하나로 봐야 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그 수면 호흡증도 수면 장애 한 종류로 보는 게 맞고요.
1: 네.
2: 더 정확히는 수면 중에 호흡이 막히거나 줄어들어서 삶의 질을 깨뜨리는 수면 관련 호흡 장애로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수면 무호흡의 상태를 아나요?
2: 사실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면서 일어나니까요.
1: 네.
2: 물론 이제 가끔은 잠자는 도중에 숨이 막혀서 깬다든지 또 너무 자주 깬다든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낮에 많이 피곤하거나 다른 증상들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게 생겨서 본인이 자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친구분이나 수면 파트너나 이런 분들이 보고 너 코를 많이 골다더라 또 숨이 멈추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코골이 말씀하셨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을 얘기할 때 코골이도 지적이 되잖아요. 코골이를 동반하는 게 기본인가요?
2: 네, 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체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코골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한 70%에서 95%, 뭐 통계별로 다르겠지만 코골이를 가진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1: 네.
2: 또 습관적으로 코를 고는 분, 물론 코골이가 매일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1: 네.
2: 습관적으로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위험도가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있다고 해서 물론 전부 수면 무호흡증은 아니고 반대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코골이가 아주 흔하게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못 잘 수도 있는 건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듯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졸릴 거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잠을 못 자는 거랑 같은 거니까요.
1: 네.
2: 며칠 뭐 밤을 새면 당연히 피곤하고 졸린 것처럼 결국에는 나는 잠을 잤다고 생각하지만 수면의 질이 낮게 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거랑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뭐 피곤하고 졸린 증상이 사실 잠을 못 자서 뿐만 아니라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가 쉽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낮에 주간 졸림이라든지 피곤함, 그 외에도 뭐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두통이 심하다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또 뭐 심지어 쉽게 짜증을 낸다든지 그런 정서적인 장애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1: 네. 주간 졸림이 있는 경우, 낮에 졸린 증상이 또 다른 사고 위험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겠어요?
2: 네, 맞습니다. 뭐, 낮에 졸린 게 그냥 피곤하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사고나 이런 걸로 위험하게 이어질 수도 있죠. 특히 운전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에 당연히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그걸 잘 의식을 아주 할 정도까지는 아닐지 연정 낮에 집중력이라든지 반응 속도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고 그 상태로 운전하고 면서 잠깐 깜빡 존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럭 운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장기간 또 야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면의 무호흡증이 있는지 수면 장애가 있는지 검사를 루틴하게 하기도 합니다.
1: 네. 여러 증상들 말씀 주셨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수면 무호흡증은 합병증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주 단순히 졸려요. 조금 피곤해요라면 뭐 낮잠을 잔다든지 또 수면을 보충을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이 자는 자체에 피곤하고 졸리는 증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심혈관계 질환 이런 무서운 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단순히 코를 골아서 옆 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시끄러워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수면 중에 이런 무호흡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도가 좁아지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의 뭐 설명은 여러 가지 기전들이 설명했지만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막히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뭐 대부분 목 주변 주변에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낮에 누워서 숨을 쉰다고 코를 골거나 무호흡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잠을 자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고 늘어지게 되니까 그 좁은 기도가 더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런 코골이라든지 무호흡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1: 목젖이 늘어나는 건가요?
2: 뭐 늘어난다고 표현하는 경우니까 맞을 수도 있고 좀 틀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더 긴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길지 않아 보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수면에 따른 근육의 이완이라든지 긴장도의 이완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바로 눕게 되면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기도를 좀 더 폐쇄를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게 기도가 좁아지면서 무호흡 상태가 반복될수록 산소가 부족해지는 건데요. 무호흡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차가 큰가요?
2: 네, 맞습니다. 기도가 좁아지면서 무호흡이 반복되면 호흡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에 산소를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이제 무호흡, 저호흡을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잠잘 때 호흡이 9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다 막혔을 때를 그게 10초 이상 지속되면 무호흡이 1회가 있었다라고 계산하냐고 30% 이상이 감소하면서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저호흡이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당연히 개인차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검사를 통해서 이런 무호흡이나 저호흡의 수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중증도, 뭐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무호흡인 경우에는 10초 이상 90% 정도 이제 호흡을 못하는 건데요. 아, 이렇게 숨을 안 쉬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할 텐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문제는 크겠네요.
2: 예, 맞습니다. 보통 무호흡이 아까 10초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긴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보통은 근데 이제 이제 이 무호흡이 길어지게 되면 산소는 부족하게 되고 우리 몸이 당연히 계속 있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네 하니까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뭐 20분, 30분 이렇게 갈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당연히 길면 길수록 산소가 떨어지는 정도도 심해지실 거고 또 반복이 되면 그게 누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혈중 산소 포화도는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런 이제 산소 부족이 심할 경우 또 부족이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나 뇌혈관 이런 데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따라서 그런 이유로 고혈압이나 심부전, 뇌졸중 같은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오래 지속이 되고 반복될수록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호흡이 반복이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족한 산소를 채우기 위해서 뭐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혈압을 올린다든지 그런 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는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혈관계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갔었을 때 혈압도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혈관 내벽이나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혈관이나 뇌혈관의 질환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1: 네. 참 물론 모든 수면 무호흡이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한 경우에는 합병증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2: 아,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벼운 경우, 경증 경우에는 뭐 위험 인자가 없으면 또는 뭐 증상이 없으면 뭐 경과 관찰을 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이제 무호흡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게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30회 이상 시간당 30회 이상이 반복될 때를 중증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합병증의 위험도 훨씬 높아지게 되고 뭐 고혈압 같은 경우 심장 뇌졸중 이런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 네.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에서 비만도 지적이 되지 않나요?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에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2: 네, 맞습니다. 비만 그리고 체형, 목이 짧고 굵은 체형이 수면 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요인이고요. 물론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코를 안 고냐, 요업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한 1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위험이 6배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무호흡 저호흡 지수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만 관리는 어찌 보면 수면 무호흡의 관리 또 수면 무호흡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비만이라든지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 체형도 문제가 되고요.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2: 네, 뭐 수면 무호흡이라는 게 사실 이런 비만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원인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네.
2: 타고난 구조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이제 합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게 되면 근육의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 긴장도 같은 것도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이런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것도 되고요. 또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등산을 해가지고 몸이 많이 피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심해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도 당연히 위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서 많은 경우가 되겠지만 편도나 아드노이드가 크거나 아니면 하악, 턱이 좀 작아가지고 구조적으로 좀 좁다든지 아니면 혀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코골이나 무호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환자들은 병원을 찾게 되는 계기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2: 아까 초반에 이제 질문의 답이랑 조금은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은 사실은 밤에 이제 코골이라든지 뭐 자기는 잠을 자니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분들이 코골이가 오심한 것 같아요. 숨이 멈춰서 걱정스러우니까 한번 가보세요라고 이제 깨닫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한데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환자분 중에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산에 가시는데 산장에서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때려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코를 너무 심하게 보니까 이제 때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건 그래가지고 그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뭐 아침에 너무 많이 피곤해요. 아니면 잠이 자다가 깨가지고 그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자각을 하고 오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코도 심하게 고이고 목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걱정스러우니까 병원에 가봐라 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자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험 인자들을 파악하는 거는 주간에 진찰실에서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수면 무호흡이 얼마나 심한지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에 골드 스탠다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무호흡의 횟수라든지 다양한 수치들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1: 네. 그럼 검사로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2: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뭐 뇌파 검사도 하고 안구 운동도 검사를 하고 뭐 그다음에 근전도 같은 것도 달기도 하고 그래서 수면 이게 이제 수면 단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뇌파 검사라는 이유는 잠이 실제로 깨는지 수면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또 호흡 센서를 부착을 해야 진짜로 숨이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나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오늘 말하는 무호흡이라든지 코골이는 숨을 쉬고자 하는 노력은 있지만 어딘가 폐쇄가 일어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폐쇄성 무호흡이 되는 건데 사실 호흡 의지가 없는 중추성 호흡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별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산소가 얼마나 포화가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수면 자세 옆으로 누워자면 아무래도 대부분 모든 환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코골이나 호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수면 자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자세도 측정하고 이렇게 다양한 측정 수치들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1: 네. 안구의 움직임, 뇌파, 산소 포화도, 수면 자세 등 여러 가지 이런 신체 기능에 대한 확인도 하는 거고요. 수면 단계라든지 수면 시간도 확인을 하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그 뭐 수면이라는 게 당연히 잠이 들게 되면 깰 때까지 그냥 일관되게 숨이라 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단계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뭐 얕은 잠에 있다가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막 눈이 움직이면서 꿈을 꾸는 깊은 잠에 더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런 꿈의 단계에 따라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런 수면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기억을 저장하고 정리한다든지 몸의 회복력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호흡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무호흡으로 인해서 수면의 효율, 각성의 횟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면 단계라든지 수면의 시간까지 같이 확인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1: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2: 아, 수면무호흡증의 치료 되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사실 증상 정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일 경우는 지켜봐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 뭐 수면 자세를 바꾼다든지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습관의 변화부터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중증의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만으로 좀 효과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강내장치라든지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양압기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1: 네. 그 양압기는요. 호스로 연결된 마스크를 쓰고 자는 거죠? 기계적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양압기는 이제 마스크를 코나 입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 호스에 기계가 연결해서 바람을 자꾸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환기장치랑은 다른 거는 환기라면 충분한 산소가 부족하니까 공기의 양을 일정하게 넣어주는 거라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위가 폐쇄가 일어나고 뭐 근력이 부족하건 기도가 워낙 좁건 폐쇄가 일어나니까 폐쇄가 일어나지 않게 적정한 압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기도에다가 공기를 줘서 부목, 스플린트를 대준다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쓰고 자는 게 불편하진 않은 건가요?
2: 뭐 이런 질문 환자분들 모두 다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 불편하실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요것 때문에 수면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도저히 사용을 못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한 뭐 1주, 2주가 지나가면 처음과는 다르게 쓸만하게 불편해집니다 하고 이제 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수면 자세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자세가 좋은 건가요?
2: 네. 그 뭐 어떤 자세가 좋다라기보다는요. 옆으로 자는 자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목젖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면 폐쇄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면 자세를 바꿔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다양한 기구들을 팝니다. 사실 옆으로 바로 누워 잘 수 있게. 근데 그것만으로는 모든 효과를 보기도 힘들고 사실 밤새 한 자세로만 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 그렇죠.
2: 네, 권고를 드리지만 그것도 사실 쉽게 적용이 되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자세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바로 누워졌을 때만 코골이가 호흡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 방법을 같이 광고하고 이제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1: 네. 비용 측면에서 수면 다원 검사나 양압기까지 모두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2: 네, 보험 적용이 둘 다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모든 환자한테 보험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1: 네.
2: 몇 가지 조건을 좀 만족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1: 네.
2: 일단 먼저 진단에 들어가는 수면 다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면 관련 증상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1: 네.
2: 거기에 또 진찰 소견, 그러니까 이분은 편도가 크다든가 아니면 목젖이나 연고개가 늘어져 있어서 위험할 것 같다.
1: 네.
2: 내지는 위험인자,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같은 동반 질환이 있어서 이분은 치료가 검사를 정확히 해서 치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라는 소견이 있어야 되고요.
1: 네.
2: 양압기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호흡 저호흡 지수를 시간당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한 시간에 15번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중등도라고 표현하는데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 호흡이 있거나 내지는 5회 이상이면 경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증의 경우에도 아무 증상이 없으면 아니면 아무런 위험 인자가 없으면 경과 관찰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지거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10회 이상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면 관련 증상이 있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뭐 양압기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수면 자세도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일단 권고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에 적응하기까지 훈련이 좀 필요하겠어요.
2: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예 안 불편할 수는 없거든요.
1: 네.
2: 잠이라는 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조용하게 옷도 제일 간편하게 입고 자는 게 잠인데 뭐 얼굴에는 마스크는 달려있지 머리 고정해야 되니까 끈으로 머리에 막 고정하지 게다가 바람 되면 시끄럽지 막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뭐 적응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근데 이제 1, 2주 정도 지나가면 이거에 적응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심지어 이걸 썼더니 오히려 잠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이제 없으면 못 자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하기까지 훈련이 좀 필요하시고 그 단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환자분들의 좀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수술도 하나요?
2: 네, 맞습니다. 수술도 치료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2: 양압기는 이제 도목을 대서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는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는 이제 위험인자를 좀 줄이기 위한 치료인데, 사실 이걸로 효과가 미미할 때, 대신은 양압기가 효과적이긴 한데, 이거 쓰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적응을 잘 못하겠어요. 하는 경우에는 기도, 구조를 넓히는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특히 아이들이 제일 주된 증상이 되겠지만, 편도나 아드노이드가 커져 있는 경우에 제거를 하기도 하고, 또 늘어진 목젖이라든지 연구개를 좀 줄여주는 치료 또는 아까 혀가 큰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혀의 뒷부분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1: 네.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랄까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2: 네. 수면 무호흡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코골이로 치부하기에는 좀 다양한 증상 또 이어지는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제일 확실한 건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자면을 하고 잘 모르니까요. 증상만으로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주변에서 코골이 너무 심해요. 숨도 가끔 멈춘 것 같으니까 걱정됩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도 생길 수 있는 증상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고 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입도 마르고 낮에 나는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많이 피곤하고 졸린다든지 또 그 경증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목이 짧고 굵거나 비만인 분들은 그런 위험도가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강주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4: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3: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4: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3: 쾌적한 단체로는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4: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3: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4: 예약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5: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법, 상법, 법인, 유산, 상속, 에스크로 분야에서 여러분의 귀한 자산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고 있는 최상일 변호사입니다. 상법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상해, 각종 소송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이찬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30년 명성의 세일 라펌 이름을 끌고 가족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6: 최상일 합동법률사무소, 교통사고는 이찬리 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화 425-373-9922, 425-373-9922.
0: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7: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애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8: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8: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Oh, you can-

0: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1: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유튜브로 보는 라디오 한국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오래 쉬고 나면 마음이 둘로 나뉘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하루만 더 쉬고 싶다. 오늘 오후가 딱 그런 경계에 서 있는 시간인데요. 그럴 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춰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미 우리는 다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속도보다 방향, 그 감각과 리듬만 가볍게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맛있겠다. 자, 힘찬 리듬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김미리 씨, 저는 또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더 좋은 걸요. 힘들어도 이렇게 퇴근 시간이 기다려주고 무언가 행복한 일들이 기다려준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하루 일을 우리가 힘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8006번, 이틀만 출근하면 또 휴일이라니 오늘도 신나게 일하며 듣습니다. 뭐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자, 우리 이틀만 더 힘내서 일하시고 꿀 같은 주말을 또 맞이해 보시죠.

브라운 아이드 소울 그대 385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중간에 나온 목소리 한효주 배우 한효주 씨였습니다. 유리상자가 부른 웃어요. 박은영 씨, 정혜신 씨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밭에 달맞이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5월이 되니까 여기저기 꽃들이 피어나니까 너무 좋아요. 1583번. 뭐 4월, 3월부터 시작된 이 꽃들의 향연, 5월. 크, 대표적인 장미부터 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런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6981번. 남들은 오늘 너무 피곤하다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연휴에도 아침 일찍 일어난 남편 덕분에 늦잠도 못 자고 세 끼에 간식까지 챙겨야 했거든요. 아, 오늘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그러네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편안함도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한 분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한석규, 이재훈 씨가 함께 불러요. 행복을 주는 사람, 하정숙 씨의 신청곡입니다.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37년 경력에 은퇴하지 않는 김수영 부동산. 한 가족이 3대를 이어오는 전설의 부동산. 한 고객이 13번에 거듭되는 거래를 완성한 맞춤 단골 위주의 김수영 부동산입니다. 주택의 사고 팔고는 물론 커머셜 비즈니스, 투자 이민 EB5, 소액 투자 E2가 전문입니다. 벨비와 그 이웃 동네, 워싱턴주 어느 곳에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부동산. 3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 206-999-7989 바로 전화 주십시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해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1-0700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2: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라베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라베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5: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6: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7: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우블링.
8: SG 워너비 그리고 옥주연이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페이지 1, 이현숙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이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예요.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자,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130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는데요.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이름, 졸업년도, 이름, 나이, 직장에서 만난 친구는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찾고 싶은 이유도 살짝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5032번,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여기는 의왕시 백운산 둘레길. 자전거 타면서 산책하고 있어요. 야, 백운산 둘레길. 자전거 살살 타면서 산책하는 이 기분. 좀 땀도 많이 나겠는데요. 그래도 화창한 날씨가 아주 기분 좋게 해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제가 음악은 쫙 깔아드리죠. 이영덕 씨가 신청하신 노래거든요. 정유경, 꿈.

다시 태어나도 김동규 에스더가 불렀던 노래죠. 1502 최경희 씨 잘 들으셨습니까? 0986번 고추, 오이, 토마토, 가지, 참외, 수박 등등 모종 심으로 밭에 나갑니다. 가요 속으로는 저의 노동가랍니다. 틀어놓고 일하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버리죠. 우리 0986님 일하시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라고 제가 음악 쭉 들려드릴게요. 그리고요, 마치고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윤원아씨, 월요일 같은 수요일 바깥 대청소를 하는데 송화 가루 때문에 소용이 없네요. 포기하고 음악이나 들으려고요. 송화 가루, 이 송화가 뿌리는 이 가루는 좀 성가시지만 승화가 들려드리는 음악들은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또 아재 개그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9378번 어제 어린이날이라 아내와 드라이브 나갔다가요. 아 죄송합니다. 웃어서. 아내와 드라이브 나갔다가 대판 싸우고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안 하던 짓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네요. 아, 예,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거 괜히 안 하던 짓 하면. 9378님 방송 듣고 계실 텐데 기운 내시고요. 제가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빨리 화해하시고요. 신청하신 노래도 띄워드립니다. 김수희, 멍해.

0: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보험은 개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 보험, 사업체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 보험.
1: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설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 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송골매 아가에게 안순호 씨. 해오라기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두 곡이었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원에 나와보니까 하늘도 나무도 눈이 푸르네요. 아주 6849번. 그렇습니다. 이 5월의 풍경입니다. 하늘도 푸르고 이 온통 나무나 들이 푸르고 파랗고 보기 좋습니다. 막 눈도 좋아질 것 같아요.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이에요. 2호공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정은희 씨가 정해주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3: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2: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3: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병원
1: 이문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이누드 김관종 내과 최첨단 환자진료 전산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관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건정 내과 전화 425-672-8682 425-672-8682
2: 간병은 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가족처럼 돌봐드리니까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3: 전 직장에서 일할 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 생명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람으로 일하는데 보험이나 휴가나 베네핏이 너무 좋습니다.
4: 좋은 세상 좋은 삶 대한부인회 2535-5350 535-4202 직접 오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0: 저희 아버님은요, 손자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손자 하굣길에 데리러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꼭 요구르트를 미리 챙겨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직접 H마트에 가시네요.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이부첫곡 뚜라미의 그대와의 노래였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조정희 씨였어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마이클. 자, 이 영화 마이클 초대권이 가요 속으로 도착했습니다. 영화 마이클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 앞에 영화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분 추첨해서 두 장 보내드릴 거예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최정현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경아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2년생 화곡여상을 졸업한 이경아입니다. 저와 이경아는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은 없었지만 우연히 친해져서 단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중학교 친구들인 선희, 지영이, 문경이를 이경아에게도 소개시켜주면서 저희는 다섯 명이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죠. 당시 우리의 아지트는 저희 집이었어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늘 라디오를 틀어놓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가 나와서 제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경아가 히트를 칠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쳐주었죠. 결혼하고 싱가포르에 가서 살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경아를 무척 보고 싶어하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한국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경아를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히트가 되었죠. 김종서, 대답 없는 너.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1972년생 화곡 여상을 졸업한 이경아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최정현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당시 함께 듣던 이런 노래들 가요 속으로 해서 오랜만에 듣게 되면 더더욱 생각이 나실 듯해요. 자,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장현홍 씨, 식당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이럴 때 가요 속으로 아니면 계속 일만 했을 텐데 혼자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다 보니 벌써 5시가 넘었네요. 장현홍 씨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기운내서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 1583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 오후에 잘 어울리겠는데요. 이은미 녹턴.

0: 귀알럽에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1: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0: 편안함이 2형에겐 1% 더 있습니다. 2형이 보험 206-407-8478. 꽃은 예술이다. 꽃을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축하꽃, 행사꽃, 장례꽃을 전문으로 하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5년 경력의 꽃 디자이너 윤희를 찾아주세요. 전화 360-581-3486.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60-581-3486. 윤희를 찾아주세요. 꽃은 예술이다.
1: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2: 타코마 우블링. 전호용 씨가 신청하신 안상수 영원히 내게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뒷번호 7171번 쓰시는데요.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인터넷 마켓 체험단에 신청을 하라는데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포인트를 출금하라는 말에 정신 차리고 멈췄어요.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무료로 받으려다가 피싱 사기에 당할 뻔했습니다. 라는 글을 보내주셨네요. 7171님의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 거겠죠. 여러 방법으로 접근하는 이 피싱 사기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는 그런 예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7171님 다행입니다. 한혜경 씨, 오늘 아침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지금은 삿포로에 와서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를 듣고 있어요. 꼭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그 느낌이 좋아요. 한혜경 씨, 멋진 여행하고 오세요. 삿포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시원한 거 그거 난 마시고 싶네. 자, 조영신 씨, 지인의 과수원에 접과를 돕고 왔습니다. 조롱조롱 매달린 방울만한 사과 중 제일 튼튼한 하나만 남기고 모조리 잘라버리거든요. 목이 아팠지만 조금 도움을 드리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영신 씨의 이 수고가 그 과수원, 지인의 과수원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미리 씨, 강윤옥 씨, 2145, 이남열 씨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네요. 조영남 씨의 노래 모란동백이에요.

박정현 씨의 목소리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박명근 씨가요 오늘 생일이라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저보다 많이 형님이신데요. 박명근 형님 오늘 생신 축하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당신의 모든 것을 이 노래는 140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있죠?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자꾸 보게 돼요. 하늘만 보면 왜 이렇게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날까요? 이 노래가 문득 듣고 싶어집니다 하시면서 5621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 같은 하늘 아래 그리운 사람들이 모두 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겠죠. 자, 오늘 이 노래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 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803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잭스 키스 커플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김희명 목사의 말씀입니다.
1: 노아 홍수의 심판 후 온 땅은 황폐되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다 조성해 놓으신 것과 달리 노아 홍수 후에는 그 땅을 우리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시 일구고 경작을 하고 갈아내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다른 것과 함께 포도 농사를 하였겠죠. 물이 귀한 사막 지방에서 또 중근동 지방에서 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 재배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를 재배해서 즙을 내고 그걸 물처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효가 되었고 또 포도주가 되기도 하였을 것이며 또 술을 마시는 일은 홍수 전에도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홍수 전에 노아는 매우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모습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아는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포도 농사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지요. 포도는 과일로서도 또 수분 공급을 위해서도 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포도의 즙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어서 마시고 그리고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이완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내놓고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체를 드러낸다는 언급은 사실은 완곡한 어법이기는 하지만 성적인 이 주제가 거기에 암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던 노아가 단순히 술에 취해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하체를 드러내어 벌거벗고 있는 모습, 성적으로까지 무너지고 있는 노아의 모습, 이것은 실로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충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이 추한 노아의 모습이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어떤 사건으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이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함이 우연히 그 장면을 목도하고서 밖으로 나가 세상에 그것을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이 한 일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뭐 그것이 도덕적으로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연히 보았을 것이고 그가 본 바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노아는 어려서 본 노아라는 이 자기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대단한 존재였고 정말 우상과 같이 여겨질 만큼 거의 신적인 권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가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이완이 되어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제 허상을 확인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늙은 아버지는 점점 고개 숙인 자가 되어갑니다. 이제는 나이 들고 노쇠해서 자식들보다도 지적인 능력이나 윤리 감각이나 또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이 모든 것들이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지키려고 할 때 이 자식들에게는 묘한 그 갈등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죠. 예전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데 여전히 권위를 유지하고 싶어 할 때 그 속에서 불편함이 자라기 시작하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멸의 대상으로 조금씩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증거들을 마음속에 확보해 놓게 되죠. 이 함과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사이에 이 함수 관계가 이런 변화를 겪고 있던 그런 때에 노아의 이 추한 모습이 발각이 된 것이죠. 우리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이제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김유명 목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문의와 신앙 상담은 253-368-6250 시애틀 중앙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으로 들으시는 라디오 한국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1450 KSUH Puyallu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l.
4: 뉴스 and information. 라디오 한국 12 o'clock news.
5: 12시 뉴스의 광장.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문 체결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고 이란 정부는 미국 정부의 합의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동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2: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에 와 있습니다.
0: 예, 보도 내용만 보면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미국하고 이란이 종전 합의문 체결의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한 페이지짜리 합의문 체결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에는 전쟁 종식과 핵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의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방작전을 전격 중단한 배경도 합의문 작성에 이를 정도로 협상이 진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루 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Now they're trying to survive and they won't be successful unless they make a deal. Oh, if they don't make a deal, they won't be successful. It'll go very quickly and methodically. Believe me, it'll be very easy.
1: 했던 이란의 핵농축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도 합의 안에 담겨 있습니까?
2: 네, 보도된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 이란은 핵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대가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란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방안에도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양측이 지금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단계적으로 푸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적인 협상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 내용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 미국 정부나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왔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아침 일찍부터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해서 표현을 썼는데요. 이란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동의하면 에픽 퓨리라고 이름 붙인 이번 전쟁은 종료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보다 강도 높은 공습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정부가 미국 정부의 14개 항 평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비슷한 시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이 안전한 선박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을 통해서 이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됐다면서 이렇게 밝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지역 해양 안보에 기여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선주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작전의 중단을 선언한 직후 이란 군부가 직접 해협 재개방 방침을 시사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 협상을 중재해왔던 파키스탄 정부도 종전 합의문을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0: 네, 이렇게 호르무즈 봉쇄와 휴전 협상의 갈림길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 평화 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대치하며 휴전의 갈림길에 선 와중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5: 我们认为全面止战刻不容缓，重启战端更不可取，坚持谈判尤为重要。
6: 아즈마보제이친 بسیار قدردانی میکنیم.
7: خاطراتی برای خاتمه این جنگ آغاز شد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مونطور که در
4: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객이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 90%를 우회 수입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나포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독촉한 셈입니다.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역봉쇄를 계속해 이란 원유 수입 의존도 8%인 중국의 협상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8: I hope it's done directly that that's the message they deliver to them. As I outlined earlier today, China is an export-driven economy. So it is in Iran, it is in China's interest that Iran stop closing the straits. It's harming China as well.
4: 반대로 중국도 이란 설득을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에서 실패한 중재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우리 HMM의 벌크선 남호가 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단독 행동 중에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이 아무 증거도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며 남호 공격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대열에서 벗어나 혼자 행동하다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참여를 거듭 압박한 셈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Targeting like that is a reflection of the indiscriminate nature of what Iran is doing.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9: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민간 선원 10명 이상이 해협에서 숨졌다고 전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11: And so they're sitting ducks. They're isolated. They're starving. They're vulnerable. And at least 10 sailors have already died as a result of the civilian sailors.
9: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화 뒤에는 딴말을 하며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현명하게 처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3: What I don't like about Iran is they'll talk to me with such great respect and then they'll go on television and they'll say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They play games.
9: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우호 화재와 관련해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화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군은 아랍에미리트 공격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UAE가 이란에 어떤 조치라도 하면 괴멸적인 대응을 하겠다면서 공격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남우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두바이 항에 입항합니다.
1: 이후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HMM 측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12: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HMM 소속 벌크선 남우. 지난 4일 저녁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바다 위에 고립됐습니다. HMM은 일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현지 업체와 계약해 본격적인 예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하루 넘게 소요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쯤 남호호가 두바이 향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후 원인불명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화재 진압에 사용한 이산화탄소로 질식 가능성이 있어 기관실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에 도착해 이산화탄소를 먼저 빼낸 뒤 선체 안팎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남호호의 단독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HMM 측은 일단 당시 남호호가 통제 해제를 기다리며 통제선 인근에서 기다린 것은 맞지만 확대된 통제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HMM 소속의 선박 4척을 포함해 수백 척의 선박이 주변에 있었다면서 단독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3: 상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12: 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을 비롯한 현지 조사단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0: 남우호 피격 등 최근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1: 대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해방작전 참여에 대해 미국이 작전을 종료한 만큼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15: 총 24명의 선원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하여 피해 상태 등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1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을 일시 중단키로 한 데 앞서 미국이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는 내용도 공유됐습니다.
15: 루비오 국무장관은 조금 전, 몇 시간 전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14: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파병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16: 전쟁을 공식적으로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종료한다고? 네.
14: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60일 규정을 피하려고 일단 전쟁을 끝낸 것일 수도, 실제 출구 전략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이 대통령은 추가 질문 등 관련 언급을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생각을 섣불리 밝힐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청와대가 바뀐 상황에 맞춰 입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 참여 여부에 대해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하루 전 청와대 기류와는 결이 다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방침을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참모들과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네, 다음은 한국 소식에 이어서 이 지역 소식 함께 해봅니다. 먼저 달라스 뉴스 함께 해보죠. 네, 캐롤튼 경찰이 5일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검거한 가운데 사망자는 조성래 씨와 조용학 씨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분의 참 슬픈 소식입니다.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캐롤튼 한인상과 밀집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캐롤튼 K타운 플라자 광장시장 일대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조성래 씨와 조용학 씨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69세 한인 남성 한승호 씨로 특정하고 사건 당일 도주 끝에 인근 캐롤튼 H마트에서 체포했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총격 직후 또 다른 피해자의 자택으로 이동해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총 5명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롤튼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업상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차별 범행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인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라스 한인회와 달라스 한인상공회는 오늘 오전 10시 공동 성명을 내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지역사회의 안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0: 네, 슬픈 달라스 소식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끼리 이런 불상사를 일으켰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조기 투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기 기자로부터 알아봅니다.
2: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 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조기 투표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 지연과 유권자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리 투표 계획을 세우라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폰타 주 검찰총장은 주민들에게 투표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한 일찍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이 두려움이나 위협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전역에서 공식 투표용지 투입함인 드랍박스가 이번 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또는 공식 드랍박스에 우편 투표용지 제출, 그리고 우편을 통한 투표 등입니다. 특히 우편 투표의 경우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로폰타 검찰총장은 우편 배송 시간이 변하고 있는 만큼 투표용지 반환 시점이 중요하다며 선거일 당일이나 그 직전에 발송하면 제때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투표용지의 유효성을 둘러싼 사건이 심리 중인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판결 시점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본타 검찰총장은 연방기관이 투표소에 배치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유권자를 위협하거나 참여를 억제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민 단속을 암시하거나 이를 이용해 유권자를 위축시키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셰럴 위버 주 총무청 장관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투표 용지 봉투에 구멍이 있어 투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루머가 퍼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일부 조기 투표소가 오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30일까지 모든 조기 투표소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6월 2일 실시되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18일입니다. 김현지입니다.
0: 네, 다음은 애틀란타 소식입니다. 메트로 애틀란타와 북부 조지아주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유수영 기자로부터 알아봅니다.
3: 메트로 애틀란타와 북부 조지아 지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며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보는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상당국은 이 기간 동안 강한 비와 함께 심각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요일 저녁부터 위험이 크게 증가해 밤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강풍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큰 우박과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상팀은 평균 강수량이 약 1.5에서 2.5인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4인치 이상의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지역과 배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침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천과 저지대 지역에서도 급격한 수위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하차도와 저지대 도로 통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보는 귀넷, 디캡, 코브, 풀턴 등 주요 메트로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됩니다. 교통당국은 운전자들에게 우회 도로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주민들은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계획 점검도 권장됩니다. 유수영입니다.
0: 네, 다음은 이곳 시애틀 소식입니다. 네, 최근 시애틀 주변의 총격 사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시장의 발언, 그리고 인터뷰 중 불거진 보좌진의 개입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시정책이 아닌 KT 윌슨 시애틀 시장의 리더십 자체가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5년 발생한 최악의 대홍수로 인해 실직한 워싱턴주 10개 카운티 주민들과 16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원들이 추가적인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노동부와 연방재난관리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난실업진훈 프로그램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워싱턴주 주민들은 2025년 12월 7일부터 2026년 10월 10일까지 최대 44주간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6월 8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버스에서 막 내린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력한 사건과 관련해 대중의 결정적인 제보로 두 번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레드맨더 경찰은 관련 뉴스 보도를 보고 용의자를 알아본 한 목격자의 신고로 수요일 오후 4시 30분경 제이슨 타이렐 엘리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앞서 코모뉴스는 공공기록 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 당시 영상을 확보해 수요일 일찍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예, 엘리어는 화요일 오후 법정에 출석했으며 판사는 그의 보석금을 10만 달러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네.
1: 라디오 한국 게시판 생활정보와 공지사항입니다.
0: 네, 공지사항입니다. 피얼랩의 새로 오픈한 먹자 바베큐에서는 5월 10일 어머니날 네, 하루를 All You Can Eat으로 단지 30굽을 99전에 모신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족과 함께 어버이날 먹자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먹자 바베큐는 214 39th Avenue 피얼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253-904-8302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온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물냉면, 네, 열무 도토리 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린다고 하죠.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 또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여러분께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네, 특히 오미김밥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입니다. 네, 부동산 정보입니다. 유덕읍에 위치한 1매상 6,000불 이상인 순두부집을 100만불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또한 캐피털힐 최고장소에서 경량식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2,500스퀘어피트당 2불이라고 하며 6개월 프리렌트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 심상준 부동산에 하시기 바라고요. 유톱에 있는 1매상 2,800불인 햄버거샵에 생맥주를 넣고 새벽 2시까지 오픈하면 대박 가능성 있는 가게를 네, 38만 불에 내놨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 425-772-1876 네, 425-772-1876 심상준 부동산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또 소식입니다. 트라이시티 세이프위 건물 내에 있는 최고급 시설 담배 가게를 30만 불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월 매상은 8만 불에서 8만 5천 불이고요. 2천 스퀘어피트 렌트는 4,080불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은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2등 상금 200불, 다코마 교토스시 제공으로 드리고요. 3등 상금 100불, 가작 2명은 각각 2명 50불씩을 유럽 피얼락이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가 제공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얘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205 Federal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거나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이번 주말이 이제 어버이날 텐데요. 네, 오후에 데이트 시간 목요일 내일과 모레 이틀 사이 1시에 특별 퀴즈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퀴즈를 맡으신 분께는 조선갈비와 오블링이 제공하는 25불 상당과 50불 상당의 식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입니다. 네, 이용하실 전화 적어놓으세요. 253-815-7699 253-815-7699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12시 28분 16초입니다.
1: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2: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주신 곳이죠.
1: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2: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1: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2: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1: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2: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3: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4: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5: 타코마 우블링.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6: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5: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6: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형이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라디오 한국 사업국에서는 여러분의 CD를 제작해드립니다. 가곡, 신앙송, 대중가요를 최고의 반주곡으로 추억의 앨범을 만들어드립니다. 특히 가곡은 25인조의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대중가요도 노래방 반주가 아닌 가수들의 반주곡으로 차원 높은 CD를 제작해드립니다. 하루라도 목소리가 젊었을 때 추억의 앨범을 만드세요. 제작된 CD는 라디오 한국 방송을 통해서 방송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

0: 데이트.
1: 네, 오후의 데이트 한혜진입니다. 네, 시애틀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주부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시애틀의 유명한 것, 먹는 것, 바로 시애틀의 고사리입니다. 네, 고사리철이 돌아오죠. 많은 분들이 고사리 따라 댕기는데 이 고사리가 먹으면 좋은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에 고사리는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고사리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혈액을 참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근데 또 이 고사리는 희귀 섬유가 많아서요, 변비 개선에도 좋고 또 칼슘이 많아서 뼈 건강에 좋고 항산화성이 많아서 간 건강 해독 보호에도 좋고요. 칼륨 성분이 많아 고혈압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군요. 와, 이렇게 좋은 고사리 왜 진작 우리가 몰랐을까? 네, 올해부터 고사리 많이 많이 잡수셔야겠습니다. 그래, 날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독성 많다는 것. 좋은 곳에는 꼭 나쁜 것도 숨겨 있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 먹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데 와, 이 고사리. 네, 이번에 많이 많이 채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곡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오해 데이트 오늘 데이트 함께 해봅니다. 아, 예, 오늘 데이트하실 분은 좀 어려우신 분이네요. 네, 조이풀 선교회 대표 네 장현자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예,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1: 예, 네,
0: 제가 작년 뵙고 올해 뵀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1: 아유, 예. 감사합니다.
0: 예, 마이크에 좀 가깝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조이풀 선교교회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해 주시면요.
1: 네, 네 선교회. 저희는 2017년도에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창립된 이제 9년째 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이제 조금 전에 참 잠시 말씀드렸지만 창립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네. 주시죠.
1: 네. 우리가 이 후방에 있으면서 전방에서 오늘도 각 나라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수고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재정으로 후원해드리는 그런 사역으로 해외 선교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서 미국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사역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교 합창단이 있어서 선교 합창단은 1년에 한 번씩 자선음악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특별 헌금으로 전 세계에 어려운 그런 선교지를 네. 집중으로 후원하고 있는 조이풀 선교 단체입니다.
0: 네, 벌써 이제 8년이 넘었는데 네, 그동안 사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네.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또 우리 선교회 회원들께서 1년 내내 이렇게 십시일반 선교 헌금을 보내 주셔요. 그 선교 헌금을 보내 오시면 그 선교 헌금을 어려운 이제 그 선교 사역지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지를 후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8년 반 됐는데요. 선교회가 그동안에 1년 내내 선교 후원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선교지를 그동안에 많이 후원을 해서 그동안에 창립 후 지금까지 총 52만 달러를 선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21년도에는 아프간의 난민들, 아이티의 대지진 이재민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또 트리키의 시리아의 그 대지진 났을 때 난민들, 네. 또 미국의 마우이 섬에 그때 몇 년 전에 화재가 대형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재민들 또 모로코에 대지진 났을 때 난민들 또 우리 워싱턴 주에서 커뮤니티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또 이렇게 섬기고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이제 그 허리케인으로 상당한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그 남침례 교단의 등대 침례교회라고 그 교회가 물이 차서 거기 복구하는데 후원을 해드리고 또 작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굉장한 산불이 났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거기에 우리가 LA 한인회를 통해서 또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또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을 그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까지 15개 이렇게 기증을 하고 또 케냐에 우물을 기증을 하고 또 작년에는 우리가 그 의료 선교 후원을 자선음악회를 해서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4개국에 네. 의료 선교지를 집중으로 그 의료 클리닉 에이즈 환자들 치료하는데 어린이들 치료하는데 그런데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 또 뭐 이렇게 그 우물 선교 또 전쟁 난민 어려운 그런 선교지에 집중으로 헌금 보낸 게 이제 52만 불 정도를 8년 반 정도
0: 예,
1: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네, 예. 8년에 50만 불이면 상당한데 그렇게 많이 52년 동안 8년 동안 도와주셨는데 이건 다 저 음악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받았습니까? 다른 분한테 많은 도네이션을 받으셨는지.
1: 1년 내내 이제 선교 회원들이 뭐 먼틀리로 아니면 또 때로는 이제 목돈으로 또 지정 헌금으로 우물은 하나 파는데 차두에 3,500불이거든요. 네. 그 3,500불씩 또 헌금하신 분들이 15분이 했어요. 지금까지. 예. 그리고 케냐는 23,000불짜리 그 태양광 우물을 파서 학교 주민들 그래서 지금 수만 명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시고 생명을 살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음악회는 특별히 들어오는 음악회는 이제 몇만 불씩 들어오는데 매년 음악회를 통해서 그 헌금은 100%를 다 보내드리고 그렇구나. 또 1년 내내 헌금 보내주신 것도 거의 한 90% 정도가 선교 헌금으로 다 그대로 그렇군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0: 제가 알기는 이번에 그 육회 자선음악회 아닙니까?
1: 네네네.
0: 그 육회 자선음악회만 그럼 언제 하느냐 궁금하시는데 좀 자세히 좀 어디서 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죠.
1: 저희들이 매년 5월 셋째 주일날 자선음악회에서 올해가 6회째입니다. 원래는 9회째 돼야 되는데 3년 동안 그 코비드가 있어서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음악회를 못하고 매년 특별한 자선음악회를 해서 이렇게 선교지를 집중으로 이제 100% 헌금을 보내드렸는데 올해는 5월 17일 날 주일 날 썬데이 5시에 타코마에 있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이형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는 우리가 작년에도 거기서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0: 네, 좋은 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5시 타코마 중앙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번에 이렇게 근저 자선음악회를 하셔가지고요. 이제 그 이 자선음악회에 들어온 걸로 좋은 일을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에 사용하시는지 음악회에 들어온
1: 저희들이 매년 이제 음악회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내년에 음악회는 어느 나라에 어떤 그 후원을 해드릴까 집중 으로 그 자선음악회에서 나온 헌금을 그대로 다 100% 보내드리는데 이제 몇 나라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의료 선교 이제 후원 그런 자선음악회를 작년에 했고 그 전해에는 이제 우물 사역을 했고 올해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하는데 지금 뭐 어린이 부터 어른까지 다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들이 이번에 후원하면서 올해는 네 나라를 저희들이 후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케냐에 조규보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잘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케냐를 우리들이 이제 후원을 하고 두 번째는 부룬디라는 아프리카 그 나라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 그런 고아원에 학생들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열심으로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같이 데리고 사는 그런 고아원을 이제 후원을 하고 세 번째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거기에 이제 그 전쟁 나무로 인해서 부모들이 다른 나라로 또 피난도 가고 군대도 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고아도 생기고 난민도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선교하고 계시는 박철규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린 아이들 우리들이 고아들을 또 섬기고 또 후원을 하고요. 네 번째는 캄보디아. 캄보디아도 어려운 나라죠. 그래서 그 프놈펜 근교에 있는 호산나 학교라고 했는데 여자 정순영 선교사님이 60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학교 건물이 없고 그냥 빌린 그런 건물에서 공부를 하는데 유치원부터 애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이 아들이 졸업하면 1학년 가야 되고 1학년 졸업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2학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시작해서 하신 지가 25년 됐는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네. 굉장히 그 학교 사역을 잘하는데 그 학교가 비가 오면 그 물이 교실에 들어와서 발에 그냥 물을 잠그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학교에서 더 이상 위험하고 물이 들어오니까 지역을 옮긴대요. 그래서 이제 그 창고 같은 거를 좀 리모델링해서 네. 학교를 옮기는데 이번에 그 저 빈민가에 있는 그 학교 600명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도와서 이번에는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자선음악회로 네. 네 나라를 이렇게 전에 후원을 합니다.
0: 와, 예. 정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이번 그 네 나라에 네, 풍족하게 후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네. 됐으면 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저기 그 5월 17일 타코마 중앙 장로교회 5시에 이제 이런 그 합창단 연주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연주할 그 당일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네. 네. 저희들이 작년에도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참석해 보셔서 아 조이풀 선교 합창단이 음악회 한다 하면은 어떤 음악회인지 압니다. 첫째는 네. 은혜가 충만하고요.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네. 찬양을 그 찬송가 잘 아시는 찬송과 편곡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조이풀 성교 합창단이 이번엔 한 65명이 성인 합창단이 이제 합창단으로 서고요.
0: 네.
1: 또 어린이들 합창단이 네. 있어서 네. 한 14명 정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제 또 찬양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남성 중창 팀이
0: 네.
1: 또 귀한 또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네.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지금 나이가 어린 학생 조민서 학생이 피아노 독주를 합니다. 이 네. 학생은 얼마 전에도 그 불가리아 그 피아노 대회에 나가서 작곡자상 또 피아노상 1등을
0: 오, 예.
1: 예. 작곡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대 살 됐어요. 지금 네. 학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네. 안 나는데 네. 7, 8학년 그 정도뿐이 안 됐는데 엄마가 저희 그 성교 합창단의 뮤직 디렉터인데 피아노 반주를 오랫동안 하시고 지금 뮤직 디렉터를 하시는 그 자매님 아드님이에요. 네. 엄마 닮아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래서
0: 가족이 모두 그냥 봉사네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23명.
0: 와.
1: 그래서 바이올린부터 각기 악기들이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제 전공자들 다 합쳐서 거진 이제 100여 명이 이제 스테이지에서
0: 와,
1: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인 우리들에게는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그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또 은혜도 받고 또 치유가 되고 영적인 또 이런 챌린지가 되고 또 우리가 어려운 그런 그 선교지에 아프리카 땅부터 이렇게 각 나라의 네 곳에 헌금해 주시는 헌금을 또 이렇게 후원을 해서 도와서 네. 이래저래 아주 귀한 그런 자선음악회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어떻습니까? 그 이제 그 초대 대상은 물론 저 일반 교회뿐 아니라 일반인도 아,
1: 그럼요.
0: 초대 대상이 되겠죠.
1: 예. 네. 예. 네. 어린 아이부터 다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파워포인트로도 영어로도 나오고 또 영어로도 말도 하고 이중언어로 한국말 영어로
0: 네.
1: 이중언어로 해서 외국분들도 곧 오시거든요. 그래서
0: 네.
1: 가족들 또 친지들 교민들 교회 성도님들 또 외국분들 다 초청하셔서 오시면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좋은 아주 네. 보람 있는 그런 귀한 음악회가 네. 될 것입니다.
0: 예. 귀한 음악회도 가서 보고 내가 가서 봄으로 인해서 내 나라에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을 함께 보태주는 그런 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셔서 내 세계에서 참 힘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내 희망을 좀 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네. 다시 한번 5월 17일 네, 타코마에는 중앙 장로교회에서 네,
1: 주일날
0: 주일날 네, 5시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시고요. 네, 노래 한 곡 준비해 오셨습니다.
1: 네, 네. 저희가 제가 준비한 찬양은 아, 2025년도 작년에 의료 선교 후원할 때 네. 영상인데요. 네. 네, 짧게 한 3분 정도 이렇게 네. 찬양을 잠깐 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훌륭한 일을 하시는 네,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1: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0: 조이풀 선교회 대표이신 장현자 목사님 모시고 네, 감동적인 얘기를 오늘 나눴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5월 17일 네, 타코마 중앙 장로교회 5시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노래 들어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0: 와, 네. 이게 소리만 들어도 그날의 감격이 어땠는가를 좋게 알 수 있네요. 네, 12시 56분 29초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후의 데이트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모든 사람이 예뻐지는 이미숙 메이크업.
3: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미숙 인사드립니다.
2: 신부 메이크업, 프로필 메이크업, 장수 메이크업, 공연 행사 메이크업 등 각종 메이크업은 물론 반영구 문신 화장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미숙 메이크업의 오랜 노하우로 여러분의 아침 메이크업 시간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3: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숨은 매력, 저와 함께 찾아보지 않으실래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미숙을 찾아주세요. 전화번호 425-999-5944.
2: 이미숙 메이크업.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4: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시애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0: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가 12시 59분 네 49초.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5: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오후의 데이트. 네, 오후의 데이트 2부 순서 왔습니다. 2부 순서는요, 1부의 인터뷰 관계로 다 못 보내드렸던 네 우리 광고주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주 소식 보내드릴게요.
7: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7: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근엄,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보험은 개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 보험, 사업체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 보험.
1: 고객 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여섯 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3: 김경숙입니다.
1: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바른 음식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한 제품부터 건강을 생각한 올게닉 제품까지 내 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H마트.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네, 올은 유난히 우리에게 친근한 달이기도 하죠. 뭐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도 지났고, 네, 또 오늘은 입합니다. 6일이고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네, 이건 미국에서는 5월 10일 마더스데이로 하고 있죠. 네,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또 5월 18일은 빅토리아 데이, 5월 20일은 소만, 5월 24일은 석가탄신일, 5월 25일은 메모리얼 데이, 5월 31일은 세계 금연 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며칠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네, 예, 마더스 데이가 있어서요. 이번에 특별히 내일부터, 네, 오후에 데이트 시간, 네,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1시, 네, 특별 퀴즈 쇼를 마련했습니다. 퀴즈를 맡으신 분께는 조선갈비와 오블링이 제공하는 식권 25불 상당과 50불 상당의 식권을 이틀에 드립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혹시 유튜브 들어가셔서 넌센스 퀴즈 많이 좀 공부하고 오시면은 쉽게 맞히시지 않을까 합니다. 미리 전화번호 제가 해드릴게요. 253-815-7699. 오늘 아닙니다. 내일 1시입니다. 253-815-7699.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내일 1시, 예, 여러분 뭐 25불 상당, 50불 상당, 부모님 내 마더스데이 함께 모시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내 마더스데이가 다가오니까요, 여러분 가끔 어머님 또 아버님 꼭 마더스데이가 부모님의 날이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머리에 희끗희끗 흰 머리카락 나와 있는 거 보시겠죠? 네, 얼마 전에는 뭐 조금씩 있더니, 지금은 거의 7, 80%가 어머니는 흰 머리카락이 되셨네 하면서 가슴 찡하실 때가 없습니까? 네, 오늘 노래 들어봅니다. 흰꽃.

여러분의 부모님 머리에는 흰 꽃이 몇 가닥 피셨는지요? 네, 이제 어머님의 달이 발로 이제 며칠로 다가오지 않으니까요. 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시지 않을까. 네, 이런 말이 있죠. 네, 껄껄껄이라는 말 제가 종종 합니다. 살아계실 적에 이렇게 해드릴 걸, 아 그때는 좀 이렇게 해드릴 걸, 내가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했을까, 잘했을 걸, 껄껄껄 한다고 하죠. 특별히 5월달에 껄껄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껄껄껄 조금 하시도록 네 마더스데이 네 많은 효도 있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이 내일 1시와 또 금요일 1시 네 특별 퀴즈 쇼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퀴즈를 합니다. 이 맞히신 분께는 조선갈비와 오블링이 제공하는 25불 그리고 50불 상당의 식권을 여러 명에게 드립니다. 네, 모두 이제 이 하루에 근 8명씩 또 내일 8명, 금요일 8명씩 드립니다. 아, 문제 아주 간단한 겁니다. 네, 뭐 이래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맞히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네, 박진도입니다.

그리운 내 어머니, 오늘도 이 못난 자식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안이 그립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네, 이 노래 들으시니까요. 네, 어머님 생각나시죠? 지금 어머님이 생존에 계시다면요. 네, 후회하시지 않도록, 네, 오늘서부터라도 잘해드려. 뭐, 잘해드린다는 건 무슨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사실, 효도라는 것은요. 아, 어머니, 뭐, 허리가 좀, 아프세요? 좀 등 떠들게 드릴까요? 네, 팔 좀 좀 주물러 드릴까요? 네, 어머님 뭐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간단한 음식 하나 해드려도 그것이 효도입니다. 네, 요즘 보니까요. 이 달라스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네요, 이제. 같은 한국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네, 너무너무 타국에 와서까지 이렇게 그런데 금전 문제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돈이 뭐길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지 안타깝습니다. 네, 노래 함께 들어보죠. 박서진이 불러줍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네,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아 박서진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곳은 6일이지만 한국은 벌써 7일이에요. 네, 마더스 데이가 뭐 네,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네, 이곳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은 그래도 행복하지요. 근데 멀리 한국에 계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생각날 때는요. 네, 뭐 여유 있게 뭐 송금해 주셔서 네 가지 못하지만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갖고 싶은 거 사세요. 이렇게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 내 자식이 이렇게 멀리서 나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어디다가 뭐 하고 싶어도 나는 부모님 없어서 하시는 분은 참 이럴 때 좀 안타깝고 서글프겠지만 부모님 내 멀리 계시다면은요. 예, 요즘 뭐 표현한다는 것이 말로도 표현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걸로 표현하면은 부모님 더욱더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고향 노래 함께 들어보죠. 최백호가 불러줍니다. 고향입니다.

네, 고향. 네, 최백호의 노래 들어보니까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내일과 모레 네 퀴즈쇼 있습니다. 네, 내일 1시, 모레 1시 특별 퀴즈쇼로 퀴즈를 맞히신 분께는 조선갈비와 오블링이 제공하는 식권 25불 상당과 50불 상당의 식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네, 전화번호 적어두세요. 253-815-7699로 네,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참고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넌센스 퀴즈가 많이 나와요. 네, 많이 공부하시면은 많이 그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일 오후 1시 그리고 금요일 오후 1시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8분에게 드립니다. 네, 내일 8분 또 모레 8분. 아,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드리는 곡은 모란이라는 노래인데요. 예, 어미 모자에 밥을 짓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네, 어머니의 밥. 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밥을 퍼주면은 늘 어머니는 예, 누룽지만 드신다고요. 네, 그러면서 아유 엄마 왜 안 드시고 누룽지 드세요 했더니 아유 나는 누룽지가 좋단다 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어머님은 누룽지를 드시죠. 근데 아, 요즘 보니까 누룽지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모란 함께 들어보십니다. 네.

0: 꽃은 예술이다. 꽃을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축하꽃, 행사꽃, 장례꽃을 전문으로 하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5년 경력의 꽃 디자이너 윤희를 찾아주세요. 전화 360-581-3486.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60-581-3486. 윤희를 찾아주세요. 꽃은 예술이다.
1: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시애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이열의 소풍 같은 인생 들으셨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후 1시 오후에 데이트 시간 그리고 또 금요일 오후 1시 네, 특별 퀴즈 쇼를 준비했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요. 조선갈비와 오블링이 제공하는 25불 내지 50불 상당의 식 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용해 주실 전화는요. 253-815-7699 253-815-7699입니다. 모두 16분에게 이제 한 하루에 8분씩 드리는데 많은 혜택이 있고요. 아이고 퀴즈나 못 맞히는데 어려워서 어떻게 하시는 분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 네, 뭐 인터넷 들어가셔서 넌센스 퀴즈 조금만 좀 공부하시면은요 쉽게 맞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43분 네, 6초 지나고 있는데 또 전하는 말씀 들어야겠죠? 네.

0: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린,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우블링.
1: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병원,
2: 이문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1: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2: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1: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8282.

0: 저희 아버님은요, 손자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손자 하굣길에 데리러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꼭 요구르트를 미리 챙겨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직접 H마트에 가시네요.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 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4: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5: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4: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5: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0: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3: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6: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3: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6: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3: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6: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3: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6: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0: 네, 유현상의 아내에 이어서 띄워드리는 곡입니다. 이동원이 불러줍니다. 40살 되는 해는.
1: 부산 바다처럼 더럽게 멍이 들어 파도처럼 아주 부서지더라도 다시 아무 일 아닌 듯 바다로 있는 40살 되는 해는 우리.

0: 부산 바다 파도처럼 아주 부서지더라도 속 빠지듯 큰 소리 한번 내고 다시 아무 일 아닌 듯 바다로 있는 40살 되는 해는 우리 그렇게 될 수 없으랴.
1: 네, 이동훈의 40살 되는 해는 들으셨습니다. 네, 오해데이트 1, 2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끝까지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주일이 주일이니만큼 우리 어머니. 네,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lalup and 1230 KWI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안녕하세요. DJ 최록입니다. 2시와 3시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와 신속 정확한 뉴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입니다. 태진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동반자.

미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텍사스주 캐럴턴의 한인타운에서 총격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쯤 캐럴턴 한인타운 내 쇼핑몰 K타운 플라자와 인근 아파트에서 연달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쇼핑몰 인근에서 사업상 만난 4명에게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또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쇼핑몰에서 약 6km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대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한승호 씨가 두 건의 총격을 모두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한 씨는 같은 날 12시경 인근 식료품점에서 체포됐습니다. 한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인 갈등 때문에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증오범죄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당국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대미 투자 유치 행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현행 비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하려면 한국 인력들이 미국에 와야 하는데 현재 제도는 이에 적합하게 설계돼 있지 않다고 비판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한국에서 이 같은 우려가 있었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 간 핵협상과 관련해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란은 매우 절실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굴복하기를 거부해온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다른 때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왜 그들이 굴복을 거부했다고 말하느냐,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상황으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고 얻어내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얻어내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식당을 찾는 솔로 다이닝 문화가 전 세계 외식 문화의 새로운 흐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의 여행 전문 사이트인 CNN 트래블은 한국 식당에서 혼자란 이유로 두 차례 입장을 거절당한 소속 기자의 경험을 소개하며 전 세계 혼밥 트렌드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CNN 트래블 기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혼자 앉을 자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경험을 전했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1인석을 요청했으나 가게 측은 고개를 저으며 출구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또 다른 식당에서도 같은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에 더해 서울의 한 국수집이 지난해 혼자 찾아온 손님에게 외로움은 팔지 않는다며 2인분 주문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일부 레스토랑은 단체 손님을 위해 자리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1인 손님의 입장을 제한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영국 리버풀의 한 터키 식당에서도 혼밥 시간대 1인 이용객을 받지 않아 화제가 됐습니다.

0: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1: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0: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0: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1: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0: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1: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2: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4: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린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2: 우블링.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1명 상금 300불, 2등 1명 상금 200불, 3등 1명 상금 100불,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씩을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주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수인 넘버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1: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주물럭 로스구이.
0: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 무침도 드셔보세요.
1: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 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페더러웨이에서 동업자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페더러웨이 경찰국은 지난 1일에 발생한 총격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42세 페더러웨이 남성을 스포켄 경찰국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 혐의로 킹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아직 정식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쯤 페더러웨이의 사우스웨스트 314번가와 40번가 사우스웨스트 교차로 인근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42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뒤 시애틀의 하버뷰 메디컬 센터로 긴급 이송했으나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킹카운티 검시관실은 피해자의 신원이 제레미 벤자민 포겔 퀴스트로 확인했으며 사인은 다발성 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초기 현장 보고서에서 이번 사건이 특정인을 겨냥한 계획된 폭력 행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들은 정밀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사업상 동업 관계에 있던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해왔습니다. 어젯밤 에버렛 경찰서 인근에서 한 남성이 고의로 자신의 승합차 벤에 불을 질러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발이 현장의 경찰관과 일반 시민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렛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젯밤 9시 15분쯤 사우스이스트 에버렛 몰웨이 1121번지에 위치한 남부경찰서에서 발생했습니다.

0: 경찰관이 그를 향해 소리쳤을 때 남성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으나 이내 멈춰서서 두 손을 들고 바닥에 엎드리며 투항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범행 당시 차량 근처에서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즉시 구금됐으며 경찰의 진술서에 따르면 그의 소지품에서 라이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우크라이나 통역사를 통해 운전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범행 가능성 입증 서류에 따르면 이 남성은 라이터로 차례 불을 질렀다고 시인하면서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그는 칩을 심은 전문가를 언급하며 누군가 자신에게 경찰서로 가서 차량을 불태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해당 벤이 이 남성의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서 연료 등 인화성 물질에 강한 냄새가 났다고 기록했으며 차량 내부에서는 10개가 넘는 빈 플라스틱 병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호송된 남성은 변호사 선임권을 행사했습니다.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타코마에 위치한 노스웨스트 아이스 처리 센터에서 지난 10여 년간 170건이 넘는 성폭력 및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내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워싱턴주 시민들의 인권 침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 시설의 운영 기준을 오히려 더 낮춘 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인권센터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이스와 시설 운영업체인 사기업 GEO그룹이 내부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무시하고 연방법이 의무화한 예방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발생한 범죄를 사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인권센터 연구진은 정보공개법 소송을 통해 확보한 6천여 페이지의 내부 문서와 4시간 분량의 영상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2015년 1월부터 25년 3월까지 노스웨스트 아이스 시설에서 최소 172건의 성폭력 또는 성추행 사건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이 시애틀 뉴스 보겠습니다. 시애틀 할인 개발자 커뮤니티 창발이 오는 16일 오후 1시 시애틀 대학 매넌 빌딩에서 첫 개발자 컨퍼런스 창발 개발 컨퍼런스 2026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혈업 엔지니어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겪는 고민과 문제 해결 경험, 인공지능 시대의 커리어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창발 측은 시애틀의 한인 엔지니어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어떤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미 8개 주 공중파 방송 네트워크 미라연 뉴스.
0: 미라의 소식입니다. 캐롤튼 경찰이 지난 5일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검거한 가운데 사망자는 조성래 씨와 조용학 씨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달라스 뉴스입니다.
2: 캐롤튼 한인상과 밀집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캐롤튼 K타운 플라자 광장시장 일대에서 총격이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조성래 씨와 조용학 씨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69세 한인 남성 한승호 씨로 특정하고 사건 당일 도주 끝에 인근 캐롤튼 H마트에서 체포했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총격 직후 또 다른 피해자의 자택으로 이동해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총 5명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서울중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업상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차별 범행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인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라스 한인회와 달라스 한인상공회는 오늘 오전 10시 공동 성명을 내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지역사회의 안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1: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조기 투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2: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조기 투표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 지연과 유권자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리 투표 계획을 세우라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폰타 주검찰총장은 주민들에게 투표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한 일찍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이 두려움이나 위협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전역에서 공식 투표용지 투입함인 드롭박스가 이번 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또는 공식 드롭박스에 우편 투표용지 제출, 그리고 우편을 통한 투표 등입니다. 특히 우편 투표의 경우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로폰타 검찰총장은 우편 배송 시간이 변하고 있는 만큼 투표용지 반환 시점이 중요하다며 선거일 당일이나 그 직전에 발송하면 제때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투표용지의 유효성을 둘러싼 사건이 심리 중인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판결 시점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본타 검찰총장은 연방기관이 투표소에 배치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유권자를 위협하거나 참여를 억제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민 단속을 암시하거나 이를 이용해 유권자를 위축시키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셰럴 위버 주 총무청 장관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투표 용지 봉투에 구멍이 있어 투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루머가 퍼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일부 조기 투표소가 오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30일까지 모든 조기 투표소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6월 2일 실시되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18일입니다. 김현지입니다.
1: 메트로 애틀랜타와 북부 조지아주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유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3: 메트로 애틀랜타와 북부 조지아 지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며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보는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상당국은 이 기간 동안 강한 비와 함께 심각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요일 저녁부터 위험이 크게 증가해 밤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강풍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큰 우박과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상팀은 평균 강수량이 약 1.5에서 2.5인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4인치 이상의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지역과 배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침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천과 저지대 지역에서도 급격한 수위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하차도와 저지대 도로 통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보는 귀넷, 디캡, 코브, 풀턴 등 주요 메트로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됩니다. 교통당국은 운전자들에게 우회 도로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주민들은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계획 점검도 권장됩니다. 유수영입니다.

0: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1: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주물럭 로스구이.
0: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무침도 드셔보세요.
1: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 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2: 가족 외식,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뉴욕 삼원각 우레옥에서 수십 년 주방장으로 일했던 중식 명장이 이제 타코마 홍보석을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만든 탱글탱글한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코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3: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4: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시애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5: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0-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6: 서른도의 노래 나만의 여인 함께 듣겠습니다.

0: SBS와 SBS 플러스 채널은 DirecTV와 프론티어 피어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SBS 뉴스. 지금부터 빠르고 정확한 SBS 뉴스를 방송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SBS 인터내셔널이 워싱턴주 한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협상이 급진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 데 상당히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 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MOU를 우선 맺고 향후 세부적인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OU에는 이란의 핵 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함께 호르무즈 통행 제한과 해상 봉쇄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공영 매체 PBS와의 인터뷰에서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마무리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5: We're dealing with people that want to make a deal very much, and we'll see whether or not they can make a deal that's satisfactory to us.
4: 트럼프는 이란도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면서 농축 우라늄은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 What's what you think about the extracting the uranium from Iran?
5: Yeah, we're gonna get it.
6: How will you get it?
5: We're gonna get it.
4: 하지만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이란을 폭격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봉쇄를 뚫고 복귀하려던 이란 유조선에 기관포를 쏴 선박 방향타를 무력화시키는 등 해상 봉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협상 타결 기대감에 국제 유가는 7% 넘게 급락했고 미국 증시도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2: 이란 정부를 대변하는 한 매체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관해서 거의 다 양보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에 대해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란 입장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3: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제안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현지 시간으로 6일 이란 반관영 매체인 ISNA 통신에 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ISNA 통신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의 계획과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며 이란의 입장을 종합한 후 파키스탄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언론이 추측과 가짜뉴스를 퍼뜨려 트럼프와 미국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미국 언론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이 이란과 검토 중인 합의안의 일부 내용을 보도했는데 해당 합의안에는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포함돼 있어 최근 우리 당국이 강력하게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편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관측에 촉각을 기울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종전협상 상황 논의를 위해 안보내각을 긴급 소집해 전투 재개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역시 종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전쟁 발발 이후 중동 동맹국 지원을 위해 지중해 동부에 배치한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경우 자유로운 항행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을 이동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선박 동행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해군사령부는 성명에서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지는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2: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한 나무호가 공격을 받은 정황은 아직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방작전에 참여하란 미국의 압박에 대해선 이제 미국이 작전을 그만하기로 해서 검토할 이유도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7: 남우호 폭발 사고 당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 선장들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남우호와 가까운 곳에 정박 중이던 HMM 소속 선박 선장이 먼저 남우호가 피격됐다고 말하자 우리 시간 저녁 8시 40분 남우호 선장이 기관실 자연 폭발이라고 전파합니다. 폭발 소리는 비슷한 위치에 모여있던 HMM 선박뿐 아니라 수십 마일 떨어진 먼 바다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8: 거의 한 10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그냥 뭐 폭발음이 들렸고.
7: 사고 소식 6분 뒤에는 선원들이 퇴선하는 것 같다는 긴박한 이야기가 오갔고 16분 뒤에야 선원들이 집합 장소에 모여 대기하고 있다며 화재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남우호 선원들이 4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안 주변 선박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한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9: 동요하거나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동료들 이제 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옆에 끝까지 대기하다가 해협 내부로 이동을 했고
7: 현재까지 남우호 외벽에 구멍이나 부서진 흔적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불을 끄려고 이산화탄소 소화 장치를 작동할 때 외벽 쪽으로 가스가 새어나갔다는 선원의 전언이 있었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선체 외벽에 구멍이나 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 이후 기관실을 폐쇄해둔 상황이라 정확한 조사는 남우호를 두바이항으로 옮긴 이후 가능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두바이항까지는 직선거리 70km 정도로 이동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오전 중으로 두바이항에 남우호가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소에 남우호가 입항하면 현지 한국선급 인력과 한국에서 합류할 해양심판원 조사관 등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10: 코스피가 7,400포인트에 육박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밤사이 미국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또 종전 최고치를 돌파한 상황이라 오늘도 코스피가 새 기록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이태광 기자입니다.
11: 국내 증시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넘은 코스피를 기념하며 축포가 터집니다. 개장과 동시에 7,093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워 한때 7,426까지 뛰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에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 들어 7번째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인 447포인트가 오르며 7,3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넘은 건 지난 2월 6,000포인트 돌파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입니다. 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2,400선에서 등락했지만 1년 사이에 앞자리를 5차례나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약 75%로 전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압도적 1위입니다. 시가총액도 6천조 원을 넘겨 인도, 타이완에 이어 7위를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을 견인한 건 글로벌 AI 수요에 힘입어 압도적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4.4% 올라 26만 6천 원으로 올라섰고 SK하이닉스도 10% 이상 뛰며 160만 닉스를 달성했습니다.
12: 빅테크들의 이익이 예상보다도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AI 수익화가 생각보다는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11: 연초만 해도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던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순매수로 전환한 데 이어 이달 들어 6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증시 상승에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10: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은 1심 역량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오늘 재판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13: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지 약 100일 만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초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4: 징역 23년이라는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반면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5: 결과적으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비상계엄 선포 회의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3: 재판부가 오늘 선고 공판에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2: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내려고 회사를 만들어서 대충 돈만 챙긴 다음 폐업하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를 SBS가 집중 보도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여운 기자입니다.
16: 산불 복구가 끝났지만 땅은 헐벗었고
17: 99% 실패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현장일 것 같아요.
16: 산림 복원하랬더니 마른 나뭇가지들을 쌓아 산불 키우는 불쏘시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18: 산불 현장을 전전하며 사업만 따내고 사라지는 메뚜기 업체들의 부실 복구입니다.
16: 산림 법인은 산림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해야 하지만 자격증만 빌려 손쉽게 회사를 만든 뒤
19: 최강의 광고 효과, 최고의 기업 홍보, 라디오 한국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0: 14.50 KSUH Puyallup and 12.30 KWI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애청하시는 노래와 뉴스로 4시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SBS 뉴스 들으시면서 한국 소식 함께 들으셨습니다. 공지사항 전해드립니다. 한혜진 씨가 진행하는 오후의 데이트 시간 목요일 1시와 금요일 1시에 특별 퀴즈쇼가 진행이 된답니다. 아, 퀴즈쇼 퀴즈를 맞추는 분께는 조선갈비와 우블링이 제공하는 25불 상당과 50불 상당의 식권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25381576999로 여러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현미가 불렀습니다. 2013 돼지의 한 곡.

미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테드 터너 CNN 창립자 별세 소식에 방송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한 명으로 옳은 일을 위해 싸우던 사람이라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한 명, 테드 터너가 방금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어 터너는 CNN을 설립했지만 매각했고 그 거래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새 소유주들이 그의 자식과도 같은 CNN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은 워크하게 됐고 그것은 그가 전혀 추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어쩌면 새로운 인수자들이 예전의 신뢰와 영광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수수료 분쟁 사건 하급식 결정을 대법원에서 뒤집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또 음성 비서 시리의 인공지능 허위 광고 논란 집단 소송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애플이 에픽게임즈에 부과한 결제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아 기존 법원 명령을 어기는 등 법정 모독을 범했다고 판단한 하급식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란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에서 외부 결제 시 적정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를 다시 다투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가 폭등했습니다. AMD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AI 칩과 데이터 센터 관련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AMD는 데이터 센터용 AI 칩 수요 호조를 바탕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매출 전망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19% 가까이 폭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쟁사인 인텔 주가도 4.5%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는 4.5%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해 상승률은 62%에 달합니다. 수사당국이 백악관 출입기자단 총격 사건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이란 전쟁과 관련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수사보고서에서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사회 정치적 불안이 컸다며 최근 발발한 이란 전쟁이 그가 공격을 단행하도록 결정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단체 프로퍼티 오브 더 피플이 정보 공개 청구로 이 보고서를 입수한 뒤 로이터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해당 보고서는 최신 정보를 파트너들에게 알리려고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2시부터 4시까지 최현욱과 함께하는 뉴스와 음악.
1: 김수희의 노래입니다. 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설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야채 비빔국수, 물냉면 열무 도토리 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권종 낭만 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3: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2: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두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3: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더러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다들 너무너무 신나하시네요. 건강한 우리 가족의 비결, H마트의 비밀이 있죠.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개막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애틀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개최 도시에서 호텔 예약률이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새로운 업계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호텔 숙박협회는 숙박협회의 2026년 4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500만 장 이상의 월드컵 티켓이 판매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뜨거운 열기가 실제 호텔 숙박률 상승으로는 직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애틀을 비롯해 보스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호텔 운영자의 약 80%가 예약률이 기대치를 밑돈다고 답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여름철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진한 해외여행 수요와 기존에 확보됐던 대규모 객실의 뒤늦은 취소 사태 등을 이유로 꼽으며 현재까지 월드컵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상황 역시 이런 전반적인 어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시애틀은 월드컵 경기를 위해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파를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역 호텔들은 예상보다 더딘 예약 속도와 불확실한 내 외국인 여행객 비율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호텔 운영자들은 FIFA가 사전에 확보해 두었던 대규모 객실 블록이 해제된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기존에 예약되었던 객실의 최대 70%가 시장에 다시 풀리면서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숙박료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애틀 지도부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임시 숙소, 쉘터 수용 인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노숙자 사회 일각에서는 시의 주거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틀 사이공 지역의 12번가와 사우스 잭슨 스트리트 교차로는 시애틀시의 공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지도자들은 이곳이 길거리 마약 투약과 작물 거래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내셔널 디스트릭트 로터리의 타냐우 차기 회장은 이 문제는 작물 시장에 부추긴

개막 전까지 500개의 새로운 쉘터 침상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애틀에서 노숙과 마약 중독을 겪고 있는 코리 레틀 리플리 씨는 시의 현재 지원 서비스가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약물 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레틀 리플리 씨는 타이니 홈 빌리지나 주택 프로젝트 등 모든 것이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로 살기에 너무 편안하게 되어 있다며 경찰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곳에서 무료 파이프, 무료 은박지, 무료 주거지를 시로부터 제공받으며 오히려 중독이 방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여성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더트바이크를 탄 소년을 맹렬히 뒤쫓고 이후 인근의 다른 주택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포켄 카운티 쉐리프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웬디 A. 클레멘테는 지난 4월 28일 1급 폭행 미수, 음주운전, 1급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쉐리프국은 지난 4일 체니 마을에서 클레멘테가 아이를 뒤쫓는 아찔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인도를 덜컹거리며 달리는 동안 소화전과 화단을 아슬아슬하게 빗겨갔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를 제지하려 시도했는데 일부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클레멘테가 차를 세우고 창문 밖으로 소년에게 무언가 소리쳤고 소년이 뒤돌아보며 반응하는 듯 하자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일대에 출동해 조사를 하던 중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오후 6시 35분쯤 주거 침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을 비우고 있던 신고자는 실시간 보안 카메라 영상을 통해 누군가 자신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인물은 클레멘테였고 그녀의 차량이 피해자의 드라이브웨이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클레멘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후 반려견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함께 어울릴 다른 개들을 찾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울타리가 쳐진 마당에 있는 피해자들의 개를 보고 멈추어 섰을 뿐 주택에 침입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바이크를 탄 소년과 관련된 사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은 클레멘테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확인했고 처음에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그녀도 결국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로봇을 만들고 성인 이상의 대학 수준 강의를 수강하는 오크하버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유명 과학 방송인 닐 나이가 주최하는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 경연대회에서 전국 약 2만 명의 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대중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올해 10살인 제트 라이 군은 2만 달러의 상금과 빌 나이와의 만남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 이미 전체 득표수 상위 1% 안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래 아이들의 소셜미디어에 빠져있는 동안 오크하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제트군은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근 프로젝트는 노인들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등 일상적인 작업을 돕는 AI 기반 로봇들입니다. 제트군은 AI에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와줘 라고 말하면 로봇이 몸을 들어 올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투군은 발명에 몰두하지 않을 때는 풋볼과 야구를 즐기며 성인들 대상으로 설계된 구글 스킬스를 통해 대학 수준의 과정을 수강하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강좌에 등록했냐는 질문에 아빠의 생년월일을 사용했다며 웃으며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왜 미국이 사랑하는 학생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투군은 망설임 없이 저는 재미있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꽤 친절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제투군의 아버지 앤드류 라이 씨는 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열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트군이 전국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투표는 목요일 밤까지 진행됩니다. 조이 시애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시애틀을 포함한 전반적인 킹카운티 주택시장이 봄 성수기에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통상적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살아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불안, 모기지 금리 상승, 가스값 급등, 아마존 등 테크업계 감원 우려가 겹치면서 구매자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시애틀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이 시애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0: 253-475-2228.
1: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3: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4: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주물럭 로스구이.
3: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무침도 드셔보세요.
4: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 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5: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6: 전통 한국의 맛을 자랑하는 오로라 해남갈비. 새로운 주인의 정성으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7: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해 정말 만족스럽다. 다녀가신 손님들이 리뷰로 먼저 인정해 주신 곳이죠.
6: 깐깐하게 고른 신선한 재료로 고향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7: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전골과 각종 찌개, 감자 전골로 입맛을 사로잡으세요.
6: 쾌적한 단체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머물기 좋은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입니다.
7: 좋은 재료로 만든 든든한 밥 한 끼가 그리울 땐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6: 다시 생각나는 고향의 맛, 오로라 선상 해남 갈비.
7: 예약 문의 206-367-7843, 206-367-7843번.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가 미국이란 전쟁이 끝난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을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에서 2월 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중동 동맹국 지원을 위해 지중해 동부에 배치된 샤를드공 항공모함 전단이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항공모함 전단이 이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 남부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이 오는 13일에서 14일 이탈리아를 방문한다고 켄싱턴군이 밝혔습니다. 왕세자빈 왕실 업무로 해외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2024년 초 암 진단을 받은 이후 처음입니다. 마지막은 2022년 12월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동반으로 보스턴을 찾았을 때입니다. 왕세자빈은 아동 교육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교육 도시 레지오 에밀리아를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 어린이, 지역 대표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독일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의 이른바 좌우 대연정이 현지 시간 6일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좌우를 대표하는 두 정당이 사사건건 갈등하는 가운데 연립정부와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 지지율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연정이 곧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에 이번 의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연정을 계속 끌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전승절 휴전을 선언했지만 실제 전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선언과 달리 공습과 폭격이 이어지면서 휴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을 앞두고 양측은 자체 휴전 일정을 발표했지만 교전은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정한 휴전 발효 시점인 키우 시간 6일 0시 이후에도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기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같은 시점 이후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받았다는 러시아 측 보고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YTN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4시부터는 한판 승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녹이었습니다.
1: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이란 전쟁이 이제는 정말 끝나는 걸까요? 미국과 이란이 합의점 도출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고요. 무엇보다 이란의 반응이 아직 나쁘진 않습니다. 신중론은 여전하지만 일단 간밤에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3: 전쟁 와중에도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강세입니다. 어젠 특히 우리 시장에 기념비적인 날이었는데요. 코스피가 7,000선마저도 돌파한 겁니다. 이 배경엔 반도체 호황이 있는데요. 워낙 빠르게 치솟다 보니 단기 과열 우려도 커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3부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란 목소리도 여전해 양해각서 체결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남호호가 이르면 오늘 두바이 향해 입항합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HMM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 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2: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타이완의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이 됐습니다.
3: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 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크고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과의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네요.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가 있었고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15일까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악시오스와 CNN 등 미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근접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되풀이하면서 이란도 이 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에 나설지 지켜보겠다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도 확보하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 We're doing very well in Iran. It's going very smoothly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 want to negotiate.
6: Extracting the uranium from Iran.
5: Yeah, we're going to get it.
6: How will you get it, sir?
5: We're going to get it.
4: P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핵 관련 조치를 이행하게 될 거라며 합의안에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 농축 중단 기간이 끝난 이후 우라늄 저농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 합의안에 포함되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 대면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와 마사이 제러드 쿠슈너가 바로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최종 회담이 이루어지면 어디선가 서명식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하도 자주 바뀌어서 어떤 방향을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렇게 합의를 서두르는 배경, 또 입장이 달라진 배경은 뭡니까?
4: 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내 휘발유 값을 50% 이상 끌어올리면서 1갤런에 4달러 54센트,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란 전쟁 반대 여론도 66%에 이르는 데다 국정 지지율도 37%대로 떨어지면서 이 종전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CNN은 어제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이란이 타협을 위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 합의하지 않으면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5: They did. It's like a wall of steel. Nobody goes through. In particular, the Iranians are not getting anything through one way or the other. If they don't agree, they'll end up agreeing shortly thereafter. So that's the way it is.
4: 악시오스와 CNN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논의하고 있는 양해각서 내용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30일 동안 세부 합의 협상에 나서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쟁점을 단순화해서 이란이 협상에 나서도록 유인한 뒤 이 복잡한 사안은 나중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 네,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에 응할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이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4: 네, 악시오스는 미국이 48시간 안에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고 파키스탄에 이란의 입장을 전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은 악시오스의 보도에 대해 합의한 일부의 무리한 제안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면서 핵 문제는 현재 협상 단계에서 논의 대상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진전 소식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내각을 긴급 소집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 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란의 모든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7: 아나흐누 홀킴 야아딤 무슈타핀 ויעד החשוב ביותר הוא הצעת החומר המאושר מאיראן, כל החומר המאושר, ופירוק יכולות ההעשרה באיראן.
4: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 진전 상황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전투 재개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주었습니다.
2: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마냥 다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번엔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에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3: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 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8: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자사 화물선 샌 안토니오 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9: They do intend to strike against, you know, any ships that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that aren't passing through the Iran approved routes.
8: 프랑스 정부는 이번 포격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고 몰타 국적의 필리핀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 이익이 걸린 만큼 나머지 협상과 별도로 다루자고 미국과 이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배치됐던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이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10: 프랑스 대통령실은 항공모함 이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11: AM 1230, AM 1450 라디오 한국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법 기업을 못하게 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며 내일 국회에서 예정된 헌법 개정 투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일 개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지만 이란 정부는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하면서 우리 정부도 일단 참전에 대한 부담은 벗게 됐는데요.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 토론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맛있다.
3: 정말 맛있다.
4: 와, 환상적인 맛있다.
3: 역시 식당은 맛있다야.
5: 어머머, 이 맛있는 한국 치킨이 20불밖에 안 돼. 거기다 소주는 10불이잖아.
4: 새로운 주인이 만들어내는 맛있다의 맛. 꼬치, 등갈비 등 수십 가지의 퓨전 스타일의 맛있는 맛.
3: 뉴 매니지먼트.
2: 새로운 맛.
5: 부담 없는 가격. 구 아지트 자리에 맛있다. 33310 퍼시픽 하이웨이. 전화 253-235-5976.
2: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십니다.
5: 화요일은 쉽니다.
6: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우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오늘도 김윤정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십니까.
9: 안녕하세요.
1: 예, 자, 두 분 완전체 3인과 함께합니다. 자, 일단 개헌 투표 내일 있습니다. 대통령에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했는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군요.
7: 네. 오늘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헌법 개정안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1: 예.
7: 특히 불법 개헌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라고도 했는데요.
1: 예.
7: 어떤 정치 세력이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동참을 사실상 촉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191명인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 쪽으로 이탈을 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1: 네, 일단 대통령도 개헌안에 힘을 실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굉장히 열심히 방송하면서 이 개헌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서 마지막 임기 마지막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당론이 반대라고 하고 표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9: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당론으로 반대한다죠.
1: 예.
9: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고 물으셨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면 권력구조 개편 딱 나가면 머리가 사실 지진 나고 이게 길어지잖아요.
1: 예.
9: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3포인트 개헌이잖아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헌법정을 놓고 부모항쟁,
1: 네.
9: 그다음에 뭐 지방 분권과 관련된 거, 계엄 요건 강화하는 거. 이런 건데 이걸 왜 찬성을 안 하죠? 비용도 절약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 예.
9: 39년간 우리가 87 체제 속에 살아왔는데 경성헌법인데 연성으로 좀 바꾸면서 그다음에 이제 권력구조랄지 이런 부분 논의하면 되는데
1: 예.
9: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뭐 쓸데없는 이유들을 막 들어서 시비를 걸던데 그 불필요하고 실행력도 없었던 결의문 100장 쓰는 것보다 여기에 딱 찬성하면 본인들의 어떤 결기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 보니까 다 그냥 휴지 조각이었구나. 그 결의문도 다 빈말이었구나.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안타깝습니다.
1: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 대표가 이제 오늘 의원총회 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은 민주당이 이제 6월 지선에 맞춰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나 표결에 안 하는 게 맞다, 적절하지 않다, 그냥 표현하는 게 뭐 이런 의견이라는 건데, 탕 소장님.
8: 선거를 앞두고 이런 개헌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1: 어우, 진정한 이런, 국민의힘 패널입니다.
8: 이런 식으로 예. 뭐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도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1: 아, 개헌을? 예. 아니, 국민의힘을 아니면 개헌을?
8: 국민의힘을 이해를 못해요.
1: 아, 국민의힘을? 아.
8: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될 것인가라는 예. 좀 생각이 들고
1: 예.
8: 말씀하셨듯이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AI 시대에 맞는 뭐 기본권이라든지
1: 예.
8: 아니면은 뭐 선거 제도
1: 예.
8: 뭐 이런 부분까지 뭐 손대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8: 당연히 자신들이 좀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1: 예.
8: 이거를 뭐 선거를 앞두고 졸속적으로 했다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막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1: 예.
8: 그러한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1: 아니 같이 하면 이것도 국민의힘의 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8: 그렇죠. 아니 그거 이게 기본이잖아요. 5.18 뭐 정신,
1: 부마항쟁
8: 정신 넣는 거 다 자신들도 찬성했던 부분이고 몇 번이나 약속했잖아요.
1: 예.
8: 근데 이걸 왜 안 할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청개구리들.
1: 청개구리라는 표현하셨는데 한지하 의원, 이제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은 이제 당론이 이렇게 통보식으로 강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감이다. 아, 통보식 당론을 강제했을 때 본인은 따를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자 우리 곽우신 기자
7: 네.
1: 기류가 어떤 것 같아요? 이탈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2표 필요한 거죠? 이탈표.
7: 12표를 채우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네. 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원래는 멈추겠다고 한 윤리위 징계 다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개헌 이슈 때문에 이탈이 가속화되면 더 이제 리더십 위기에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압박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12명씩이나 나올까? 하는 좀 물음표가 있기는 합니다. 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내부단속이 강하게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1: 예, 그렇군요.
8: 비례대표 의원들은 예.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3개월, 6개월 안 무섭죠.
1: 어허.
8: 차라리 날 제명해라.
1: 예.
8: 나 자유롭게 나가서 의정활동 하겠다. 나는 한동훈 대표 편에 쓰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1: 예.
8: 징계를 좀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성 징계, 뭐 경고 이런 차원의 징계더라도
1: 예.
8: 2028년도 총선에 공천을 받을 때
1: 아하.
8: 감점을 받거든요.
1: 아하.
8: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몸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장동혁 대표는 연구 대상이에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뭐 마찬가지일 텐데
1: 예.
8: 지도부가 이걸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 예, 일단 현재 기류는 안 좋다.
9: 이 정도 개헌안에도 동의가 안 된다면 참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국민의힘은 네.
1: 그러네요. 마지막까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 그것도 좀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 사건 항소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신종호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7: 네,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요, 6일 새벽 0시 20분쯤이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119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하고요.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 중에 저층 옥상 화단에서 심판사를 발견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1: 예.
7: 이 법원 청사에서 투신해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이 됐고 이 자필 유서에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1: 예.
7: 재판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예, 뭐 이 직접적인 또 사망 원인이 밝혀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뭐 두 분 간단히 말씀 주시면
8: 비극적인 일이죠. 예, 예. 이것이 또 김건희 씨 선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것 같고
1: 예.
8: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유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발견되어야 할 것 같고
1: 예.
8: 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1: 예.
8: 애도를 표합니다.
1: 예. 김윤영 의원님.
9: 네, 저도 이 속보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1: 예.
9: 그래서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뭐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니까
1: 네네.
9: 뭐 구체적인 뭐 얘기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억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보도에도 또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거만큼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1: 예. 자, 이어서 호르무즈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우리 대한민국 화물선이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주장했더군요.
7: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백악관 행사였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하다가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라고 썼는데요. 예. 언급을 했는데요. 그들은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선박이 어제 박살이 났다 이런 표현도 썼고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교도 했는데요.
1: 예.
7: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SNS에 이어 재차 기정사실화하면서 언급한 겁니다.
1: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언급이 좀 많이 우리 정부 무슨 부담이 됐었는데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중단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또 고민을 좀 줄게 된 건 사실이군요.
7: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던 상선의 탈출을 돕겠다라면서 시행한다고 했던 프로젝트 프리덤 이틀 만에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1: 네.
7: 이 때문에 오늘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7: 하지만 이제 그 작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예. 사실 이것도 이제 방어를 위한 것이 주된 것이다 뭐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일단은 논의가 중단됐으니까 요구는 더 받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윤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면.
9: 근데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1: 예.
9: 이제 그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게 60일이잖아요. 60일 이상일 때. 그래서 그거 피해 가려는 어떤 꼼수 같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진정성을 가지고 출구 전략을 만들기 위한 지금 중단인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
9: 왜냐하면은 뭐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1: 그렇죠.
9: 우리도 섣불리 뭔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신중한 지금 입장을 정부가 취하고 있잖아요.
1: 예.
9: 그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 피격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혼자 대열에 빠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주한 이란 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협의 없이 지나가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란에서는 뭐 우리랑 무관하다는 취지의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9: 그래서 일단은 뭐 정부 입장이 신중하게 일단 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태도는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예.
9: 뭐 전문가도 파견해서 본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입장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뭐 일희일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출렁일 필요는 없다.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지금은 인내가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사실 또 우리가 정보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기도 좀 어렵다. 뭐 이런 점도 지적되고 있고.
8: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해야죠.
1: 모호하게?
8: 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의 말을 또 부탁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 안 될 거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아유 뭐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 아닙니까?
1: 네.
8: 이런 식으로 비위 맞추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장 소장님의 전략이 미 대사관이 보고 또 미국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8: 아, 이미 위성락 실장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1: 예.
8: 거는요.
1: 예,
8: 다 그냥 그거 다 알아들을 거예요. 애매모호한 전략적인 모호성.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미군 감축하겠다 이걸 또 시사해서 지금 이게 또 주한 미군까지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또 억측 예측일까?
8: 근데
1: 우려.
8: 미국이 과연 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중국 전략 대비 뭐 여러 가지 뭐 감시 이러한 움직임도 있는 거고 그러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주둔해 있는 거라고 보이지기 때문에
1: 예.
8: 빼면은 솔직히. 미국만 손해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전략적 무게에 있어서도 이 독일에 있는 미군보다는 우리 주한미군이 훨씬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경쟁을 따질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9: 그렇죠.
1: 의원님.
9: 맨날 예. 숫자도 틀리면서 3만 5천 명이나 있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1: 예, 사실 2만 5천인데.
9: 예, 사실은 예. 작년 말 현재 2만 5천이잖아요.
1: 예.
9: 그런데 뭐 계속해서 뭐 인도태평양 지역의 뭐 전략의 어떤 다변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독일 주둔한 미군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쉽게 빼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1: 예, 과거신 기자 이쯤 되면 호르몬즈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예, 한 말씀 드리세요. 네,
7: 제가 국내 정치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서도 사실은 자기 편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1: 아,
7: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추하고자 하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좌충우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더라고요. 물론 예. 저도 미국을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 예.
7: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가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1: 예.
7: 결국에 이번에는 제가 우리 하려고 했는데 마침 수도했으니까 잘 됐다 싶지만 다시 또 이 카드를 언제 꺼내 들면서 사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관련 뭐 주둔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에 아, 좀 한시름 났다라고 안심하기보다는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1: 사실 우리 선박에 공격을 당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호함을 어떠한 수준까지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선택하고 또 절제하고 이 두 가지 선에 잘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점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예.
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네, 박종현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10: 안녕하십니까.
1: 예, 얼굴 밝아지셨습니다.
10: 그래 보여요?
1: 예, 북포시장을 좀 다녀오셔서 예. 예, 부산의 기분을 받고 오셔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고 이분은 3월에 보내드렸는데 네. 자꾸 오셔서 그냥 아예 그냥 계속 계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맥 소장님.
11: 승부사 서영주입니다.
1: 저 서영주 전 대변인 네. 어서 오시고요. 일단은 환영합니다.
11: 네. 예. 환영해야죠.
1: 예, 환영해드리고.
11: 환영 안 하면.
1: 예, 안 가셔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우리.
11: 명고할 뻔했어요.
1: 예, 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6.3 지방선거 28일 남았습니다. 28일 남았고, 이제 아직 남은 것도 있습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야 공천. 일단 현재까지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맥 소장님? 맥 잡아주세요.
11: 뭐 일단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공천이 다 됐는지 모르겠다 정도로 어수선했다.
1: 어수선했다.
11: 네, 그게 이제 총평이고 민주당은 네. 나름대로 재보궐에 좀 실용적인 배치를 했다. 아. 대표적으로 동서에 AI 전문가를 했어요.
1: 아.
11: 동쪽에는 하 AI.
1: 예.
11: 그다음에 서쪽에는 이제 그 임 AI. 그래서 이 동서의 AI 전문가를 둠으로써 뭔가 이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 어떤 그 지역 발전 플러스 예. AI 어떤 고속도로의 축을 용호남에 배치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1: 판단했다. 예. 아, 점수치 몇 점, 몇 점 주시겠어요?
11: 제가 봐서는 이제 한 99점 민주당.
1: 민주당? 네. 나머지 1점은 약간 종로에서.
11: 왜냐면 그 정도는 겸손해야 되겠다.
1: 알겠습니다.
11: 1점은 뭐 종로에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1: 알겠습니다. 예, 99점. 99점. 자, 우리 국민의힘.
10: 아니, 그 민주당이 공천을 큰 잡음 없이 마무리한 거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예. 예,
10: 특히 이제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김용실을 공천을 주지 않음으로써
1: 아쉬우셨구나.
10: 우리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1: 예, 그런 포인트가 없었어요.
10: 예, 포인트를 차단해버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뭐 송영길 그 전 대표 같은 경우 뭐 인천에 그냥 공천을 준다든가
1: 예.
10: 그다음에 이광재 씨 같은 경우도 뭐 그래도 우리 어쨌든 이렇게 희생을 하면 이런 보상을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든가
1: 예.
10: 김용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입 인사였는데
1: 예.
10: 영입 인사에게 기회를 주겠다 뭐 등등 뭐 나름대로는 큰 잡음 없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당 지도부가 다니면서 정청래 대표가 사고를 좀 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북감에 와서 그 오빠 논란 같은 것들을 뭐 아주 불필요한 논란이잖아요.
1: 예.
10: 그런 걸 만들어내므로써 이렇게 좀 사고를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 우리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1: 그렇죠.
10: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뭐 이런 걸 놓고서도 내부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뭐 나는
1: 탈당까지 할 수 있다.
10: 지난주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잖아요.
1: 예, 그러니까.
10: 김태흠 지사가 사퇴하려고 그런다.
1: 예.
10: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뒤로부터 뭐 한 4일쯤 지난 다음에 그런 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던데 아직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좀 잡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2: 자, 그 김용 전 부원장 말씀하셨는데 연휴 때 김민석 총리가 만나서 위로했다. 중앙일보 보도가 있어요. 단순 위로는 아닐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김민정 의원님 왜 미묘한 웃음을 하고 계세요?
9: 뭐 전당대회도 생각하고
12: 김민석 총리가
9: 예,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간적으로도 조금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12: 예.
9: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12: 예.
9: 또 당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 무공천 공천 안 주기로 결정을 했을 때
12: 예.
9: 또 흔쾌히 선당우사 하겠다라고 내려놓고 했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12: 그렇군요.
9: 예,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석 총리만 만났을까요?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공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김용 전 예. 부원장 많이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12: 만났던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8월 전대에 나오는 건 거의 확실한 건가 봅니다. 맥 소장에.
11: 뭐 저보다 맥을 더 잘 잡으시네.
12: 아 제가요?
11: 역시.
12: 아 그런 거 봅니다.
11: 그런 가능성이 뭐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총리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상 뭐 그 총리가 전당대회를 나오려고 하는 게 그게 또 비판받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등포에 그 본인도 그 지역구를 두고 있고
12: 예, 예.
11: 총리 그만두면 다시 당으로 복귀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2: 현직 의원이기도 하죠 사실.
11: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그 계획을 한다는 게 뭐 일만 열심히 하고 마무리 잘해놓으면 돌아와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12: 자, 장 소장님께는 그 정진석 전 실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8: 왜요? 저는 민주당 그 전반적인
11: 점수 주지 마세요. 나 99점 줬다고 또.
12: 아 그래 총평해 주세요. 예.
8: 민주당은 일단은 49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12: 몇 점이요?
8: 49점.
12: 49? 몇 점 만점에?
9: 50점 100점
12: 만점에. 100점 만점에 49점?
8: 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100점을 줘도 저는 맞다고 봐요.
12: 네.
8: 그러니까 잘 판단했는데
12: 네.
8: 강선우 의원의 그 돈봉투 사건 이후로
12: 예.
8: 본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지방선거 때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 연루되면 이거는 그냥 가차없이 조치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정무적인
12: 그렇죠.
8: 전략적인 판단이 있고 도덕적 윤리적 또 법률적인 판단이 있는 거예요.
12: 그러니까요.
8: 근데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종로에서
12: 예.
8: 돈봉투 의혹 사건이 있잖아요.
12: 그러니까요.
8: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뭉개고 가는 모습. 이거는 집권여당. 이거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높은데
12: 예.
8: 당이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
12: 아닌가. 정치 10번지 종로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8: 그는 정치 10번지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12: 그러니까.
8: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12: 예, 예.
9: 상당히 동의가 되네요.
12: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9: 설득이 되네요.
8: 그리고 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12: 예.
8: 그렇게 총리가 만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났어도 알려지지 않았어야 해요.
12: 조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8: 뭐 취재를 했거나
12: 예.
8: 아니면은 슬쩍 뭐 흘렸을 수 있겠죠. 전당대회를 위해서. 근데 어쨌든
12: 예.
8: 김용 위원장 만나면 정말 소탈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한번
12: 인터뷰 해보셨잖아요. 그죠?
8: 만나면 이제 형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친근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
12: 별개로.
8: 어쨌든 2심에서 아직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잖아요.
12: 예.
8: 그런 분을 일국의 총리가 만난다라는 것이 과연 맞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 만나더라도 좀 비공개적으로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12: 중앙일보의 취재력이 좋았던 걸로 하시죠.
11: 그래요.
8: 알겠습니다.
11: 중앙일보의 취재력이 좋았고.
9: 아니, 만나지도 못해요. 인간적으로 만나지도 못해요.
8: 만약에.
9: 그건 아니죠.
8: 만약에 김용.

0: 이쪽에 장동혁, 최민수, 아니 김민수 이런 분, 이 두 분도
1: 최민수 나왔어요.
0: 김민수 이런 분들도 아, 저기 윤석열 그분 네. 면회 가고 그랬잖아요.
2: 예. 말해, 그렇게 중요하다고.
1: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진석 시장 왜 이제 국민의힘 공관에서 결정 내리게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김태흠 지사는 난리 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상식에 맞지 않는 거다. 탈당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국민의힘 내부기가 어때요?
3: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컷오프 시키고 공천 안 주는 게 맞죠. 그런데 네. 장동익 대표는 상당히 좀 청개구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1: 장성철 수장님이 방송 많이 하면 그들 반대로 할 것 같아요.
3: 반대로 할 것 같아요. 워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1: 아,
3: 전반적으로 지방선거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미국에 다녀왔을 때 네. 기자들 만나 가지고 우리 당이 지지율 떨어진 거는 절윤해서 그렇다.
1: 아.
3: 어, 윤석열을 버려서 그렇다. 거리두기해서 그렇다.
1: 예.
3: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함께 해야죠. 가까이 해야죠. 절윤하지 않아야죠.
1: 예.
3: 예, 본드를 확실하게 붙여버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판단이라면 정진석 비서실장을 공천 줌으로써 절윤 포기 선언을 함으로써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1: 근데 정인석 실장이 SNS에 추경호 그 대구시장 후보를 언급 실명을 안 하고 이제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도 네. 중요 잔치자치장에 공천 줄 왜 안 되냐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4: 없어 보이긴 하지만.
1: 아, 이분 얘기, 이분 입장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4: 말인 즉슨 맞아요.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공천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는 직권남용하고 공무집행 방해야. 네. 그러니까 네. 추경호 후보가 훨씬 세잖아.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추경호는 되고 나는 안 돼? 이건데, 저희가 보기엔 다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1: 안 되는 사람들인데.
4: 다 공천받으면 안 네. 되는데, 다 윤회견으로 도배했잖아요. 네. 추경호, 이진수, 김태규, 울산 남구가 무슨 뭐.
1: 방통위 부위원장.
4: 뭐 삼각편대예요 윤어게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들 다 공천했기 때문에
1: 예.
4: 정진석 전 실장이 본인이 외려 큰 소리 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건데
1: 예.
4: 적어도 내란 우두머리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면 참여하면서 옥바라지를 하시든지 이렇게 은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5선 하나 6선 하나 뭐가 달라집니까?
3: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1: 예.
3: 저는 뭐 윤석열 씨의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공천을 주면 안 된다. 그러한 측면이 또 하나 있고 국민의힘을 기본적으로 완전히 망친 저는 원흉 중에 원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정진석 실장이.
3: 왜냐하면요. 2020년 말에
1: 예.
3: 비대위원장을 했었잖아요.
1: 아 맞네요.
3: 그때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규정을 당원 100%로 바꿨어요. 본인도 처음에는 그걸 반대하다가
1: 예.
3: 대통령이 100%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당은 지금 말이야? 막 이러니까 그걸 그대로 당에다가 실현을 시켰단 말이에요.
1: 예.
3: 그러니까 당이 자꾸 강성 당원들에게 끌려다니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1: 예.
3: 그러한 제도와 룰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당의 지지율을 폭락시킨 근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 예.
3: 그런 당에 왜 공천을 신청하느냐.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규정하면 내란 정부의 부역자예요. 그것도 핵심 부역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게 우리 너무 상식인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면 정진석 전 실장의 고도의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무소속 출마 프로젝트.
1: 아, 무소속 출마?
0: 본인 무소속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예요.
1: 아, 무소속 나와도 됩니까?
0: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공주부여 청양 쪽에 뭐 예. 집안 대대로 뭐 한 40년 했으니까.
1: 11선이에요, 사실.
0: 그러니까 비례까지 포함해서 11선이니까 예. 거기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탈당을 하고 가기도 모양이 빠져요.
1: 아.
0: 그러니까 자꾸 나는 출마해야 되고 추경호도 주면서 나는 왜 안 주냐 이렇게 여기장을 놓으면서 결국엔 컷오프할 명분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컷오프를 당하고
1: 빌드가
0: 어쩔 수 없이 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 나를 안 해주면 탈당하겠다는 그 약간 뉘앙스를 남겨요. 이거는 무소속 출마 프로젝트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2: 아니 지금 이제 장동욱 대표 되게 어려워요. 입장이 뭐냐면 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하면서 절윤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호개인 쪽에 그 호소하고 소고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장동욱 대표의 정체성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 줘야 돼요 지금. 예. 근데 확 걸리는 게 뭐냐면

0: 김태흠 지사예요.
1: 충남.
0: 왜냐하면 김태흠 지사가 장동혁의 멘토거든.
1: 그 지역구를 또 주지
0: 그 지역구를 자기가 물려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야 동혁이가 이런단 말이에요.
1: 아하.
0: 그리고 그 김태흠 지사 말하려면 꼼짝을 못해요.
1: 장동혁 대표가.
0: 예, 예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 당대표가 된 다음에 뭐 좀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김태흠 지사가 너 많이 컸네. 뭐 이러면서 화도 냈다고 하고
1: 예,
0: 그래서
1: 예.
0: 뭐 그거 사과하려고 내려가서 풀기도 했다고 뭐 예,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저 김태흠 지사가 정진석 그 비서실장하고 원래 자민련 출신으로 가까운 사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분이 나 정진석 주면 나 탈당해 버릴래. 무소속 출마할 거야.
1: 아.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기 이미 공천이 들어가 있는데
1: 예.
0: 여기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멘토가 지금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천을 주면 김태흠 씨가 난리가 날 거고
1: 예.
0: 안 주면 윤호개인 세력이 난리가 날 거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윤리위가 뭐 뒤로 늦춰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그렇군요.
2: 근데 아마 전자가 다 걱정일 거예요. 져서 김태흠 지사가 탈당하는 경우가 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으로서는 더 위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이번 충남지사는 박수현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1: 예.
2: 그러면 낙선할 경우에 2년 뒤에 그 자리 내놔라 할 거예요. 아마 서천 보령 나가라고 네, 할 거예요.
1: 장동혁 대표 지역구에. 네,
2: 그럼 자기가 위기감이
0: 내 거야,
2: 내 거야 할 거예요. 그게 아마 더 걸릴걸요. 안 줄 겁니다.
1: 자, 이런 거는 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분이 김용 전 의원. 아, 이용 전 의원. 아, 욕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3: 윤전
1: 대통령의 호위 부의사 이용 전 의원이 비상겸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하남갑에 눈물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장면을 또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정권을 만드는 일 함께했다면 그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다시 쌓겠습니다.
1: 예, 자 이용정 국민의힘은 한남갑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제 막 지금 말씀을 못 하시고 울고 계시는데 왜 우시는 것인가?
5: 자, 왜 우냐고요?
1: 예,
5: 글쎄요. 저분들 하여튼 윤호개인 세력들은
1: 예.
5: 우리가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1: 예.
5: 이 출사표잖아요.
1: 예.
5: 이거를 좀 비판을 하자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실패했다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본인들도 예. 인정을 했잖아요.
1: 맞아요.
5: 그러면은 책임을 지는 자세는 뭐냐면요. 정치를 그만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 떠나라!
5: 예, 반성하고 사죄하고 참회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것이 책임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다시 출마함으로써 책임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여튼 이분들 연구 대상이에요. 이 논리가 갑자기 비약을 해가지고.
1: 어허.
5: 상당히 어디로 튈지 어떠한 결정을 할지 참 모를 정도인데
1: 예.
5: 저는 행동으로 다시 쌓겠다라고 했잖아요.
1: 예.
5: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천권 반납하고 반성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3: 저분 보니까
1: 예.
3: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하나 떠올라요. 제가 김현태 대령 5707
1: 아, 맞아요.
3: 기억납니까? 예.
1: 그 나중에
3: 처음에 눈물로 우리 그 뭐 우리 전우들 특히 부하들은 죄가 없다 그리고 몰랐다 하면서 막 회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로 지금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기억.
1: 전환기 씨와 함께 선글라스
3: 그렇죠.
1: 쓰고 거리에서
3: 저는 이용 전 의원에게서 그런 냄새가 풍겨요.
1: 예,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6: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7: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6: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 잇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7: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베이 초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0: 3부 2부분 열었습니다. 자, 노컷 대련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이제 28일 정도 남았죠, 그죠? 자, 광폭선거 지원을 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 후보에게 땡땡땡은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김용남 후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택을로 가겠습니다. 땡땡땡 김용남 후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네. 땡땡땡은 단일화였습니다.
1: 그러겠죠.
0: 아, 단일화 말하지 말고 반드시 이겨라. 빨리 평택을 해. 이제 김용남 후보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권 단일화는 정말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제대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뭐 공격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어, 국힘 제로 표방한 분이 아니 민주당 후보만 지금 공격하는 건 모순적이다. 질리게 한다. 사람을 질리게 한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김용남 후보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사실상 국힘 제로를 선언하면서 평택을 간 것이지 민주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죠. 이제 연대를 할 건지 어떻게 힘을 모을 건지를 네. 그 고민하는 것까지는 뭐 제가 인정할 수 있으나 네. 왜 공격을 하죠? 그럼 국민의힘 후보가 해야 될 거잖아요.
0: 예.
1: 특히나 팩트가 틀려요.
0: 아.
1: 오늘 김용남 후보가 조금 이렇게 발끈했던 게
0: 예.
1: 어, 오늘 그 평택 비전을 발표하면서 예를 들어 평택 서부경찰서 신설 얘기를 했는데
0: 아, SNS 얘기했더군요.
1: 그랬는데 뭐 그거 이미 다 된 거라고 했는데 어. 그게 평택 북부경찰서 얘기를 조국 후보가 잘못 알고 또 지적을 한 거예요.
0: 예, 맞아요.
1: 이게 억지로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한 거죠.
0: 예.
1: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는 역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뭐 그 가장 어려운 게 피는 꽃이 단일화라고 하는데 그 단일화가 아. 사실 아쉬운 쪽에서 하는 거예요.
0: 아.
1: 아쉽지 않은 쪽은 할 필요가 없어요.
0: 1등은 할 필요가 없다.
1: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에 있어서는 평택에서 정치적 인생을 건 싸움을 하는 것인데 정치 인생에 있어서 이분 여기서 당선이 안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단일화가 가장 목마를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합당 과정에서도 사실 조국 대표가 좀 걷어찬 부분이 있어요.
0: 어.
1: 당시 왜 딱 시한을 정해가지고 이때까지 얘기 안 해주면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0: 시한을 주고.
1: 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이 뭐지? 아쉬운 쪽은 조국 혁신당일 텐데 왜 민주당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지? 그러면서 깨졌던 부분도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저는 단일화가 필요한 후보로서 조금 접근 방식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0: 어, 근데 지금 이제 선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앞두고 단일화 가능성은 더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민주당의 단일화 가능성은 원래 없었고.
0: 아, 그래요?
1: 네, 나머지 이제 단일화 가능성은 더 커졌죠.
0: 아, 그래요? 네. 야, 김민정 의원님.
2: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0: 단일화 가능성 없다?
2: 저는 애초에 오자구도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찍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0: 예.
2: 그래서 예를 들어 이인재 후보 얘기도 했던 바가 있고요.
0: 아, 네.
2: 그때 27.7%로 다자구도에서 당선됐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때 이인재 후보는 무소속이었지만
0: 예.
2: 본인이 그 지역에서 여러 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사실은 당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조국 후보가 지금 조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도 그래도 모자라죠. 왜냐하면 거기 지금 다른 뭐 평택 시장 후보도 없고 시의원 후보도 없고요.
0: 예.
2: 그러니까 사실 혈혈난신 싸워야 되는데 김용남 후보하고 일정을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0: 아.
2: 구석구석 가는 것도 다 조직의 힘이거든요.
0: 예.
2: 그래서 저는 뭐 막판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0: 예.
2: 이 구도로 그냥 간다 하더라도 승산은 매우 크다 생각하고요. 조국 후보가 본인이 지금 뭐 큰 정치 막 큰 대자 써가면서 막 뭐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지금 하는 이 선거 캠페인의 모습은 소자예요. 루트 소자. 그 정도
0: 소자?
2: 수준이에요. 이렇게 본인이 네거티브를 열심히 하는 거는
0: 아하.
2: 본인이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2: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그것도 본인이 쏟아내는 네거티브 그쪽 그 후보 측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코 본인에게 도움 안 되고 부메랑 돼서 더 크게 막 지금 날아오고 있잖아요.
0: 예.
2: 그래서 그런 캠페인은 패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3: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선거 조국 대표의 선거를 보면
0: 예.
3: 아, 선거운동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대표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한동훈하고 조국하고의 선거운동을 보면 완전히 비교가 돼.
2: 또 한동훈입니까?
3: 아니 왜냐하면 진짜로 하나는 완전히 바닥으로 바닥 기어갖고 무릎 꿇고 허리 숙이고 뭐 온갖 그걸 하면서 가잖아요.
0: 섀도우 복싱하는 어린이도 만나고
3: 그래 뭐 네. 그러면서 그냥 혼자서 뚜벅이 하면서 동네방네 네. 밤늦게까지 뭐 저 12시에 넘어서도 그런데 조국 대표가 지금 하는 거는 네. 고공전만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0: 공중전?
3: 공중전을 하면서 뭐 아까 뭐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김용남 씨에 대해서 네. 뭐 너 옛날에 얘기했던 거 무슨 확인을 해 하면서 네. 이렇게 공격을 하시고 뭐 자기는 큰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자꾸만 내세우는데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안 먹혀요.
0: 부산에 갔어야 됐나? 한동훈 대표랑 부산에서 붙었어야 됐나?
3: 그랬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아.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조국 대표한테 빨리 네. 한동훈 벤치마킹해서 평택에서 납작 기어라. 바닥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0: 지금 납작 기고 있을 거예요. 조국 후보도.
3: 그렇게 말씀드리고
1: 그러니까, 캠프 1위하고 예. 오셨나 봐요. 아. 방송 나가면 한동훈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0: 어떤 아이템도 기승전 한동훈으로
3: 회의를 안 했어요.
1: 예. 머리에서 나오신
0: 회의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십니까.
1: 역시
0: 예. 자, 우리 장 소장님, 조국 후보에 대해서. 평택을 얘기해요.
4: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의원에 대한 공세를 되게 강화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4: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결국에는 김용남 표를 뺏어오면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긁혔던 것 같아요.
0: 어쨌든. 어디에 긁혔어요?
4: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예전에 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예. 본인의 부적절한 행동들을 좀 비판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대갚아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이 두 분 간의 싸움이 더 가열차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0: 그럼 부산 북갑의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그렇죠. 후보의 싸움만큼 예. 이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싸움도 네. 더 강화가 될 것이다.
4: 김용남 후보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계속 뭐라고 네. 하면 계속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0: 사람 질린다. 이 정도 네. 얘기하고 이제 난 대응 안 하겠다는 건데.
4: 아닌데 계속 더 대응을 계속
0: 대응할
4: 수밖에,
0: 할 수밖에 없다.
2: 네. 아니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일찍이 얘기했잖아요.
4: 대표가 계속
2: 공격하니까 해야죠.
4: 그러니까 제가 해야지, 우리도. 그게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예. 것 같다고요.
0: 아.
4: 그러니까 두 분 싸움이 예. 이 본인들의 파일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플러스 되는 그 선거전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깎아먹지 않을까. 그래서 유희동 의원이 예. 어느 정도 이제 정당 기반도 거기서도 한 대략 35%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국, 김용남 이 두 분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유희동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0: 여기서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 이분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4: 맞아요.
0: 보수 진영의 승리를 외전하면 유희동 국민의 후보의 단연을 넘어 합당까지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1: 오, 이제
4: 그렇게 전향적으로 좀
0: 라고 말할 정도로
1: 저는 방금 황교안 후보죠.
0: 저는 이상민 크리에이터한테 배워가지고
4: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예. 민주당은 김재현, 조국, 김용남으로 표가 갈리고 국민의힘은 황교안이 다시 이제 유희동 의원에게 힘을 합쳐주면 예. 이제 일대 다구도잖아요. 예. 그러면은 분열되는 쪽은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0: 아니, 그 자리에서 우리 정홍임 전 의원님이 황교안 후보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사퇴해야 되고 단일화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득이 되는 것 같아 지금.
4: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0: 있어요.
4: 좀 방송 중에 얘기하기는 조금 좀
0: 뭔데요, 그것도.
4: 곤란한 것 같고.
0: 아,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 안 하시네.
4: 일단은 예. 저쪽은 단일화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싸움이
0: 진보진영.
4: 가열차일 것 같아서 예. 여기는 국민의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다. 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1: 근데 제가 좀 이 평택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면
0: 정리해 주세요.
1: 지혜롭게 전략을 짜려면 예. 김재현 후보를 잘 잡아야 돼요. 거의 캐스팅 못해요. 진보진영. 지금 조국 후보는 예. 김용남 후보가 싸울 때가 아니에요. 김재현 후보를 잡고 본인의 파일을 늘려놓고 나서 단일화를 요청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유리한 국면을 평택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김재현 후보만 이제 두 명한테 김용남 후보나 조국 우리 진보 쪽에다가
0: 선거연대
1: 공직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조국 후보가 먼저 김재현 후보를 잡고 있었어야죠. 그래도 거기가 최소한 한 자릴 수지만 본인한테 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김용남 후보 흔들면 되는 것이고 유희동 후보, 국민의힘 후보나 자유혁신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예. 둘이 단일화는 안 될 거예요. 아, 그냥 자유야 아니 그러니까 자유야 혁신이 부정선거론이 딱 그냥 부정선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그거를 안고 들어가면
0: 그거는 본인이 막 돼.
1: 시한폭탄을 안고
0: 본인 당선돼 그 부정선거인데
1: 아, 그러니까 그게 네, 그렇게 될 거예요.
3: 그게 간단하지 않은 게 그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론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지고 나서 자기가 부정선거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면 예.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거예요. 아.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아. 다시 돌아올 명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 합당의 명분을 내가 그 위동 후보를 위해서
0: 당선되게 하고
3: 물러날 테니까 아하. 합당을 하자라는 아하. 얘기를 아마 물밑에서 네.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아하. 얘기가 왜 이게 그냥 추정이 아니냐면 예.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그 한동훈은 제명당한 사람이니까 제명당한 사람과의 그 연대는 말이 안 되고 다른 당과의 연대는 할 수 있다.
2: 우리가 아. 황교안이다.
3: 이렇게
2: 그랬잖아요.
3: 장동혁 대표가
1: 한 몸이네 한 몸.
3: 아, 황교안 쪽과 뭔가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요. 그럼 감사하죠.
0: 감사하죠.
2: 근데 유희동 후보가 된다고요? 그 상황에서?
3: 근데 유희동 후보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4: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황교안 후보가 선거를 포기하게 되면 그 포가 뭐 진보 진영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유희동 의원에게 플러스는 그렇죠. 되겠죠. 오죠. 그래서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0: 그렇군요. 근데
4: 그리고 김재원 예. 후보가 진보당. 만약 사퇴를 해가지고 예. 조국 후보보다는 김영남 후보 민주당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진보당을 지지하는 그 층이 예. 과연 민주당을 지지할까? 좀 층이 좀 지지층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것도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아무튼 이제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진보당 후보가 나온 지역과 많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전체를 챙기기 위해서 네. 이 선거 연대를 위한 논의는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갈급한 상황이 분명하다. 이것이 또 어떻게 또 다른 시너지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TK 역시 박정희 박근혜 마케팅이 필수인가 봐요. 그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지난 4일 월요일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40분간 만났는데 요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플러스 될 것이냐 일단 대구니까 확실히 효과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겠네요.
4: 없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4: 네. 왜냐면은 네. 박정희 박근혜를 좋아하는 분들이 뭐 김부겸 후보를 찍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 후보 찍겠죠. 네. 그래서 저는 왜 찾아갔는지 이해가 되질 않고 참 이철우 추경호 이 두 후보에게 다시 잊혀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0: 탄핵의 향에 다시 들어갔다.
4: 네, 선거판에 끌어들인 이 두 분은 네. 정치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본인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치를 좀 퇴행시킨 것이 아닌가?
0: 아 그래요?
4: 그런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3: 여기서 좀 보태면요. 예. 저는 정말 이런 짓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이런 짓?
3: 예. 네, 왜냐하면 그 전임 대통령들을 자꾸만 이렇게 오염시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예.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그냥 국가 언론으로 남게 남은.
3: 그분들이 그냥. 예.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24년도에 부산 선거에 막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유세하셨어.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 선거 민주당으로서 폭망했어요.
0: 한석.
3: 전재수 씨 한석만 되고 다 망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의 영향력도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냥 왜 자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안 하고 예. 과거에 대통령했던 분들을 10여 년 전에 대통령했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예. 그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상징 자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이런 일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더 나아진다.
0: 예, 예.
3: 생존에 계신 세 분의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0: 그렇죠.
3: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인데 대통령. 이분들도 그냥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하는데 앞장서셔야 해야지 예. 어떤 이게 보수든 진보든 간에 어떤 진영 본인이 나온 진영이니까 박수를 예. 보내는 건 좋아요. 아, 하지만 예. 적어도 이제는 좀 떨어져서 국가 전체의 통합 메시지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예. 언제까지 선거 이런 데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그 이용될 겁니까?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 이제 경북지사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이제 그 김부겸 후보와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그러니까 후보 확정 이후에 좁혀지는 경우가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좀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투샷 혹은 쓰리샷 이게 좀 원화해서 이제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한 것 같긴 해요.
1: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네. 또 박근혜. 그러니까 이미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 대구라는 정서의 보수의 결집 속에는 박근혜라는 어떤 정치인의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가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할 게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2년 프레임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윤오게인을 품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 결집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박근혜 향수를 끌어내겠다 하는데 네. 이분도 탄핵당한 대통령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의 이 그 우두머리가 예. 이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같이 묶음이 돼서 두 명의 탄핵 대통령을 만들어낸 보수의 성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랑스럽게 또 끄집어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추경호 후보라든지 이철우 지사 뭐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이제 2년 프레임으로 싸고 싶은 거예요. 아. 실용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김부겸 후보를 보면 실용 얘기를 합니다. 음흠. 우리가 무슨 진보 보수가 뭐 필요 있습니까? 대구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진짜지.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0: 김부겸 한번 써 보이소.
1: 그래, 써 보이소. 나 써 보이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처지가.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기 벼랑방에 있는 그 다락,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창고에 박아놓은 예. 박근혜 또 그 액자를 꺼냈다.
3: 근데 뭐 실용주의 말씀하시는데 뭐 좀 오랜만에 만나 우리끼리 대변인한테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그 무슨 공소취소 특검 밀어붙이는 게 그게 실용주의인가요? 그거야말로 정략적이고 정무적이고 헌법질서 다 깨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서 무슨 뭐 야 니네는 뭐 우리 후보는 실용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그 하여튼 그 이번에 공소취소 특검 그 증언에서 증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특검을 임명을 해서 다섯 개 대통령에게 했던 죄를 전부 다 면죄부를 주겠다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악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뒷감당 못하실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김부겸 후보는 이거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동지들에게는 정말 못할 행위 아니냐라고
2: 버릴 셈입니까?
0: 아 버릴 셈입니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 다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화 안 내셔도 돼요.
3: 아니 근데 중단한다고는 안 하고 아니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다음에
1: 팩트를 알려드리면
3: 거잖아.
1: 윤석열 같으면 그냥 밀어붙였을 거예요. 이게 실용과 이념의 차이입니다. 윤석열은 이념적으로 뭐 뭔가 자유 민주주의 뭐 좌파 빨갱이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재명 정부라든지 민주당은 일단은 이게 국민적 공감대 문제가 들어오니까 일단 멈추잖아요. 시기 절차 내용까지
0: 맞아요?
1: 멈췄습니다. 시기 절차 내용까지도 다 살펴보겠다.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가 예. 그 얘기를 공언했어요. 이번에 예. 원내대표 되면서 오늘.
0: 지선 후에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하겠다.
1: 그렇죠. 그거는 일단 실용적으로 예. 우리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국민에 반하는 것들을 밀어붙이는 거는 역풍을 분단한 이게 실용이에요.
3: 시간 끌기 아니에요. 일단 급한 불만 끄자. 예. 지금 현재 부울경이나 이런 쪽에서 예. 이거 바람이 좀 심상치 않네 라고 생각되니까 예. 발 빼는 거잖아요.
0: 근데 확실하게 의혹을 의구심을 하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 어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네. 이건 원점에 재검토가 필요하겠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3: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담만 사한다고 봐요. 전 시간만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윤석열 전
1: 속고만 사셨어요.
3: 무지하게 그냥 너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였다는 예. 거 다 알잖아요. 그거 예. 맞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적어도 공소취소 특검과 관련해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영악하게 하지 지만 아시는 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더 얄미워.
4: 종로구청장 이제 경선에서 공봉투 의혹 사건이 나왔는데도 예. 저렇게 처리하지 않고 뭉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예. 민주당이 속이려는 것이 아닌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가. 예. 부분 부분에서는 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
1: 현명한 결정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민주당이요?
1: 네, 그럼요.
4: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네. 좀 한 말씀
0: 드려주세요. 네.
4: 위태위태해 보여요.
0: 대구?
4: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상당히 지금 붙어 있는 네. 상황인 것 같고.
0: 컨벤션 효과 아닙니까? 후보 확정 초기에?
4: 아니 그렇더라도 네. 추경호 후보가 컨벤션 효과라면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예.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이 5자에서 4자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0: 아, 앞자리가?
4: 네. 그것은 김부겸 후보가 뭔가 선거 캠페인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고 예. 그것은 훈계형 유세를 하고 다니는 것이 아. 좀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들 수도 있다. 어. 당신들 말이야. 지금까지 말이야. 막 하면서 혼내잖아요. 국민의힘 찍어줘봤자 말이야. 막 하면서.
0: 그 캠프 대변인 장인미 대변인 부겸스럽게 할 것이다. 네.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하겠다. 어제 이제 말하고
4: 부겸스럽게.
0: 부겸스럽게. 근데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하겠대요.
4: 계속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아하. 대한 좀 대구 시민들이 좀 자존심 상한 역풍이 아하. 뭐 하는 거야? 진짜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좋은 아하. 얘기도 한 열 번
0: 그래.
4: 들으면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4: 아, 이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0: 아, 지금까지 보면서 뭐 했습니까?
4: 네. 당신은 그럼 국무총리 할 때 뭐 했어요?
1: 요즘 연습하는 거.
0: 아니에요, 아니에요.
4: 그래서 훈계형 유세나 선거 캠페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듯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0: 자, 서울시장 후보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 워낙 지금 다 뜨거워가지고 얘기할 게 많아요. 서울시도 사실은 뜨거운 지역구잖아요,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 현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을 확정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정원호 후보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좀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세훈 후보가 추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PK나 TK에 비해서 서울은 식었어요.
0: 뭐가 식었어요?
1: 뜨겁지 않아요. 격차가 왜요? 줄지 않아요.
0: 아.
1: 뭐 사실상 뭐 격차를 줄일 수 있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네. 의외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의 한 20년 넘게 서울시장을 해왔는데 야, 이 미천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팩트도 틀리고 예. 그다음에 네거티브도 아닌 네거티브를 자꾸 이제 정원 후보에게 던지는데 정원 후보가 그거를 예. 발끈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 우리 행정으로 실력으로 싸워요 하니까 안 예. 먹혀요. 그러니까 이 오세훈 서울시장 아니 서울시장 후보의 예. 이 지금 선거 캠페인을 보니까 반반입니다. 이념 반 그다음에 정책 반을 섞어서 던져요. 그래가지고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던지면 그게 이제 중도층에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예. 이념을 쓱 던지는데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그걸 안 받아요. 그리고 그걸 정책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0: 예.
1: 오세훈 후보의 공격이 지금 현재는 크게 그 좀 득을 못 보고 있다. 저는 그런 게 좀
0: 두 분 토론도 좀 보고 싶긴 한데
4: 정원호 후보는 예. 비겁합니다.
0: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토론을 제안을 하더라도 지금 피하는 거죠.
0: 아하.
4: 그건 실용이 아니라 비겁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 예.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0: 뉴스명당에서 토론을 제안했는데 안 받아요?
4: 아니 저희는 토론 제안 안 했는데요.
0: 아, 그랬구나. 네. 예.
4: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토론 제안을 하면 예. 좀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자꾸 피해 다니는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위태로워 보이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지지율이 5자에서 4자로 줄어들었어요.
0: 아.
4: 오세훈 후보가 치고 못 올라갔지만은 예? 그 층이 유보층으로 갔단 말이에요.
0: 아하.
4: 이런 상황에서도 아하. 유보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원 후보가 대통령의 긍정평가율과 민주당의 당 지지율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정원 후보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개인적인 인물 경쟁력이 확실히 오세훈 시장과 1대1 대결 구도가 되니까 좀 뒤처져 보인다. 그 서울 시민들이 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자,
2: 그것은 아니고요.
0: 그것은 아니에요.
2: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오후에 그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말씀하고 딱
4: 반대고요. 5자가 5자로 올라갔어요.
0: 실제 말씀하지 마시고.
2: 딱 반대고요. 예, 예. 그다음에 며칠 전에 그 효창공원인가 거기서 뭐 예. 역주행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오세훈 시장 차가.
0: 예.
2: 서울시장을 4번 했는데 서울시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4번 하나 5번 하나 서울시 발전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0: 아.
2: 조광한 최고위원이 일찍이 설파했잖아요. 4번 하는 동안 뭐 하나 제대로 했냐고. 저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 싶고요.
0: 예.
2: 정원호 후보가 일 잘하는 후보로 예. 저는 서울시민의 구미에 착착 감기는 그런 후보로 당선될 것이고 또 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오세훈 시장과 인터뷰 준비해야겠네요.
3: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 매력으로 선거합니까?
3: 아 근데 하여튼
2: 일도
3: 아, 매력 없다는 건 인정하시는
2: 아니 일 잘하는 후보가 매력 있는 후보죠. 그 매력이라는 건 개인적인 다 이 기호의 차이 아닙니까?
3: 아니 근데 아파트
2: 차이죠.
3: 오늘 이제 뭐 아파트와 마무리? 관련해서 거기서 무슨 뭐 다른 거 뭐 오피스텔 빌라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는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시민들이 빵을 달라 하면서 시위하니까 왜 빵 그렇게 좋아하냐 계란이나 우유 같은 거 먹으면 되지 라고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문제를 갖고서 다른 거 저 글쎄
0: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때려 또 오랜만에 완전체를 보이니까 네. 또 힘이 받네요. 자 네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 100만 한판승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승부
5: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7: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